0: 8월 8일, 8월의 두 번째 주말 아침 첫 곡은요. 박혜영님이 듣고 싶어하는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되죠.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조금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비는 언제 끝나는데? 그런데요, 힘들 때는 그냥 캄캄한 터널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야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길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나고 봐야 보이는 것들이 원래 있는 법이니까요. 8월 8일 아직 더위는 팔팔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어제로 입추를 지나서 이제 가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여름 내내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시죠.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성함과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정기구독권 선물로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간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떠나는 시간입니다. 광고 듣고 5153님이 신청하신 버스커버스커 여수 밤바다 들으시고요. 음악에 스며들다 함께합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사랑, 낭만, 추억.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여름의 낙원이 우리를 손짓하는 달. 저마다 삶의 파라다이스를 만끽하며 음악에 스며들다. 알면 할수록 더 잘 들리고 더 깊이 빠져드는 시간. 매주 토요일 멋진 음악들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은 만나봤을 우리가 사랑한 애니메이션 주제가들을 모아봤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곡들은 영화보다 먼저 음악으로 기억되는 명곡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한 편의 감동을 오래도록 이어주는 주제가들입니다. 추억과 감동이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음악 여행, 지금 출발해보죠. 첫 곡은요, 1940년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피노키오 주제가, When You Wish Upon a Star. 별을 향해 진심으로 소원을 빌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잔잔한 오케스트라와 따뜻한 선율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1941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고 지금도 디즈니를 상징하는 대표 음악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조시 그로반의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When You Wish Upon a Star.

When You Wish Upon a Star, 조시 그로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떠나는 시간. 오늘은 우리가 사랑한 애니메이션 주제가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아마 들으시는 순간에 절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경쾌한 애니메이션 명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토이 스토리의 주제가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든든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인데요. 랜디 뉴먼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와 스윙풍의 편안한 리듬이 어우러져 오랜 세월 사랑받고 있죠.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인어공주의 주제가 사무엘 이라이트의 Under the Sea. 바다 속 세상을 흥겨운 칼립소 리듬으로 그려낸 노래인데요. 듣고 있으면 마치 푸른 바다 한가운데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그런 기분을 선사해 줍니다. 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두 곡 함께 하시죠.

랜디 뉴먼, You've Got a Friend in Me, 3일 E. Right Under the Sea. 이번에는요, 우리 가수들이 번안해 부른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제가 두 곡입니다. 먼저 존박과 박정현이 함께 부른 아름다운 세상. 이 노래는 영화 알라딘의 주제가 A Whole New World를 우리말 감성으로 담아냈죠. 두 사람의 부드러운 화음이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해줍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효린이 부른 Let It Go.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천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겨울왕국의 주제가를 번안했는데요. 효린은 폭발적인 가창력과 시원한 고음으로 주인공 엘사의 해방감과 자신감을 힘있게 표현해냅니다. 우리말로 다시 만나는 디즈니의 감동. 함께 하시죠.

아름다운 세상 존박 박정현 Let it go 효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요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참 좋은 오늘 주말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여행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우리가 사랑한 애니메이션 주제가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 주세요. 샵 1053 요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어느새 고전이 된 디즈니 명작의 주제가 두 곡입니다. 먼저 영화 미녀와 야수 뷰티 앤 더 비스트 셀린 디온과 피부 브라이슨이 부른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듀엣곡이죠.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영화의 메시지를 아름답게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라이언 킹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엘튼 존이 직접 작곡하고 불러서 큰 인기를 얻었죠. 잔잔하게 시작해서 웅장하게 펼쳐지는 멜로디와 엘튼 존의 따뜻한 음성이 어우러져서 듣는 이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그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명곡들 함께 할게요.

셀린 디온, 피보 브라이슨, 뷰티 앤 더 비스트, 엘튼 존,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맨디 모어, When Will My Life Begin? 라푼젤 OST 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노래한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명곡입니다. 1995년 개봉한 폰카호타스의 엔딩 테마곡, 바네사 윌리엄스의 Colors of the Wind, 숲과 강, 바람과 하늘, 그리고 인간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죠.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2017년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코코의 주제가 미구엘의 Remember Me. 이 노래는 단순히 누군가를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기억하는 한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있다는 그런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노래입니다. 두고 함께 하시죠.

바네사 윌리엄스 Colors of the Wind, 미구엘 Remember Me까지 듣고 왔습니다.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세대를 넘어 사랑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주제가들 함께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추억이 떠오르셨나요? 흥미로운 점은요, 오늘 소개해드린 노래들 가운데 와, 정말 많은 노래들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습니다. Colors of the Wind, Beauty and the Beast,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Under the Sea, When You Wish Upon a Star, Remember Me까지. 와, 대단합니다. 이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이 음악만 들어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았나요? 저는 애니메이션 노래 주제가를 들으면서 아주 아주 옛날 옛날 제가 유학 시절 비유리 앤더 미스트 이 노래를 뉴욕 제가 뮤지컬로 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뉴욕가에 있는 캠프는 주로 아이들이 이렇게 뮤지컬을 또 보러 많이 갑니다. 그럼 저도 같이 따라갔죠. 그때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이런 주제가 들으시면서 그 옛날 그 시절 그리고 또 자녀들과 함께 갔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 지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정말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은빛순이의 마음술래에서 여러분 기다립니다. 그 곡은요. 모아나 OST 곡으로 마무리할게요. 아울리어 크로발리오 How Far I Will Go 들으시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때때로 숫자는 우리의 행운과 불운을 짐작하는 징크스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연히 시계를 봤는데 4시 44분이면 괜히 서늘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내 생일이나 전화번호와 같은 자동차 번호를 발견하면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어지죠. 아마도 좋은 일은 기대하고 나쁜 일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숫자에도 저마다의 기운을 불어넣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작은 행운 하나쯤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8월 8일 조차도 아주 참 좋은 숫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4023 쓰시는 분이 근무하며 듣고 있어요. 저는 실내 에어컨 바람이 있어서 시원하기는 한데 밖에서 일하시며 듣는 분들을 위해 신청합니다. 궁짝짝 궁짝짝 즐거운 쇼팡의 화려한 왈츠를 들으면 노동의 힘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4023 쓰시는 분,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신청해 주셔서 프레드릭 쇼팡의 레이디 오브 더 카멜리아스, 발레 카멜리아 레이디, 라 담 오 카멜리아죠. 자, 그 중에서 그랑 발스 브리앙트 화려한 대왈츠 작품 18번 로버트 어빙이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4023 쓰시는 분의 신청곡 프레드릭 쇼팡의 Lady of the Camellia, La Dame aux Camellia, 발레의 카멜리아 레이디 가운데서 그랑 발스 브리앙트 작품 18번 화려한 대왈츠, 로버트 어빙이 주연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쇼팽의 왈츠 피아노 곡을 이렇게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해서 발레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8월 8일 토요일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마음껏 들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신청하셔서 다음 주에도 이 기쁨과 환희를 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빨간 맛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5584 쓰신 분의 신청곡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박인영이 지휘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 함께 하시죠.

와, 우리 장일배 유쾌한 클래식에서 레드벨벳의 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5584 쓰신 분의 신청곡이었는데요. 레드벨벳의 빨간맛 신청해 주셨고, 마침 서울시향이 이걸 녹음해 놨죠. 박인영이 지휘한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루시아 님은요, 보컬리스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오랜만에 송영훈님 첼로 연주로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컬리스 A단조 작품 34의 14번, 자 첼로의 영송 송영훈, 그리고 피아노의 안드리우스 슬라비스 연주로 감상하시죠.

루시아님 신청곡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컬리스트 A단조 작품 34의 14 첼로 송영훈 씨 첼로 연주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 영성 송영훈의 저 첼로와 피아노의 안드리우스 즐라비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후안 이달고의 행성왕을 위한 음악 성악곡인데 신청해봐요. 7703 쓰시는 분 올려주셔서 후안 이달고의 Música para el Rey Planeta 행성왕 펠리페 4세를 위한 음악 가운데서 Venit Querubines Alados 오라 날개 달린 천사들이여 I dichoso nacer de mi niño 아이의 복된 탄생 이 곡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알베르트 레카센스 그가 지휘한 La Grande Chapelle 고음악 보컬 및 기악 앙상블 La Grande Chapelle의 연주로 감상하실 텐데요. 이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가 행성왕으로 불렸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음악가로 꼽힌 후안 이달고 열렬한 예술 애호가였던 펠리페 4세를 위해 봉직을 했죠. 당대 스페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로 사르수엘라의 창시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후안 히달고의 무지카 파라 엘 레이 플라네타 행성왕 펠리페 4세를 위한 음악 가운데서 베닛 게루비네스 알라도스 오라 날 기다린 천사들이여 알디초소 나세르 데미 니뇨 아이의 복된 탄생 함께 들었습니다. 알베르트 레카센스 그리고 그가 지휘한 라그랑 샤펠 고음악 보컬과 기악 앙상블을 함께하는 이 팀의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성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제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인데 그때 이제 가장 뛰어난 음악가가 바로 후안 히달고였고 열렬한 예술 애호가였던 펠리페 4세를 위해서 봉직했으며 당대 스페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로 사르수엘라 창시자로도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 후안 히달고였습니다. 7703 쓰시는 분 덕분에 또 멋진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 드보우작 유머레스크 듣고 싶네요. 대구도 엄청 덥습니다. 그나마 저는 지금 여름 휴가 중이네요. 대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 다른 데로 가셨나요? 궁금하네요. 자, 베토벤의 4개 중 겨울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비발디겠죠, 뭐. 자, 2511 쓰시는 분 신청곡 안토니 드보우작의 유머레스크 바이올린의 르노 카피송 피아노의 제롬 디크로의 연주로 들으시겠고요. 7350 쓰시는 분의 신청곡 안토니오 비발디의 The Four Seasons 이 4개의 가운데 바이올린 협주곡 4번 F단조 작품 297 린베르노 겨울 중에 이 겨울 전 악장을 듣겠습니다. 안 그래도 또 그 너무 더워서 겨울 악장 듣고 싶다는 분이 많으셨거든요.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로 이어지고요.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오 비온디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4개 가운데서 바이올린 협주곡 4번 F단조 리온보노 297 린베르노 겨울을 들었습니다. 여름이지만 너무 뜨거워서 오히려 겨울을 듣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함께 띄워드렸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정말 그 녹음 기술의 아주 최고 이 느낌은 정말 이 에오로파 갈란테 음반 같은 데서 들을 수가 있죠. 아주 또 개성 넘치는 연주를 들려주는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오 비온디, 그리고 그가 이끄는 에오로파 갈란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토니 드보우주에게 유머레스크 신청해 주신 2511 쓰시는 분, 바이올린의 루노 카피송, 피아노의 제롬 디크로의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폭염에 모두가 지쳐있는 요즘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신청합니다. 역시 또 시벨리우스 신청해 주셨어요. 핀란디아와 모차르트 협주곡 22번 듣고 싶어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오늘은 어저께 또 그 시벨리우스 들었으니까 그저께 들었으니까 오늘은 모차르트의 곡을 골랐습니다. 2322 쓰시는 분이고요. 피아노 협주곡 22번 E플랫 장조 QR번호 482 3악장 알레그로 어떠세요? 자, 피아노의 안젤라 휴잇 그리고 한누 린투가 지휘한 내셔널 아트 센터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2번 이 플랫 장조 KL 번호 482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아주 명랑한 곡을 또 들었습니다. 피아노의 안젤라 휴잇 한눌린투 이 핀란드 지휘자가 이끈 내셔널 아트 센터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2322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Ralph Vaughan Williams의 Fantasia on a Theme by Thomas Tallis 영국의 이 작곡가 Thomas Tallis 르네상스 시대 작곡가죠. 그의 테마에 의한 판타지아 환상곡 1악장 라르고 소스테누토 지휘는 요즘 아주 그 인기 높은 미르가 그라지니테 딜라 여성 지휘자가 이끄는 시티 오브 버밍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저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4: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5: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4: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5: 뭐라고요?
4: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토요일 신청곡으로 올려봅니다. 시간 되실 때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라55님이 이수인 작곡가의 그리움꽃 악보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들어본 곡 이수인 곡 그리움꽃 소프라노 이미경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민혜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토요일은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아주 퍼레이드로 들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많이 신청하셔가지고요. 다음 주에도 이 기쁨을 함께 누려주시기 바래요. 전곡은 좀처럼 엄두가 안 나고 로린 마젤이 가장 아름답고 극적인 대목을 모아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무언의 반지를 즐겨 듣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들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5467 쓰시는 분이고요. 이게 이제 로린 마젤의 The Ring 시리즈를 Without Words, 그러니까 모두 그 관현악으로만 보컬 없이 소리 없이 이 목소리 없이 이제 관현악으로만 연주한 거죠. 그래서 리하르트 바그너의 괴테 댐머룽, 신들의 황혼 3막의

Immolation. 그 브린힐드의 희생 장면입니다. 로린 마젤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실까요?

로린 마젤이 직접 편곡하고 또 지휘한 The Ring Without Words, 말 없는 반지, 목소리가 없는 관현악만의 반지 시리즈 가운데서 이리아트 바그너의 괴터 댐머룽, 신들의 황혼의 산막, 이몰레이션, 브리닐드의 희생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로린 마젤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셨습니다. 백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은 신청곡으로 참여해봅니다. 무더운 여름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며 더위를 식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숙 올림 해주셔서

좋습니다. 7629 쓰시는 분이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Jean Sibelius의 바이올린 협주곡 전곡 감상으로 준비했습니다. 3월에 무터로 전곡 감상했는데요. 자, 오늘 좀 다른 내용으로 만나볼까요? Jean Sibelius는 원래 바이올린스를 꿈꿔왔던 음악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며 연주자의 길을 꿈꿨지만 뒤늦게 시작한 탓에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지는 못했죠. 대신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악기를 위해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는 걸작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바이올린만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색과 기교가 아낌없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협주곡에는 핀란드의 자연이 고스란히 스며 있죠. 차갑고 투명한 공기, 고요한 숲과 호수, 끝없이 이어지는 북구의 하늘이 음악 속 풍경처럼 펼쳐지는데요. 맑고 서늘한 선율은 북유럽의 백야를 떠올리게 하고 때로 거칠게 몰아치는 관현악은 북풍이 휘몰아치는 겨울의 자연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더위를 식혀줄 음악으로도 잘 어울리는데요. 무엇보다 이 곡은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협주곡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독과 긴장, 열정과 환희가 교차하는 인간의 내면까지 깊이 담아냈습니다. 또 풍성한 오케스트라와 독주 바이올린이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한편의 거대한 교향시를 만들어가는데요. 이 때문에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19세기 말과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죠. 먼저 이 악장은 전곡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장대한 규모를 지닙니다. 조용히 안개를 헤치듯 등장한 선율은 점점 긴장감을 키워가며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만났다가 다시 독주 바이올린의 화려한 기교로 이어지는데요. 북유럽의 차갑고 맑은 공기, 고요한 숲과 호수를 떠올리게 하는 서정성과 격정적인 에너지가 교차하는 1악장. 자, 오늘 이 1악장부터 함께 감상합니다. Jean Sibelius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47,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바이올린의 힐러리 한, 에사페카 살로넨이 지휘한 스웨덴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7629 쓰시는 분의 신청곡 듣고 있습니다. 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단조 작품 47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바이올린의 힐러리 한, 에사페카 살로넨 역시 핀란드 지휘자죠. 스웨디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악장은 시벨리우스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율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현악기의 잔잔한 반주 위로 바이올린이 깊고 또 긴 노래를 이어가는데요. 핀란드의 광활한 자연을 보는 듯한 고독과 평온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차갑지만 포근한 북구의 서정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악장이고요. 또 마지막 악장은 강렬한 리듬과 눈부신 기교가 폭발합니다. 빠르게 질주하는 바이올린과 힘찬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지며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묵직한 힘과 민첩한 움직임이 공존하는 독특한 리듬감이 이 악장의 가장 큰 매력이죠. 독주자의 화려한 기교와 시벨리우스 특유의 북구적 색채가 절정에 이르며 장대한 피날레를 장식하는데요. 2악장 아다지오 몰토,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바이올린의 힐러리 한, 에사페카 살로넨이 지휘한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오늘 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전곡 D단조 작품 47 감상했습니다. 7629 쓰시는 분의 신청곡 덕분이었는데요. 1악장 알레그로 모드라토, 2악장 아다지오 디 몰토, 3악장 알레그로 마논단도 정말 뭐 바이올린계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죠. 바이올린의 힐러리 한, 에사페카 살로넨이 지휘한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임윤찬의 연주 오래간만에 들어볼까요? 베르비 페스티벌에서 아주 멋진 연주를 또 펼쳤죠. 프란츠 리스트의 트랜센덴탈 에튜드, 초절기교 연습곡 썰번호 139, 4번 마제빠. 자, 우크라이나의 민족 영웅 마제빠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입니다. 자, 월요일에는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대신 진행해 주실 분이 아주 아름다운 분이 오십니다. 손여운 배우가 또 진행할 테니까요. 백재현의 행복한 오페라도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 또 상큼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손여운 배우와 함께하고 전 화요일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우리가 문득 불안해지는 이유, 너무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일도 많이 하고,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여행도 열심히 다니잖아요. 우리에겐 적극적인 뺄셈이 필요합니다. 하루 일과의 빈칸을 만들고요. 한 번에는 한 가지 일만 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일부러 틈을 만들면 그 사이로 어떤 빛이 쫙 스며들지도 모르잖아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첫 곡으로 주의 1과 2분의 1 들려드렸습니다. 적극적인 뺄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오늘 하루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전요, 오프닝 하면서 뺄셈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어디 한적한 데를 좀 찾아서 명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0: 하다가 조금 놀랐습니다. 뺄셈은 말 그대로 덜어내는 거잖아요. 또 뭔가 하나를 더할 생각부터 한 거더라고요,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텅빈 시간이 언제였나. 요 기억 가물가물 한다면요. 이번 주말에는 한번 요런 시간 마련해 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기분 좋은 틈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 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고요.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아사하나를 실천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온 감사 인사 메시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마야 씨 사연 들어봤었죠. 올해 초 마야 씨가 출산할 때 본국에 있던 친정 어머니가 딸을 보러 한국에 오셨다가 뇌출혈로 갑작스레 돌아가신 사연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생긴 병원비를 아직 갚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상당 부분 갚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마야 씨의 감사 인사 함께 들어보시죠.
1: 힘드실 텐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어머님 병원비 잘 낼게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기쁜 일 많으시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0: 마야 씨 부부가 한국에 와서 성실하게 일하던 중에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셨었는데요. 어머니 일은 슬픔은 크지만 많은 응원과 도움의 힘을 얻어서 앞으로도 꿋꿋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 꿈의 버스.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주 어떻게 이 무더위 살아남으셨군요.
1: 그러니까요. 아우, 더워도 너무 덥네요. 네.
0: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1: 할 수 없는, 예.
0: 에어컨 너무 키고 자면 또 혹은 너무 키고 있으면 냉방병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감기 걸리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그렇다고 또 끄고 있기에는 또 와.
1: 한계에 도전하는 상황이고요. 진짜.
0: 뉴스에 보니까요. 차 안에 베이컨 놨더니 베이컨이 익었다는 얘기가.
1: 그러니까 계란 달걀도 익고. 네. 난립니다.
0: 집에서 요리해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계절입니다. 더워서 사실 뭘 덧셈하기도 참 쉽지 않네요.
1: 그렇죠. 네.
0: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허윤희 리포터님한테의 뺄셈의 시간 어디 있으신가요? 바쁘시잖아요.
1: 그러니까 저절로 요즘엔 뺄셈이 되는 게 그냥 멍해지는 거죠. 너무 더우니까.
0: 맞아,
1: 그냥
0: 맞아.
1: 가만히 있다 보면 아 내가 멍해져 있었구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타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좀 자의에 의한 뺄셈의 시간을 마련해 보시라는 거잖아요. 오프닝에서.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0: 아, 네.
1: 근데 분명히 필요하고 근데 아 나한테 지금 뺄셈의 시간,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구나를 좀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0: 맞아요.
1: 가족들이 함께 있다면 나 지금 뺄셈의 시간이야라고 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아,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함께 뺄셈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0: 네.
1: 이 폭염에
0: 같아요,
1: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아니 우리는 이러잖아요. 보통 이게 아 그래 뺄셈의 시간이 필요해. 좀 쉬어야지. 그럼 여행을 어디로 갈까?
1: 아, 맞아요. 뭘 또 하려고 하죠. 네.
0: 그렇죠. 어딘가 또 갈까? 맞아요. 아니면 아 그래 뺄셈의 시간이 필요해. 일단 뭘 먹지? 재료를 사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진짜 이제 진정한 뺄셈이란 뭔지 한번 고민해보고 좀 쉼? 여유를 네.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덥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 더움이 고마움도 있네요. 어쩔 수 없는 뺄셈을 할 수밖에 없다는
1: 그러네요.
0: 거. 네. 일은 좀 놔야 됩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좀 뺄셈의 시간, 여유로운 시간, 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은 그 가톨릭 교우이시기도 하고 지금 네. 하반신 마비로
0: 아이고.
1: 46년 동안 생활을 해오고 계시는
0: 네.
1: 진짜 마음 아픈 그런 가정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다 좀 마음이 무거운 그런 네.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46년 전에 둘째 자녀를 임신하셨을 때 결핵성 뇌수막염에 걸리셨고
0: 네.
1: 그 후유증으로 지금 하반신 마비 중이신 거예요.
0: 오.
1: 네. 박영희 마리아 자매님 올해 70의 나이신데요.
0: 네.
1: 그러니까 24살, 5살 그때
0: 아이고.
1: 그런 장애를 입으신 건데
0: 한창 나이인데
1: 네네.
0: 그때는 진짜 네.
1: 초기에는 그래도 엉덩이로라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녀들도 키우시고 했는데

0: 30년 전부터는 그냥 엎드려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뭐 요양원도 가보시긴 했다는데요, 요양병원. 근데 결국은 집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고, 욕창이 너무 심해서 엉덩이 쪽에 추천을 해주신 본당의 빈첸시오 자매님이 엎드려서 생활을 하세요라고 말씀했을 땐 잘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네. 욕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가서 뵈니까 정말 엎드려서 이렇게 팔만 좀 간신히 움직이시고 얘기 나누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활동 보조인분과 남편분, 형제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만 걸을 수 있다면 밤새도록 걷고 싶다고 얘기하셨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요.
1: 네. 네.
0: 많은 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자매님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비교적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되신 거잖아요. 임신 중에 결핵성 뇌수막염이란 병을 앓게 되신 건데요. 아주 드문 경우라면서요.
0: 네. 10만 명 중에 한 명 걸릴 정도로 매우 드문 질환이라고 하고요. 임신이 아니었다면 약으로 이제 처방을 내리고 치료해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큰 후유증으로 남진 않았을 텐데
1: 네.
0: 임신 말기였던 거예요. 그 아주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네. 출산을 예 그때의 출산 임박했을 때의 발병이어서 이렇게 좀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좀 안타깝고요.
1: 너무 아쉽네요,
0: 예,
1: 진짜.
0: 출산 당시에 혼수 상태에 빠져서.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남편분을 통해서 얘기 들었던 거는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치료를 하지 못하고 얼음에 들어가서 열을 내리는 것밖에는 하지 못했다고 그 처치만 했었다고 얘기를 들으셨대요. 이 자매님이 의식을 되찾았을 땐 아이는 이미 태어난 상태였고요.
1: 네.
0: 자신의 몸은 이제 감각이 없고 예, 특히 이제 다리 가슴 아래로는 이제 마비가 온 건데요.
1: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0: 아 정말 본인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내 몸은
1: 안 움직이고.
0: 감지가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충격의 연속이셨을 것 같습니다.
1: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네. 30년 전부터는 이제 누워서 또 엎드려서만 생활을 하고 계신 거고요. 계속 그렇게 엎드려서 생활하다 보니까 가슴 통증도 심해서 그것 때문에도 병원을 자주 가신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자신이 걸을 수 있었다면 잠도 안 자고 걸어 다닐 거라는 얘기를 인터뷰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하셔서 처음엔 네. 그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었었는데
1: 네, 네.
0: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고 얼마나 큰 바람인지가 그렇게 계속 가슴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난 그만큼 걷고 싶다를 그 표현으로 하고 계신 거라는
1: 네.
0: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용희 마리아 자매님의 목소리입니다.
2: 거기서 검사를 했더니 결핵성 뇌막염이래요. 근데 아기 날 때가 돼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치료 그래가지고 얼음에다 채워놨대요. 이틀만 아기를 낳대요. 나는 혼수 상태고. 그래서 난 아이가 지금 46살이에요. 꼼짝 못해서 그전에는 내가 일어나 앉는 정도는 했어요. 딴 건 아무것도 못해도 이제 일어나 앉는 것도 못한 지는 30년 됐어요. 엎드려서 생활한 지. 지금 저는 왼쪽 발도 못 써요. 소아마비 7달째 알아서 오른발 하나 쓰는데 다리를 움직여보니까 다리가 안 움직여져요. 지금도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안 아프면은 잠도 안 다닐 거고 걸어다닐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걷는다면은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애를 못 낳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1: 박영희 씨가 발병 초기에는 앉아서 생활하시다가 30년 전부터는 아예 누워만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두 남매를 키우셨을까 좀 궁금해요. 그 형제님이 육아하신 거
0: 그쵸?
1: 맞아요?
0: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영희 씨가 그나마 앉아서 생활할 수 있었을 때는 엉덩이를 밀고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셨대요. 워낙 깔끔하신 성격이라 옷을 손빨래하고 삶아서 입힐 정도로 그렇게 깔끔하게 그래도 앉아서 생활할 때는 그렇게라도 살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덩이 쪽에 욕창이 심해졌고 예, 와상 환자가 된 겁니다. 남편분이 목재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집을 조금 그래도 친척분이 하시는 곳이었대요. 집을 오가면서 아이들을 챙기시기도 했고
1: 네.
0: 그런 하나하나도 다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의 미안함인 건데, 내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엄마로서 또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죄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셨고요.
1: 왜 죄인이에요?
0: 그러니까요. 두 아이들 클 동안 학교 한번 못 가보고, 또 하굣길에 비가 올 텐데, 저렇게 비가 오는데 방 안에서 그냥 창문만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오려나 그 걱정만 하셨던, 그리고
1: 네.
0: 아이들 아플 때내 손으로 병원 한번 데려가 보지 못한 엄마라는 그런 이제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도 도와주고 엄마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같고 그랬는데,
1: 네.
0: 자녀들이 중학생 되면서부터는 대놓고 엄마가 창피하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1: 그때는
0: 네,
1: 사춘기니까. 네.
0: 상처가 진짜 컸고요,
1: 그죠.
0: 그때는. 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말을 뱉어낼 때는 아, 좀 속상했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1: 네.
0: 30년 이상을 이렇게 자신을 돌보는 남편에게도 너무나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죄인이 된 기분인데요. 남편 리노 형제님은 활동 보조인이 가시고 나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낮 4시 이후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는 그 형제님의 몫이거든요. 대소변 받아내시고 치우고 또 모든 저희가 잘 모르는 어떤 활동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밤새 또 자세를 조금씩 그래도 바꿔드려야 되고,
1: 네.
0: 또 거주로 뭐 소독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그 이제 역할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몇십 년을 곁을 지키고 계세요라고 했더니, 그래도 우리 아내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되게 총명한 사람이었다. 녹취에는 안 들어갔는데, 아내분
1: 네.
0: 어떤 분이세요라고 했더니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죠라고 하셨어요. 그 어떤 서로를 좀 의지했던 마음, 좋았던 그때의 마음으로 지금 50년 가까이를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영희 마리아 자매님, 김규철 리노 형제님 얘기입니다.
2: 맨날 애들 보면 미안하고 눈물 나고 그랬죠. 뭐 남들 엄마 뭐냐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한끼한 번을 못 가봤잖아요. 비가 오면은 바깥만 쳐다보는 거죠. 뭐 우산도 못 갖다 주니까. 맨 처음에는 괜찮더니 중학생 좀 되니까 엄마가 좀 창피한가 봐요. 너무 가슴이 떠지는군요. 아프더라고. 엄마가 아프니까 애들한테 창피하대요. 내가 없으면 차라리 괜찮을 걸 이런 생각했어요. 자식한테도 죄인이고 남편한테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한테 죄인이래. 나 하나 때문에 다 고생하니까. 남편은 옆에서 잘해주지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3: 자세가 안 좋다 그러면 자세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 밀어달라는 거, 그 소변 그런 거다 비워주고, 기저귀 있잖아요. 그 갈아줘야 되고. 없어요. 약 그런 거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뭐 이거. 이제 앞으로가 이제 걱정이죠. 뭐 아픈 사람 있고, 나는 또 볼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성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죠. 뭐. 기적이죠, 뭐. 혹시나 나나 하고, 그냥 그 마음이지, 뭐.
1: 박영희 씨는 둘째 임신 중 결핵성 뇌수막염을 앓고 그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 환자가 돼서 30년째 엎드려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랜 간병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영희 씨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 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임재범, 이 또한 지나가리라.

0: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갑작스런 뇌수막염 발병으로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된 박영희 씨가 오렌트병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박영희 씨는 주기적으로 지금 병원 진료가 필요한 분이잖아요. 와상 환자니까 침대에 누운 채로 이동하시는 걸까요?
1: 네, 그 병원 다니실 때가 참 큰일인데요. 네. 집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생활하시는 것도 어떻게 생활하실까 싶긴 한데, 예. 뭐 치과 치료나 또 이 병 때문에도 그렇고, 네. 또 가슴 통증 때문에도 이제 정형외과도 가시나 봐요. 아. 그럴 때 보통 일주일에 이제 뭐 한 달이면 세네 차례 병원을 가시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휠체어를 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고, 누워서 이동하실 수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시려면. 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 타기 위한 방법으로,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10분 정도 앉아있는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병원 치료를 위해서. 네. 일주일에 딱 10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고열 때문에 또 병원을 가셔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0: 너무 힘든 일이구나.
1: 예,
0: 네.
1: 엄청 힘든 일이신 거예요. 이분한테는 계속 누워서 또 엎드려서 생활하는 분께는 일주일에 10분 앉아 계시는 것도 이렇게 고역이구나. 와. 하는 걸 느끼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병원 오가실 때마다 왕복 16만 원 하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시거든요.
0: 엄청 비싸네요.
1: 예, 병원 비용도 물론 부담스럽지만, 네. 예, 구급대 이용 부담도 굉장히 두 분께는 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도 또 증상이 생기거나 열이 나면은 응급실을 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예상치 않게 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더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4년 전에는 갑자기 혼수 상태가 와서 그 아이고. 이후에는 청력까지 문제가 생기셔서
0: 어떡해요.
1: 왼쪽 귀만 조금 들리신다고 해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0: 네.
1: 어떻게 지내실까요? 어떻게 견디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근데 네.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꿋꿋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께는 너무나 겉으로 뵙기에는 열악한데, 그럼에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께는 뭐라고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을 내뱉는다는 게, 네.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어려운데요. 답변하시는 건 오히려 또 쉽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 안에 얼마나 나와의 갈등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0: 마음 안에는 사실 너무 힘들지만, 네. 이렇게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1: 그렇죠.
0: 그냥 목소리는 이제 편안하게 나오고 그냥 해주시는 의례적인, 그렇죠. 얘기가 아닐까, 네, 싶어요. 네. 걱정하지 말라는. 네.
1: 그런 시간이 되기까지 이 과정이 얼마나 숱한 시간을 견뎌오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얻는 답변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고, 그 중간중간 자꾸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견디게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성당 빈첸쇼에서 반찬도 갖다 주시고, 네. 저렇게 착한 남편도 옆에 있고, 그냥 견디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 참 어렵습니다. 박영희 마리아 자매님 목소리입니다.
2: 사설 열리고 그거 불러서 가요. 병원 차비만 왕복 16만 원이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만 딱 10분 정도 앉아요. 허리 안 꼬부리면 저것도 못 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못 하잖아. 다리 꼬부러지는 걸 오시면 해주셔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허리는 일어나 앉아야 꼬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병원 갔다 오는데 16만 원. 그게 많이 들어요. 열이 배당 많이 나면은 그땐 가요. 제일 위험한 거라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산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어떡해요.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보탬이 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서 반찬도 해주시고 또 빈처에서 조금씩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태서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루하루.
0: 박영희 씨가 엎드린 채로 생활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계속 옆에서 간호를 해주셨어야 됐을 것 같고 그러느라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네. 맞나요?
1: 예전에는 외삼촌께서 네. 운영하는 목재소를 다니셨대요. 거기서 운영하시니까 그래도 그 가족의 배려로 아내도 돌보면서 자녀들도 좀 돌보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다른 곳에 목재 관련 일을 또 하시게 됐는데 길게는 못 하신 거예요. 이분도 네. 이제 72살의 연세시다 보니까 더 젊은 사람을 쓰게 되는 거고요. 아. 네. 두 분 수입은 지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밖에는 없는데 다른 도움을 받으실 수 없는 이유는 인천에 16평 정도 되는 집이 있는 거예요. 네. 아내분이 움직이기 어려운 이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사를 자꾸 다니실 수가 없잖아요.
0: 맞아요. 예,
1: 그동안 목재소를 다니시면서 성실하게 모아놓으신 것과 또 친척분들 도움으로 작은 집 한 칸이 있는 게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0: 와, 예. 너무 안타깝다.
1: 그렇죠.
0: 집만 있으면 뭐예요. 먹고 살 만한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 네. 네.
1: 생활고로 인해서 친척들에게 빚을 지기도 했고요. 집도 그렇지만 생활이 그래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 적은 수입만으로는 치솟는 생활비와 또 의료비 또 이 병원을 다니실 때 구급차 이용하는 급이용까지 예,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그런 상황에서 신앙이 여러모로 참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박영희 씨는 언제 세례 받으신 거예요?
1: 원래 교우가 아니셨는데 뇌수막염 진단받고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네. 시외숙모님께서 대세를 받아야겠다라고 하셔서 대세를 그때 하셨대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어서 네. 근데 다시 살아나셨고 예. 7년 후 정도 됐을 때 통신교리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0: 와.
1: 그러니까 작은 네. 자녀분, 그 따님 7살쯤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셨는데요. 불편한 몸으로 교리와 세례를 받을 정도로 예, 신앙 안에서 그래도 큰 미로를 얻으셨다고
0: 대단하세요. 네. 쉽지 않은 네네. 일인데. 네.
1: 성남동 성당 빈첸시오회 임정숙 엘리사벳 자매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 자매님보다 더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곁에서 보는 분이 더 안타깝고 저도 할 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엉덩이로 일상생활 하실 때부터 뵀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점점 안 좋아지시는 걸 곁에서 뵈니까 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당에서의 도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우분들의 그 나눔을 좀 바라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0: 네.
1: 박영희 씨 오랜 투병 생활로 몸도 마음도 너무나 힘들지만 기도 바치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진다고 나를 위해서 늘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 해주시네요. 네. 우선 임정숙 엘리사벳 자매님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3: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엎드려가지고 가져오라면 여기서 앉아가지고 브루스타 놓고 이렇게 엎드려서 하시는 거 그때 봤는데 이제 야중에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눈물 나죠. 보면은 눈물 나고 예수님 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희망 잃지 않고 주님한테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도해보자고 욕창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담은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이렇게 해서 이 자매님을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편하게 도움이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2: 내가 운명을 꽤 타고났으니까 이러겠지. 누굴 원망하겠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놔주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픈 거지. 너무 아프니까 아유 오늘은 이만큼 내는 조금이라도 덜어보겠지. 그리고 또 하루를 버티고 이렇게 버티는 것뿐이에요. 그냥 가족들 건강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주시는 분들 건강하시라고 기도해요. 묵주 기도 매일 미사 핸드폰으로 듣고요. 이렇게 답답할 때 기도로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0: 결핵성 내막염 후유증을 앓는 박영희 씨. 46년째 누운 채로 투병하고 계시는데요. 욕창 치료와 의료용품이 절실하지만 남편과 둘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박영희 씨를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1: 오늘 이만큼 아프면 내일은 조금 덜 아프겠지라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리아 자매님 위해서 많은 분들 좀 마음을 열고 함께 시원한 나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듭니다.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03입니다. 가운데 1909 두 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예약하는 번호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0: 네, 박영희 씨, 그 어떤 사연보다 더 너무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정말 내가 몸이 어디가 조금씩 서서히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임신해가지고 출산 얼마 안 남겨두고 그냥 기절했는데 마비가 된 거니까 와, 나였으면은 이 삶을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너무 사랑하는 아기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나에게 부끄럽다라고 할 때, 창피하다고 할 때, 그 가슴 아픔을 어떻게 견디고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 상황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료만이라도 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이 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것도 힘들 정도의 몸이잖아요. 열심히 치료받으시려고 엘리베이터 타시려고 10분씩 노력하시는 만큼 많은 분들 나눔해 주셔서 정말 의료용품과 치료만큼은 편하게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박영희 씨의 사연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죠. 고맙습니다.
1: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올게요. 이선희 한바탕 웃음으로.

내가 고작 24살이었고 뱃속에는 우리 둘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온 집안에 아기용품을 펼쳐놓고 가슴 설레어 하던 어느 저녁, 머릿속을 벼락처럼 내리치던 통증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결핵성 내막염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진단을 받았고,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두 발로 땅을 딛지 못했죠. 세월이 흘러 나이 칠순이 되었습니다. 누운 채로 보낸 날이 벌써 46년. 어느덧 나보다 더 노인이 된 남편은 깡마른 손으로 오늘도 내 몸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내 식구 가장으로 목재소에서 일하면서 아픈 아내를 돌보고 두 아이를 키워야 했던 남편. 그에게 차마 건네지 못하는 말을 나는 오늘도 속으로만 삼켜봅니다. 당신, 나 간병하느라 젊은 날 다 흘려보내고 이제 굽은 등과 주름살만 남았네 하고요. 고생하는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지 못한 게 미안하고,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이불 위에서 짐만 돼버린 것 같아 속상하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감각을 잃은 내 몸뚱이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진 미안함일 겁니다.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46년간 누워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박영희 씨. 우리의 관심이 모아진다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좀 덜고 희망에 가까워질 겁니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이 시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 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8: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9: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멀미난다 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또 놀이기구인 이것과 한국종합주가지수를 뜻하는 이 말을 합친 신조어가 있습니다. 다섯 글자인데요. 오늘의 정답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 주시죠.
2: 네, 오르락 내리락 반복들. 아, 이런 놀이기구 롤러코스터의 한국종합주가지수를 나타내는 단어를 합치면 됩니다. 롤러코스터에서 한 글자만 바꿔보십시오.
0: 그래서 코스닥 아닙니다. 코스닥 말고 그거입니다.
1: 네. 뭐 이 원인이 제가 뉴스를 보니까 레버리지 때문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0: 네, 네. 아무튼 정답 아시는 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 무료인 모바일 앱 CPBC빵과 유튜브 댓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정답 확인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세훈과 찬열이 부릅니다. 롤러코스터.

0: 친구들의 수다 미소남 3인방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1: 김병희 도미니코
2: 이추성 베드로 신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나요? 덥지 않? 더워서 더워서 지금 반가운 마음이 안 될 것 같아.
0: 여기 시원하잖아.
1: 여긴 시원해. 주인 잘 것 같아.
2: 양산.
0: 예, 양산.
1: 여러분은 지금 신부들의 수다 생록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42.5도.
1: 이 시간
0: 양산.
1: 이 시간 함께하시면 42.5도는 아니고요. 생록방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부산가토리 평화방송 채널 커뮤니티에서 생록방 일정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2: 괜찮아요?
0: 괜찮아요?
1: 더워 죽겠어요.
0: 아니 SNS에 그게 나오던데.
2: 네.
0: 그 서울에 간 옥수수는 곰팡이가 썰어서 오고.
1: 진짜. 네. 그 옥수수 아니에요?
0: 양산에 간 옥수수는 까만색.
2: 팝콘이 됐어.

0: 에서 나타났고
1: 팝콘 정도는 대처야.
0: 네. 부산에 갔던 옥수수는 하얀 팝콘이 돼서 나타났다.
1: 그 안 그래도 저기 같이 사는 신부님들이랑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상청 역사상 폭염을 갈아치운 이때 한복판에 있습니다.
2: 자연재해 그 역사적 뭐, 한 현장에
1: 뭐
2: 계시는
1: 슈가 뭐 비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좀 이제 좀 그래요 좀. 네.
0: 자, 그건 그렇고 또 이런 더운 무더운 여름에 또 기쁜 날이 있습니다.
2: 아,
0: 팔팔한 8월 8일
2: 팔땡.
0: 예, 팔팔한 우리 희 신부님의 도미니코 축일이 있죠.
2: 우,
0: 예, 우리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대수도자 우리 네 도미니코 선님.
2: 도미니코코.
1: 네. 네, 항상
0: 우리 제작진에서 또 맛있는 쿠키를 이렇게 또 예. 희신부님이 최고야, 예,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1: 네, 요거는 요 방송 마치고 바로 먹겠습니다.
0: 그리고 또, 예, 케이크도 방송 전에.
1: 아, 네.
0: 예, 축하식을 했고요.
1: 네, 그거 때문에 지금 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0: 네. 어쨌든, 신부님, 뭐, 축일 어떻게 보낼 예정이십니까?
1: 축일날, 저기, 남해 갔다가, 남양산 갔다가 그렇게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남해에는 만덕성당 캠프 오전에 미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거기 이제
0: 아 캠프를 가는 게 아니고
1: 아니 아. 캠프도 미사로 마치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금토일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미사하러 가고 오전에 그렇게 해서 밟아서 저기 남양산에 내시 미사 하러 애들 미사 왜냐하면 교사들 MT인가 보좌 신부님께서 가야 된다고 해서 미사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축일은 어쨌든간 알차게 보낼 것 같습니다.
0: 폭염 속에 또 축일을 맞이하시는데
2: 그렇네요.
0: 예, 양산이 굉장히 핫한 이제
1: 그래서 지금 주변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많이 오고 있어요. 의외로 이렇게 생일 겸 뭐 이렇게 축일도 다가오긴 한데 축일 겸해서 이렇게
0: 안부를 뭐, 묻는
1: 예, 안부 축하한다 어찌 지내노 그러니까 저 긴 말 안 합니다 양사이다
0: 아 양사이다
1: 어찌 지내노
0: 양사이다
1: 네 양사이다
0: 양산이다
1: 아. 그럼 이제 줄줄줄줄 막 위로와
0: 그렇죠
1: 네그네 답이 달리거든요
0: 원고에 신부님들 양산 있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1: 양산이 기존이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
0: 햇볕을
1: 그러니까 그게 우산은 있죠.
0: 우산 말고 있죠. 양산. 요즘에 양우산이라고 또 예.
1: 우산은
0: 우산도 되고 양산도 되는.
1: 우산은 햇빛 안 가려지나요?
2: 이게 코팅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 차이가 아닐까요?
0: 튕겨주느냐 안 튕겨주느냐.
1: 그럼 양산은 비 못 막나요?
2: 양산은 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니 저는 양산 우산 구분을 잘 못 해요. 하여튼 우산은 몇 개 있습니다.
2: 레이스가 달렸냐
1: 아, 그 차이에요? 아닌데.
0: 엄마 걸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1: 네. 잘 안 쓰고 저는 네.
0: 아니 요즘에 보니까 양우산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선풍기까지 달려 있는 이런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1: 봤어요.
0: 아 그거 한번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 어차피 그것도 신바람 아니에요.
0: 예?
1: 또 신바람 아니에요.
0: 어쨌든 그래도 안에 그 열기를
2: 한번 빼주는.
0: 아,
1: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헬스장 갔다 왔거든요.
0: 네네.
1: 주일에는 사람이 없어요. 24시간이긴 한데 주일날 갔는데 헬스장 에어컨 안 켠 거예요. 아침에 갔는데.
0: 네네.
1: 직원이 9시에 오는데 제가 8시 갔거든요.
0: 네.
1: 한 시간 동안 분노의 운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유일하게 가져갔던 그 데드를 하나 더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 이거 얼음으로 된 거.
2: 아, 네네네.
1: 그거를
2: 아이스팩 같은 거
1: 가져갈까 말까. 네네. 가져갈까 말까인데 그 무슨 뭐 이름 있어요? 넥 뭐 저저저야 하고
2: 얼라 쿨러인가?
1: 넥 쿨러 얼라져 있는 거 갖고 왔죠.
2: 아.
1: 미니까 와, 막 닭살이 팍 돋더라고요.
0: 네.
1: 10분 만에 다 녹았습니다.
0: 얼라져 있는 거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얼라져 있는 거.
2: 양산과 양산.
1: 양산. 그거는 억양이 똑같은 것 같은데.
0: 아니 양산하고 양산.
1: 아 양산이네.
0: 양산이죠.
1: 양산. 그건 양산.
0: 이거 햇빛 가리는 양산.
1: 양산이고
0: 신부님 계시는 양산.
1: 양산.
0: 네. 우리는 부산.
1: 부산.
0: 네.
1: 양산.
0: 네 그렇습니다.
1: 양산 쓰고.
0: 네. 아 달콤님께서 아기 얼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추신부님은 뭐 여름을 나는 필수 아이템 뭐 이런 거 있나요?
2: 약속을 안 잡으면 됩니다.
0: 약속을 잡지 않는다.
1: 아, 진짜, 네. 진짜 너무 똑똑하다.
2: 밖을 왜 나가요?
0: 밖을 나가지 않는다.
2: 밖을 나가지 않는다.
1: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2: 네. 굳이 뭐 넥쿨러, 뭐 선풍기, 뭐 손선풍기 뭐 이런 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 쓸 일을 안 만들면 됩니다.
1: 에어컨 있는 방이 곧 그 장비다.
2: 네.
1: 비서 장비.
0: 그렇죠. 저도 잘 안 나가게 되는 것 같고 가끔씩 나가면 성당이 있는 집무실.
1: 네, 네.
0: 집무실 앞에 뒀던 아이스크림 넣어둔 네. 냉동고. 거기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꺼내 먹는 게 전 참 시원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3: 맞습니다.
0: 네. 자, 오프닝 퀴즈 정답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1: 네, 오늘 정답은요. 롤러 코스피입니다.
0: 롤러 코스피.
3: 롤러 코스피.
0: 네, 네.
3: 네. 오늘 오프닝 퀴즈 정답자는 한 분입니까? 한 분이네요. 유영남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야, 축하드립니다.
3: 바다를 품은 휴식, 문화를 담은 공간, 송도의 새로운 복합 힐링 공간, 송도 스파 해수랑에 두 분이 가실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립니다.
1: 아, 네. 저 많이 갔는데.
0: 부산 송도입니다.
1: 송도.
3: 네, 인천 송도.
1: 인천 송도 아닙니다.
0: 아닙니다. 부산 송도입니다. 요즘 국장. 아니 우리나라의 시장이란 소리죠.
1: 네네.
0: 예, 국장이 워낙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롤러코스터와 코스피를 합친 이른바 롤러코스피란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급락하는 건 물론이고 또 지난주에 갑자기 코스피가 또 17% 넘게 올랐다죠.
1: 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매도 매수 사이드카라고 이게 비상 브레이크 같은 건데 너무 주가가 요동치니까 잠시 주식 거래를 스톱하는 겁니다. 중단하는 겁니다. 국내 주식시장 역사상 이렇게 제동이 많이 걸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입니다.
3: 사실 이 주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0: 저도.
3: 주식.
1: 경제.
3: 네.
1: 사실 우리 해야 됩니다. 이거.
3: 뭐 물론 저희도 뭐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1: 맞습니다.
3: 이 주제가 지금 이 시점에 나왔다. 저 밖에 지금 물려있는 사람이
1: 있어.
3: 있다라는.
1: 세 명 중에 한 명은 지금 마이너스.
3: 네.
1: 알바트 두 명, 두 명.
3: 제 한 분은 빨간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0: 네네.
1: 아.
3: 저분 땄다는 거죠.
1: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기원이야, 기원.
3: 아, 기원.
0: 아, 기원.
3: 아 물려있으니까.
1: 내 거는 파란색이지만 옷이라도 빨갛다겠다. 지금 없어요, 지금. 지금
3: 아.
1: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다 물려있어갖고 지금 난리예요,
3: 빨간,
1: 지금.
3: 빨간 옷.
1: 네.
3: 네. 지금 작가님 빨간 옷 입고 있거든요.
1: 네.
3: 물렸습니다.
0: 아, 빵 터지셨네요.
1: 큰일이다.
0: 네. 아니 심지어 오네오도 빨간색이에요.
1: 나 맞나요?
3: 아 저거 원래 빨 저거 원래 빨간색이잖아요.
0: 시간도 빨간색이고.
1: 네. 아 내 물병 괜히 갖고 왔네 파란색이. 내 차 파란색인데.
3: 네.
0: 아니 그 사실 저희는 신부라서 굳이 주식과는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3: 네. 네.
0: 그 신자분들이 한 번씩 물어보세요. 신부님 주식 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3: 저는
0: 제 주식은 네. 미사한데요. 성체 성혈인데요.
3: 주식 밥이죠 밥.
0: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 이렇게 어, 신부님들 그런 거 안 하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3: 주식도 돈이 세 주식할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신부들이 경제에 제일 취약합니다. 주식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3: 그냥 따박따박.
1: 네.
3: 네.
1: 그 주식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3: 따박따박 들어오는
0: 저희는
3: 생활비로.
0: 약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느낌이거든요. 항상 그것에 감사하고
1: 때 되면
0: 네.
1: 먹는 거 그냥 월급만으로
3: 이, 이번 달 이제 생활비 이렇게 들어오면
1: 생활비.
3: 다음 달에 그 다음 날 만나가 없어지는 것처럼 다음 그렇죠. 달 되면 그 생활비 없습니다.
1: 전 심지어 카드 회사에 만나를 땡겨서 지금 살고 있어요.
0: 만나 그게 만나
1: 이게 만나 싶기도 해요.
0: 이게 만나
1: 카드 회사에다가 지금 땡겨 쓰고 네. 있는데
0: 저희는 만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아이사매님이
0: 네.
3: 누군 있어서 합니까? 고마하는 거지.
0: 고마하는 거지.
3: 고마라는 돈도 없어요.
1: 그치.
0: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1: 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 중에서 이런 시기에 단기 수익을 내보겠다고 막무가내로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 안 됩니다. 안 돼. 네, 생활에 필요한 현금은 충분히 남겨두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꾸준히 나눠서
0: 네.
1: 네, 투자하는 게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0: 아니 우리 수다 식구분들도 네. 은근히 좀 관심 많으신가 봐요.
1: 아, 그 대국민 지금
0: 네, 네. 누워도 그래프가 네. 보인다. 그 약간 당구 같은 건가요?
1: 아, 그렇죠. 아, 좋은 비유예요.
0: 아, 네. 그렇구나.
1: 항상 담아 올릴 때,
0: 네, 네.
1: 그 이제 당구 다이가 아른아른거리거든요.
3: 네, 그렇죠.
1: 네. 침대에 누워서 이제.
0: 네. 어, 또 다른 분들은 신부님들 빨간색 제이 있잖아요.
3: 아, 빨간색 제이. 빨간색 제이는 순교자 축에 있는 거라서.
1: 네. 피를 상징합니다.
3: 피를 봐야 됩니다.
1: 네,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네.
0: 어쨌든 예, 네. 적절하게 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수다 오프닝 코너 속의 코너 신스타그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사진 한 장으로
1: 신부들의 일상에
3: 가까워지는 시간
1: 신

0: 인스타그램.
1: 우리 희신부님 사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네. 새로운 승합차 같습니다. 새로 신형 승합차 같고 넘버가 밑에 77주 돼 있습니다.
1: 네.
2: 77주. 공간을 미루어 짐작컨대 홍신부님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 교구청 지하 1층 주차 공간이 아닌가 매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1: 네. 조신부님 사진 네.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77추라고 또.
3: 제 차는 아니고.
2: 아, 네. 추가 아니고 추라서. 네.
3: 제가 교구청 막내지 않습니까?
2: 네.
3: 새로운 막내가 들어왔습니다.
2: 어? 맞네.
3: 네네.
2: 막내, 아, 그러니까 신뺑이죠.
3: 신뺑.
2: 네.
3: 네. 그래서 맞네. 승합차 한 대가 이제 교구청에 새로 생겼습니다. 정확히는 네. 성소국. 성소국에 이제 새로운 승합차가 이제 와서 이제 저희가 주교님 모시고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2: 네. 와, 차 축복을 주교님이?
3: 주교님이. 아. 주교님께서 하셨고.
2: 성소국 차니까.
3: 네, 성소국 차. 그래서 이 차는 이제 또 신학생들.
2: 그렇죠.
3: 또 미래 또 사제가 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부산교구 신학생들을 위해서 소중히 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네. 저 차가 이제 이번에 그 나온 신형 승합차 전기 승합차입니다.
2: 네네. 예, 아 전기차예요?
1: 예, 전기 승합차고 번호판이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3: 네. 네.
2: 아.
3: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차를 물론 이제 축복식 때 보긴 봤지만 아직 타보지 못했어요.
2: 시승식 안 했어요?
3: 아 시승식은 조만간 이제 할 예정이긴 합니다.
1: 네. 네.
3: 그래서 사실 이 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히려 이 차를 잘 아시는 분은 제 옆에 있는 분.
2: 아 그렇죠.
3: 네. 네.
1: 이 전기차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하필 저희 달맞이 성당이랑 교구청의 성소국에서 같이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을 해서
2: 이 모델,
1: 예, 이 모델 똑같은 모델,
2: 전기
1: 똑같은 색깔,
2: 승합차,
3: 예, 똑같은 색깔,
1: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델로 옵션. 신청을 했는데 네. 차가 나온 거죠. 차가 나온 거. 뭐 나름대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3: 네.
1: 잘 평화롭게 해결이 되었다. 예.
3: 아, 그렇죠.
1: 예. 어제 제가 동기 모임 때 또 성소국장 신부님이 제 동기 신부님
2: 맞습니다. 그렇죠. 제 지원 신부님.
1: 저희 달맞이 성당이 먼저 이제 일본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먼저 차를 먼저 받았고
2: 보조금으로 네.
1: 그 다음 주에 이제 성소국 차가 나왔는데 차 번호가 똑같아요. 77주로 시작됩니다.
2: 아, 둘 다.
1: 네, 77주로 시작되고 맨 끝자리만 달라요. 예. 그래서 저희는 0이고 저기는 성소국장은 4인데 예. 그 재밌는 거는 그 저희 달맞이 성당의 봉고차를 축복식을 하고 난 뒤에
2: 네.
1: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3: 네.
2: 차 이름.
1: 네, 차 이름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당 회장님께서 달맞이 봉고차니까 달봉이 어떻습니까?
3: 달봉이.
1: 네, 그리고 주임신부님의 성을 따서 홍달봉.
3: 홍달봉.
1: 네, 그리고 본명 스타리아 이렇게. 예, 그래서 알스타리아라고 본명은 본명이 스타리아니까
3: 네.
1: 짓고 나니까 자매님인 거예요.
2: 아, 여성형 명사.
1: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우린 지었다라고 네네. 이제 동기 모임 때 성소국장 신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3: 그럼 저희는 뭐가 됩니까?
1: 그래서 성소국장 저희는... 신부님이 네. 안 그래도 축복식이 끝나고 성소국에서 네. 차를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었대요.
3: 네네.
1: 그래서 어떤 이름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성소리야.
2: 성소리야.
1: 성소리야. 그래서 제가 무슨 햄버거집,
3: 햄버거집 이름인데요.
1: 그래서 한참 웃었던 네. 예, 그 차가 오늘 예, 나왔습니다. 성소리야. 예. 그 사진에 그 올라온 그 댓글
2: 네.
1: 보면 역시나 번호판도 신분이 맞춤형. 오 다시 보니 주네요. 저는 네. 주를 추로 봤어요.
2: 아, 추.
1: 예, 하신 분도 있었고.
3: 네.
1: 아니 이 더위에 주 번호판 달린 차와 함께 멀리 가시고 싶으셨을 테지만 도망치고 싶으시겠지만 못 가시고 생록방 하시러 출동. 오늘도 주신 분이 파이팅 네. 이렇게.
3: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차가 아닙니다.
1: 네. 네.
2: 더 좋은 차예요. 주신 분 네. 차는.
3: 아, 제 차. 제 차 왜 더 좋습니까? 아, 좋죠. 제 네. 차도 마음에 듭니다.
2: 너 앞으로 그냥 술 나오잖아.
1: 차. 아니, 저 성소국 차 이름을 지어달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3: 아,
1: 지어주고 계세요.
3: 성봉이.
1: 성봉이. 성소국 봉고차 성봉이.
3: 네.
1: 그리고 예, 부산교구청 성소구 그래서 부성국 스타리아 예, 이렇게 또
2: 최신 최천 신부님 또 최시니까 최성봉이 하면 되겠네.
3: 최성봉.
1: 최성봉이.
2: 최성봉이.
1: 네. 많이 컸다 최성봉이. 네.
2: 홍달봉이.
1: 홍달봉이. 네. 그 본당의 어르신들이 홍달봉 참 이름 정감 가고 좋다고 예. 아, 네. 좋아라 해 주십니다.
2: 좋네.
1: 예.
2: 네. 그래서 봉자 돌림 하면 되겠다. 네.
1: 선물 타실 분 아, 네. 말씀해 주시죠.
3: 네, 오늘 댓글 보내주신 분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의 당첨자는요 유튜브 한스푼 7870번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2: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3: 자, 오늘의 선물은요 희신부님 축일 기념 여름 선물입니다. 바다를 품은 휴식, 문화를 담은 공간, 송도의 새로운 복합 힐링 공간 해스 스파 해수랑 2인 이용권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인천 송도 아닙니다.
1: 네. 네, 오늘도 신스타 오프닝에서 신나게 수다 떨어봤고요. 다음 코너 가톨릭 수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빵톡 클라라베스님,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랍니다. 홍초희 신부님, 가족님들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더운 시기에는 시원한 음식 그리고 휴식이 최고입니다. 수다 식구에게 시원한 음식과 휴식과 같은 그런 시간이죠. 가톨릭 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여름 피서의 피서법에 대해서 신부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요즘에 목욕을 자주 갑니다. 특히 목욕? 냉탕.
1: 요즘 맞잖아요.
0: 아, 늘 가는데 늘 자주 가. 더 자주 아, 가게 네. 돼. 아. 냉탕 생각에
2: 1일 2탕 하십니까?
0: 2탕까지는 아니에요.
2: 3탕?
0: 아니 1탕. 아, 1일 근데 1탕? 일주일에 보통 목욕을 한 두 번 갔다면 아. 지금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2: 4탕.
0: 네, 4탕. 4탕.
1: 아, 그런 게 있어요. 사제관마다 그 뭐죠? 욕?
2: 욕조.
1: 욕조. 네. 욕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0: 없습니다. 욕조 없습니다.
1: 거의 욕조 잘 없긴 한데.
2: 교구청도 욕조 없습니다.
0: 그렇죠.
1: 교구청도 없고 한데 네. 욕조 있는 데 한번 걸리면 이삿짓 풀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항상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일단 모르겠고 이불은 깔아놨으니까 일단 모르겠고
0: 네.
1: 물 틉니다. 몸 담굽니다. 왔다. 여기 왔다.
0: 따뜻한 물?
1: 좀 미지근한?
0: 아, 미지근한.
1: 저 따뜻한 오래 못 있어요.
0: 네.
1: 그랬던 기억은 있습니다.
0: 예전에 물놀이 할 때 그 더 그 시원하게 해주려고 얼음을 띄운다든지.
1: 맞아요.
2: 벌칙 아닙니까 그거?
1: 그 여름 행사 때 그 물 그거 뭐 그 프로그램으로 많이 했죠.
0: 네.
2: 예능의 벌칙으로 그런 거 많이. 얼음 풀어놓고

0: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8575번님, 매주 토요일, 일요일 새벽 송도 해수욕장 바다 수영 갑니다. 너무 재밌어요. 바닷물이 너무 짜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 바닷물이 짜지 않대요.
2: 원래 짜요.
0: 수영 처음 하시는가?
1: 아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네. 아, 송도, 저기, 케이블카 있는 그쪽에.
3: 네네. 아. 저 멀리 저거 점프한데, 그 어디 안 넣어?
1: 저기 송도 해수욕장이 국내 1호 해수욕장 아니에요?
0: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죠. 네. 네, 국내 1호 해수욕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바다 수영을 하시네요. 네.
3: 거기 다이빙대가 요즘 핫해요. 아. 거기 다이빙대까지 수영을 해서 가야 돼요. 오. 수영을 못하면 안 받아줍니다.
0: 안 받아주고.
3: 그래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잖아요. 네. 다 줄 서 있어요.
1: 웃기로 안 됩니까? 어? 웃기 튜브.
3: 안 돼요.
1: 아, 안 돼요?
3: 안 돼요. 자력으로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0: 네네.
1: 시문 가능하십니까?
3: 아, 이학 물고 갑니다. 아. 근데 저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수영은 해요.
1: 어, 그렇 아, 뜬다는 소리죠?
3: 네. 저번에 남 얘기했는데, 그때 네. 일본 이시가키 가서 물안경이랑 이거 스노클만 차고,
0: 네네.
3: 쉽게 얘기하면 광안리 앞바다에서 저기 광안 대교 찍고,
0: 오.
3: 그 정도는.
1: 와, 대단하시네요.
3: 갔다 와서 탈진할 뻔 했어요, 진짜. 그 핀을 큰 거 차야 되는데, 네네. 제가 그때 핀을 작은 거 갖고 왔어요.
0: 아.
3: 같이 간 그 동기 신부는 네. 설렁 그 프리다이빙용 긴 거
0: 네.
3: 이렇게 팍팍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제 빠바바바바바박 이렇게 가고
1: 네. 시 신부님 답다
3: 네. 할딱할딱거리면서
0: 네네
3: 네. 그렇게 갔었습니다.
0: 네.
3: 9926번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가족들이랑 나들이 가던 길 아무래도 휴가철인데 계곡에 발은 담가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진짜 발만 담그러 아무 채비 없이 계곡으로 갔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계곡 입구부터 차가 밀렸어요. 그래도 주차할 곳이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계곡에 올 줄 모르고 큰맘 먹고 산 고급 슬리퍼를 신고 갔는데 맨발로 들어갈까 하다가 그냥 들어가면 발이 아플까 봐 고급 슬리퍼를 신고 물에 들어갔던 했죠. 몇 분 지났을까요? 제 왼쪽 고급 슬리퍼 한쪽이 물살을 타고 훌러덩 벗겨져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옷도 안 챙겨갔지만 그때는 옷이고 뭐고 슬리퍼부터 찾아 했어요. 비싼 거니까. 근데 물살에 휘청거리면서 쫓아가다가 보니 물이 너무 깊은 거예요. 수영도 못하는 저는 아, 안 돼! 를 외치며 보이지 않는 저 계곡 아래로 슬리퍼가 빠르게 떠내려가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려던 순간 저 아래 어떤 아저씨가 단전에서 올라오는 복식 발성으로 쓰레빠! 쓰레빠!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감격스러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 쓰레빠인가? 아, 내 쓰레빠가 구조되었구나. 얼마나 감사던지 길 따라 내려가 보니 아저씨가 계셔서 달려가 넙죽 받아왔어요. 달리 살해할 것이 없어 연신 감사하다고만 하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죄송하네요. 제 고급 슬리퍼 구해주신 아저씨 아니 형님 만수무강하세요.
0: 네.
1: 아 쓰레빠.
3: 네.
1: 이거 그랬을 것 같은데.
3: 저기 응답하라 시리즈는 나왔는데.
0: 네네.
3: 어, 저희는 딸딸이라 불렀거든요.
1: 네, 그렇죠.
3: 근데 외지 사람들은 1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0: 아하, 그렇죠.
3: 음란막에 들려갖고
0: 네.
3: 이해를 못 하시는. 저는 그냥 그 딸딸이 하나 갖고 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쓰레빠는
0: 쓰레빠.
3: 요즘 애들이 알겠죠. 요즘 애들
0: 쓰레빠도 저희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3: 저희도 많이 쓰죠.
0: 네, 저희가 많이 네. 쓰는 것 같은데.
1: 네. 슬리퍼.
3: 그 딸딸이 쓰레빠는 그 발이 이렇게 있으면 잡는 데가 있잖아요.
0: 네.
3: 발 한 절반 이상이 나와요.
1: 아, 아 이렇게.
3: 네. 발이
0: 그렇죠, 그렇죠,
3: 그렇죠. 절반 네. 이상이 나와요. 발가락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0: 발찌가 될 수 있죠.
3: 그렇죠.
1: 네. 발찌.
3: 발찌가 될 수 있죠. 네. 발목까지 잘못 나 올라옵니다. 네.
1: 발등찌.
3: 네.
0: 특히 그 계곡 이런 데.
1: 아 물에.
3: 발목에 무조건 걸립니다.
0: 그렇죠. 여기 일단 그 바위 위에 딱 올라가려고 힘을 주면서 점프해서 바위에 딱 올라가는 순간
3: 맞아요.
0: 그 자리에 이끼가 있었다. 바로 발찌로 변신하면
3: 발찌. 발목이 바로
1: 발목에 발목에
3: 그게 이제 딸딸이 쓰레빠.
0: 네네.
3: 슬리퍼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도운 소아 대리사입니다. 저희 성당은 7월 25일 성당 마당에서 슬라이드 풀을 빌려서 예, 물놀이로 신학교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신앙학교 포스트 준비할 때보다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할 일이 더 많아서 선생님들 모두 바쁘고 정신없는 여름을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홍신부님, 투신부님, 희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 네. 상당히 공간이 여건이 되면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0: 그렇죠.
3: 공간 문제긴 하죠.
1: 방송 나가는 이날.
3: 나네. 네,
1: 저희 본당에서 물놀이.
3: 그 주차장에서.
1: 그렇죠.
3: 주차장 네. 진짜 미끄러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1: 그 미끄럼 방지 고.
3: 다 깔고.
0: 네, 쓰레빠 신습니까?
1: 쓰레빠 신으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까?
3: 맨발. 네, 네, 네.
0: 발찌 허용 안 됩니까?
1: 네. 아이들 뭐 좋아할 만한 물론 뭐. 그렇게 깊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워터 슬라이드 네. 하고 그다음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거 먹고 네. 그래서 여름 이제 한번 나라고 준비한 건데 일이 많네요.
3: 근데 네. 그 이거 뭐죠? 뭐 슬라이드 풀 이게 막 운동장에 막 깔아놓은 데를 봤거든요.
0: 네.
3: 실제로 작년이었나 저 캠프하면서 따라갔는데 물이 뜨거워요. 그냥 물 틀어놓고 햇빛도 막 나오고 그냥 그늘이 없으니까.
0: 그렇죠.
3: 물이 뜨끈해요.
1: 그러니까 얼음 띄워야 된다니.
3: 얼음으로 안 돼요. 물이 너무 많은데
0: 위에 이제 인삼천 덮어야죠.
3: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돼요.
0: 네,
3: 차양막을 차양막 같은 거를 네. 그늘지게 해야 되는데
1: 저희 본당은 위에 이미 다 건물로 다
3: 건물이 네, 막고 있어서
1: 차양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0: 네.
1: 또 바람까지 또 시원한 바람이 불고.
3: 근데 홍신부님 그거 체크해야 돼. 애들이 이제 입술이 색깔이 어떤지.
1: 작년에 색깔. 했는데 입술 파란 아이들은 끄집어냅니다.
3: 끄집어내야 됩니다.
1: 네, 끄집어냅니다.
3: 애들이 그걸 몰라요.
0: 네.
3: 지 입술 파란

0: 때까지 그냥 막 놀아요.
1: 저 괜찮은데요. 근데 입술 벌었는데 네. 괜찮은데요.
0: 집에 가면 깜짝 놀래요.
1: 그러면서 괜찮은데요. 네. 이렇게.
2: 네. 네 이제 그만 떠들고 네. 네. 카톨릭스다 고미사데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Yeah, yeah, yeah. Sax in the house.

0: 신부들은 휴일에 뭐 할까요? 형님 뭐 합니까?
1: 저요 항상 바쁘죠. 뭐 370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저도 요즘 딱 그 심정입니다. 바빠도 너무 바빠요.
1: 신부들의 소소하지만 분주한 일상이 궁금하시다고요? 이신 저신 이신부님 저신부님의 소소한 하루 들여다보기 이신
2: 저신.
1: 네, 매주 둘째 주 이 시간에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이신 저신. 예, 신부님 할 때 신입니다.
0: 네. 네.
1: 오늘 이신 저신.
0: 예. 주인공 누구입니까? 주신부님.
3: 네, 제 동기입니다.
4: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1: 나홀로 고인씨, 동방강금씨.
0: 네. 맞네.
3: 어디에 갇혀 계시는 누구십니까?
4: 예, 저는 정서교육원 부원장으로 있는 도기용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 우리 도기용 신부님은 평소 우리 초신부님의 방송 모니터를
0: 늘 합니까?
1: 안 하.
0: 하는 걸
1: 동기 모임 때 모니터 하시는 거 아니에요?
4: 잔소리만 하죠.
1: 아, 잔소리. 예. 아, 잔소리. 예.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방송하는 태도와
4: 일단 방송을 들으면 애쓴다라는 생각이 많이
1: 들어요. 진짜 애 많이 써요. 예. 네.
4: 평소의 모습과 완전 다릅니다.
1: 아, 그래요?
4: 아마 끝나고 방에 들어가면 몸 좀 눕지 않을까 한숨 자고 일어나야 되지
3: 않습니다.
4: 예, 아주 현실과 방송의 괴리가 심하다.
3: 저는 예. 굉장히 고상하고
1: 왜 웃어요?
3: 네,
4: 예, 그래서
3: 지금 굉장히 지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네. 이런 방송과는 맞지 않습니다.
4: 작년에 떠난다고 네. 좋아하던데 다시 돌아오게 돼서
1: 네네.
4: 유감이다.
1: 아.
4: 예.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0: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경 신부님도 방송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새 신부님 방송 스타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방송은 제가 저번 주에 저희는 이제 사제 피정으로 목포에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 네. 갔다 왔습니다.
1: 네. 갔다 드라마 촬영장에 다녀오셨네요.
4: 아, 드라마는 몰랐네요.
0: 그 성당 예쁜 거 큰 거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양쪽에 이렇게
4: 바실리카.
0: 바실리카.
4: 네.
0: 네.
4: 네. 네. 네. 그래 갔다 왔는데 장거리 운전이라 가지고
0: 아 오래 걸립니다.
4: 잠이 올까봐 신수다를 들었습니다.
1: 아 예.
0: 아.
4: 근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1: 네네.
4: 무서운 영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 예예. 예.
4: 같이 방송을 듣던 그 대학 신부님들께서 김병희 신부님이 M 이야기를 하니까
1: 네네.
4: 이제 다 갈아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늙었다라고.
1: 아, 네,
0: 90년대죠.
1: 네,
0: 네. 90년대.
4: 제 얘기가 아니고
1: 네, 네. 네.
4: 그 뒤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0: 네. 90년대.
4: 그런데 뭐
1: 됩니다.
3: 썩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0: 거. 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4: 네. 세 분이 조화롭게 방송을 잘 하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응원하시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 네. 네. 네. 이렇게 또 네. 잘 포장해 주셨습니다.
0: 네. 대답은 일단 썩어가고 있다 우리.
1: 네.
0: 이렇게 정리하고
1: 네.
0: 본격적으로 이신저신 들어가 보겠는데 도신부님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적힌 종이를 우리 세 분 신부님 들고 있는데
1: 네.
0: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먼저 해볼까요. 베일에 가려진 양파 같은 매력의 소유자 도기용 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오.
0: 제작진이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하고 했는데 비밀스러운 매력이 넘친다고 했는데 신학교 때 도기용 신부님이 어땠는지 혹시 홍 신부님 기억나시나요?
1: 우리 도신부님 지금처럼 에너지가 되게 많으시고
0: 네.
1: 열정적이시고 예, 또 많이 아는 많이 좀 알고 뭐 이런 거 그런 이미지가 항상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그냥 저는 항상 기억하는 우리 저 도신부님 신학생 때 밀양의 그
4: 신학생 때가 아니고 고3 때.
1: 아, 고3 때였어요.
4: 예, 고3 때.
0: 고3 때.
1: 예, 거기 여름 신학교 프로그램 할 때
0: 네.
1: 신부님께서 그 옛날에 그 옥상에 올라와서 뭐 외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0: 아, 네.
1: 그 프로그램처럼 본당에서 그 캠프를 준비했는데 거기서 외쳤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아가지고
4: 마음을 열어라.
1: 네. 마음을 열어라였습니다.
3: 아, 판유걸.
1: 네,
4: 예,
1: 뭐
4: 맞습니다.
1: 그런
4: 예.
1: 그런 걸 하셨는데 그때 예. 첫 인상이 굉장히 각인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0: 써가고 있다. 써가고 예. 있어.
1: 재밌었죠.
0: 예. 아, 네.
1: 근데 항상 보면 좀 잘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0: 네.
1: 예. 우리 희신부님은
0: 그 학교 계실 때 부서가 뭐였습니까?
4: 군대 가기 전에는 방송부였고 갔다 와서는 위생부였습니다.
0: 네. 예. 저는 위생부의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바빠요, 뭐. 저 그러니까 주방에 왔다 갔다 하고 뭘 채워놓고 뭘 확인하고 뭘 또 마치고 나면 저희가 설거지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1: 네네.
0: 설거지 한데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렇게 거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바쁜 애예요. 그냥 조용하고 막 이런데 위샤는 그 주방에만 가면 들락날락 왔다 갔다 뭐 체크하고 뭐 그런 그거는 제가 기억에 확실하게 남아요. 네.
3: 위생부가 뭐 하는 부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네네. 위생부 뭐 하는 부서죠?
0: 그 삼시세끼 밥 네, 밥 관련된 부서예요.
4: 설거지하는 부서.
3: 설거지하는 부서. 네. 신학교 내에서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이제 소임을 이렇게 나눠서 가지는데
0: 저희끼리 주방 관련 네. 신학교 서열 2위라고 들었습니다.
3: 아 그렇죠.
0: 1위는 전례부고.
3: 전례부. 전례와 밥만.
0: 전례 네. 밥은 건들면 안 됩니다. 네네. 무조건 충성 네. 복종해야 됩니다.
3: 그렇죠. 네. 네. 사실 신학교 생활 별거 있습니까? 네. 미사 안 빠지고.
0: 밥 잘 먹고.
3: 그럼
0: 끝입니다.
3: 끝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네요. 또 저희 동기 신부님에게 추 신부님의 장점 단점 하나.
1: 20년을 보았으니 우리 추 신부님의 장점.
4: 20년이 아니고 네. 제가 중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4: 36년쯤 됐겠네요.
1: 36년.
3: 예, 예. 36년 전이었지.
4: 아, 36년 전.
0: 잘못된 만남. 네.
4: 뭐 근데 그 단점을 이야기 시작하면 네. 그 성경의 옆구리 벌판처럼 그쵸. 네. 서로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장점만 이야기하고
1: 장점. 네, 좋습니다. 예. 예.
4: 장점. 추 신부님은 일단 저랑 잘 놀아줍니다. 피곤하고 심심해도 제가 놀아달라고 하면 시간을 빼서 놀아줍니다. 네. 그것만큼 제게 좋은 게 있지 좋은 게 또 있을까? 옛날에 그 신학생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축구를 하고 싶어요. 혼자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럼 방에 갑니다. 그래서 공차로 가자 하면 가자. 침대에 누워 있다가도 네. 슬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나오고 뭐 제가 예를 들면은. 요즘에도 뭐 아 술을 한 잔 먹고 싶다 하면 전화하면 네. 슬 나옵니다.
3: 가야죠.
4: 예. 저도 함께 있는 친구라서 좋습니다.
1: 아 이게 또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어주는.
0: 아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3: 사실 그게 동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돼야 됩니다. 네.
1: 그러면 반대로 우리 추신부님 또 우리 도신부님의 장점 하나, 네. 단점 이야기하셔도 되고.
3: 아 단점. 사실 방송 하려면 단점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0: 방송이 돼야 되면 방송이. 네.
3: 네. 아까 홍신민이 장점 이야기하셨어요 이미 이것저것 네 다 잘합니다.
0: 맞아요. 네. 네. 그건 인정합니다.
3: 근데 그거 아시죠? 이것저것 해서 메뉴가 많은 집들이 있거든요.
0: 네. 망해요.
3: 식당.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0: 이상입니다. 몇 년 30까지 40까지 있고. 네네. 네. 네.
3: 그렇습니다.
1: 마치 저에게 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네.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3: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치고 네, 잘 되는 게 없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자 이제 양파를 까듯 조금 베일을 벗었으니 두 번째 키워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교육원에서 맛을 담당하고 있는 요리요리 도신부 예. 키워드 예. 네. 성서교육원에서 맛을 담당하고 있는 요리요리 도신부 우리 무슨 요리를 하신다는 건지 또 성경 공부하는 곳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4: 네. 이렇게 될 줄은 사실 몰랐는데 네네. 그 위생부의 망령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얘기 잘했네.
4: 제가 그 부산 청년 성서 모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아르카.
0: 네. 아르카.
4: 방주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르카 센터에서 봉사하는 센터 봉사자가 있고 또 이 아르카에서 주관하는 그 청년 성서 연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수를 준비하는 연수 봉사자들도 있는데 네. 본당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 전역 심지어 울산에서도
0: 맞아요.
4: 그 센터에 오는데 이분들이 다 퇴근하고 오게 됩니다. 모이는 시간이
0: 저녁 늦은 시간 예,
4: 그렇기 때문에 밥을 모이기 위해서는 끼니를 해결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전임 신부님들께서부터 이 친구들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1: 그렇구나.
4: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네네. 저도 일단 큰 문제가 없다면 네. 전임 신부님들이 하는 거를 그래도 일단 1년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묵묵히 밥을 해줬습니다. 네. 끼니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컵밥이나 뭐 레토르트 3분 요리 그런 것보다는 그냥 밥 지어가지고 그냥 국 같은 거 하나 해서 국밥처럼 뭐 그렇게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배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식비가 덜 듭니다.
1: 그렇죠.
0: 예. 차이 나죠. 예.
4: 그래가지고 뭐 소박하게 그냥 밥이랑 이렇게 먹고 뭐 시그니처 이런 거는 없고요. 제가 이제 제일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역국입니다.
1: 미역국.
0: 미역국. 아.
4: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축일도 있고.
0: 아, 미역 조금만 넣으면 다 불거든요.
4: 예. 그리고 네. 미역국이 뭐 그냥 미역 잘 씻고 불려 가지고.
0: 맞습니다.
4: 그 소고기 수입산 싸거든요.
0: 맞아요.
4: 넣고
0: 먹으면 돼 그냥. 예. 먹어 갖고 그, 물 넣고.
4: 한 3시간 끓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먹고요. 메뉴가 맨날 똑같아가지고 돌려먹기 해서 질릴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1: 우리 좀 유튜브에 빈가봉가빈께서 도식당 맛집입니다. 미역국 기똥차입니다. 예, 이렇게 또
0: 도식당.
1: 예, 도식당이라고 불리네요.
4: 그러게요.
3: 도식당. 예.
1: 어쨌든 이렇게 또 특수 또 이렇게 사목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본당에도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4: 예, 예, 예.
1: 어, 이렇게 아르카랑 또 본당 사목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떠세요?
4: 일단 그 아르카는 본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청년들한테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신앙생활이 본당 우선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가 본당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네네. 거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본당에서의 삶을 떠나서는 청년 성서가 자리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0: 네, 맞습니다.
4: 본당에서 사실 협조도 필요하고 네네. 또 저희가 새끼 친다고 하는데 또 가서 파견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려고 양성하려면 네네. 결국 본당의 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본당에서 모범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청년 성서 봉사를 하길 원하는데 권하고 하는데 이 사실 청년들이 아주 바쁜 시기고 또 무거운 짐이기도 하잖아요.
1: 네.
4: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본당은 어떤 신자들의 삶의 터전 위에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4: 본당에 있다 보면 삶과 죽음도 겪고 또 뭐 병고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연령도 다양하고 그 안에서 갈등도 있고 조화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고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르카는 뭔가 손님 느낌입니다. 오시는 분들을 잘 손님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서 떠나보내고 또 그 손님들이 다른 손님 데리고 오도록 하고
1: 네네.
4: 예, 조금 그렇게 본당으로 잘 파견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마치 그 자영업자 느낌입니다. 이 손님들 받는
1: 네네. 예,
4: 그래서 이 자영업자 이 평신조들 자세에서 많은 걸 좀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 점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로 마지막. 넘어가볼까요?
3: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떠나요 혼자서 여행을 좋아하는 도심부.

0: 네. 아 여행 네.
1: 자주 가십니까?
2: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까지 떠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네. 여행을 아, 가는 것은 좋아하는데 아, 그렇게
0: 자주는 안 간다.
3: 자주, 네. 예. 그 여행을 좋아하는 건 맞네요. 자주 여행을 좋아하는 도심부지 여행을 자주 가서 좋아하는 도심부는 아니잖아요.
0: 예. 예, 그냥 그러니까. 여행이 좋다.
3: 예, 여행이 좋다.
4: 최근에 10주년 기념 네네. 네. 유럽 성지순례를 갔다 이태리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네네. 사실 처음에 굉장히 가기 싫었습니다. 아, 멀잖아요.
3: 멀죠.
4: 지볼에 떠나야 되고 네. 그렇지만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거든요.
3: 아니 그래 저 소문에 이제 네. 그런 여행 일정이 잡히면 네. 우리 또 도경 신부님이 그런 것들 좀 잘 정리해 주시고
4: 거의 뭐 정리를 한다.
0: 여행사급이다.
3: 네. 네네. 네, 여행사급이다. 뭐 이렇게 그런 소문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2: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3: 여행사는 아니니까.
2: 저는 네네. 일단 고생하는 여행을 싫어합니다.
0: 아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2: 고생을 안 하기 위해서는 네. 필요한 건 빨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3: 아 그렇죠.
2: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3: 예. 큰 것만 탁탁 예, 잡아주시면
2: 하고 예.
0: 뭐 이동 수단, 숙박 뭐 그럼 끝이잖아요.
2: 그렇죠. 끝이죠. 예. 네,
0: 그렇게만 하면 되죠. 네.
4: 그래서 저희 보통 동기들끼리 한 번씩 이제 맞춰서 휴가를 맞춰서 갈 때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여행하면서 네. 여행 스타일 뭐 이렇게 하면은 홍시무이면 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0: 단위로
4: 거
0: 하죠.
4: 네. 정하시지만 저희는 그냥 어디 가는 목적지 딱 하나 정하고 거기까지 가는 이동 수단 그다음에
0: 그것도 잘 좌지
4: 숙소 그게 끝입니다.
3: 아 근데 동기들 전체가 다 그래요? 다 그런 걸 선호해요?
4: 네.
3: 오.
0: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그거 한데 비슷한데 여행을 짜는 그 깃발든 사람 있잖아요.
4: 네네.
0: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3: 아니 저희 동기는 좀 많아서 그런지 다양하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그 다양한 거를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총대든 사람이 이렇게 할 건데 하면 거기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 그 점심은 그거 말고 다른 거 먹자 그런 말하면 지가 짜야 됩니다.
4: 그렇죠.
3: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스타일이 나는 그냥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4: 그러면 기다리면
3: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 시간을 쪼개서 어디를 좀 갔다 올게.
0: 타이트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3: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0: 근데
3: 이 동기들은 또 다들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4: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를 간다라는 건 이제
0: 정해지고
4: 정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이제 합의를 보죠. 그다음 숙소까지 합의를 봅니다. 그다음 가서는 꼭 굳이 저희가 같이 다녀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0: 맞아요. 그렇죠.
4: 네. 네. 네. 누군가는 숙소에 있고 싶으면 숙소에 있는 거고 누군가는 또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고 꼭 그걸 군대 마냥 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
3: 여름 신학교 프로그램처럼 할 필요는 없다.
4: 그렇죠. 네.
0: 신학교로 충분하다.
2: 다 같이 하려다 갈등이 벌어지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4: 누군가는 수영을 좋아할 수 있고 누군가는 등산을 좋아할 수 있고
0: 누군가는 또 쇼핑할 수도 있고
4: 쇼핑을 좋아할 수도 있고
3: 네. 그렇죠.
4: 네. 네. 알아서 하면 됩니다.
3: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저희 세 명 중에 여행 파트너로 한 명이 가야 된다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가장 좋을까요?
2: 일단 우리 희신무님은 네. 천재지변을 몰고 오시기 때문에 어려울 것
3: 같습니다. 또 비오는데요. 예.
0: 건기를 우기로 만듭니다. 예.
4: 이제 지진 나고
0: 제가 우기가 됩니다. 예. 네.
2: 그리고 홍신무님이랑 가면 네. 피곤한데 뭔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타이타이 가야 됩니다.
3: 타이타죠. 네.
2: 그래서 뭐 서로 잘 알고 있는 주신분이랑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4: 맞습니다.
2: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거든요.
3: 네.
2: 그래서 좋습니다. 예.
3: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0: 아 근데 저는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가 너무 예쁘고 뭐 좋고 저는 그거보다도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3: 그렇죠. 네. 자 부산교구 신부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이신 저신 오늘 도기용 신부님의 마지막 키워드는 저희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리도, 여행도, 행복도, 여기용 말고 도기용 지금처럼 행복한 서목을 펼쳐라 입니다. 지금까지
0: 아 이렇게 맞춰요?
3: 이렇게 해놨는데요.
4: 네. 네. 네. 이 코너 조만간에 없어질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오늘 끝곡 우리 도신부님 신청곡으로 한다고 하는데 선곡을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를 예. 틀어달라 이렇게 네. 해주셨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2: 휴가철 아닙니까 계속
3: 네네.
2: 덥고 네. 축축 처지는 노래보다 뭔가 신나는 노래가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이 숨은 그림 찾기라는 노래가 가사가 좀 이쁩니다.
1: 네. 또 예쁘구나.
2: 제가 이래 아르카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의 숨은 모습들을 네. 찾게 됩니다. 아~ 한 달, 두 달 있을 때 봤던 모습과 대여섯 살, 여섯 달 있을 때 모습 또 같이 연수 같은 걸 하면서 힘들 때 모습 아~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 숨겨진 모습을 찾고 또 거기서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느끼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또 반대로 저도 이 가사가 나는 낯을 많이 가리고 너한테 틱틱대는데 내 마음을 잘 찾아줘 라는 그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낯을 많이 가리고 네. 또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하기 때문에 저를 아껴주고 사랑하시는 분들께 앞으로 저를 더 사랑해달라 예, 이해해달라 라는 사실 그런 의미도 담겨있는 노래라서 이 노래를 골렸습니다.
1: 야.
3: 찾아드려야 되겠네. 네.
0: 아, 이건 유명한 노래입니다.
1: 네. 네. 어쨌든 여름에 또 시원한 노래이자 또 의미가 담긴 이 노래를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네, 실수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오늘 희신부님 축일 이벤트 선물이죠. 송도 스파 해수랑 2인 이용권 받으실 분들
0: 네,
1: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이 더운데 뜨뜻하게
1: 지지세요. 아, 냉탕 들어가세요. 냉탕.
0: 아, 냉탕 들어가세요. 네. 네.
1: 유튜브 유영남님 그리고 한스푼 7870번님
0: 네 그리고 네. 유튜브에 빙가봉가빈님 그리고 도아회님
2: 네 그리고 유튜브 은세레나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지세요.
2: 이분들 다 같이 모여서 정모
0: 다 만난 뒤
3: 네. 네 당첨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끝곡으로는 우리 도신부님 신청곡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들려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황정한 베드로 작가 김국희 기술 유정은 글라라 제작이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저희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0: 김병희 도미니코
3: 이추성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키팅
1: 에몬스 가구
2: 키팅
1: 숙명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키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키팅
1: 집을 완성할 땐
2: 키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3: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7: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분명 어제가 입추였는데 날씨가 여전하네 싶지요? 그래요, 말만 가을이지 현실은 아직은 한여름입니다. 그래도 입추가 지났다는 사실을 살짝 잊을 때쯤 되면 이 여름이 주는 추억들을 그리워하면서 선선해진 가을을 만끽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리 견디기 힘든 더위도,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일상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제 드디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가을이라는 반가운 손님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멀지만 바지런히 걸어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멍고제리의 In the Summertime이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너무 재밌죠? 네, 오늘 첫 곡 함께 하셨는데요.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재밌는 세상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상지기 김현정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어제가 입추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절기가 기가 막히게 잘 맞았었잖아요. 요즘도 근데 전혀 안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기가 주는 그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연장하거나 좀 당기거나 이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이 절기에 맞게 계절이 바뀌더라고요. 아직까지 더우니까 뭐 절기가 맞긴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또 엄청 추운 겨울이 되면 이 여름을 그리워하는 순간도 오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에서 여주인공하고 이제 회사에서 같이 일한 동료가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더운 날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겨울에 꺼내볼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꾸로인가? 네. 어쨌든 이 두 계절이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꺼내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올 여름을 이렇게 다 기억해뒀다가 겨울에 꺼내본다면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만큼 이번에 많이 뜨거웠으니까. 그래요, 좀 모아서 그 기억으로 또 추위도 이기고 이렇게 한번 우리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입추, 가을에 초입에 왔다 했으니까 괜히 더워,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가을이 오면 뭐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 오늘 해보면 조금 이 더위를 잊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긴 문자 짧은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의 기프티콘, 가정식 이태리 레스토랑 마리아 쿠치나의 2인 파스타 식사권 드립니다. 30년에 울린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평화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매주 다양한 주제 가지고 초대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의 두 번째 토요일이죠. 홍명순 말글연구소 홍명순 소아대례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정겨운 옛날 얘기 나눠보는 순이와 정의의 옛날 일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만나는 고정 코너, 익숙한 노래들을 자세히 들으면서 가사에 담긴 의미도 함께 느껴보는 시간, 한발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여해 주신 분들 얘기 좀 나눠볼까요? 엘리사벳님이 지난주에 저희가 어린이 성교육 얘기했잖아요. 어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서 듣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이게 참 그 아이들이 있으면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주제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듣게 됐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 하고 그 다음 날인가? 우연히 교육방송을 봤는데 그 TV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좀 시작되자마자 저도 방송을 보는데 움찔움찔하고 그 얘기를 하는 부모님들도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좀 담대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한발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정답과 여러분들의 얘기를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3372님 토요일 폭염이라 이 시간 처음 들어요. 폭염이라. 그러니까 덥지 않았으면 어디를 가셨을 건데, 그죠? 덕분에 저는 또 한 분을 더 알게 됐네요. 스치듯 퀴즈 말씀 들었습니다. 캔디 노래 저도 잘 들었어요. 붉은 것 하면 생각나는 거? 붉은 것 하면 전 빨간 머리엔도 떠올라요. 하면서. 그렇죠. 붉은 거 하면은 빨간 머리엔 빼놓을 수가 없죠. 어떻게 머리가 빨갈까? 그때는 너무 궁금하고, 또 그 빨간 머리가 예쁜데 왜 서양 사람들 사이에서는 빨간 머리가 놀림거릴까? 이런 것도 그때는 굉장히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추억 소환이 되는데요. 1932님, 캔디입니다. 방학 맞은 초2 외손자 녀석이 어제 다녀갔어요. 제 딴엔 외할미 점수 좀 따겠다고 요즘 핫한 콩알만한 사탕 한 봉지 사뒀는데 퇴짜 맞았어요. 뭐 어떡해. 이가 상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어머, 세상에. 그런 이가 상할까 이런 걱정은 다 던져두고 먹는 게 우리 때는 사탕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좀 이런 거를 잘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그 콩알마나 사탕 많이 달지도 않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저도 이거 가지고 있는데 좀 화한 맛도 있어서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도 있던데요. 1932님, 그냥 우리끼리 먹어요. 네. 4794님, 저희 어린 시절에는 대왕 큰 캔디를 입에 넣고 하루 종일 녹여 먹었지요. 눈깔 사탕이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런 거? 네. 와,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오래오래 녹여 먹는 그 맛. 그리고 이렇게 볼이 볼록하게 있을 때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그 눈빛 자체도 너무 좋았잖아요. 진짜 오늘 너무 추억 소환하는 재밌는 얘기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선물은 3372님 그리고 4794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 한번 문자 메시지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시작해볼까요?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누군가 노래는 멜로디와 함께 듣는 한 편의 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 편의 시 같은 노래를 정말 시처럼 낭송해드리면서 함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여러분들의 귀에 익은 우리 가요를 시처럼 낭송해드립니다. 낭송해드리는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갑자기 효과음 뾰로롱이 들릴 텐데요. 이 효과음에 들어가는 단어를 우물정 0931번 100원의 정보 용료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발레즘 퀴즈답게 당첨자 발표 다음 시간에 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노래 낭송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노래는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입니다.

너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늘 처음 만난 그날만 같길. 소리 없이 타오르는 불꽃같이 마지막처럼 내 입 맞추길. 달빛 아래 내 마음은 설레. 은하수로 춤추러 갈래. 오늘이 가도 후회 없게. 시간이 우리 둘을 떼어놓을 수 없게. 순간이 영원할 수 있게. 넌 내 마음에 불을 질러줘. 후회 없는 이 타오르게. 지금처럼 너와 함께라면 매일매일 밤 이 노래를 불러. 끝이 없을 것처럼 달려. 너와 나 붉은 노을 아래. 너는 지금 내 옆에. 다 필요 없어. 주인공은 우리.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이었습니다. 노래 낭송 중에 효과음에 들어갈 단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CPBC 빵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노래 제목에도 실은 힌트가 있습니다. Forever Young이라는 이 제목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명사형입니다. 늙음의 반대말로 쓰이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게 더 정확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효과음에 들어가는 정답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원곡 힌트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고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 맞춰주세요.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이었습니다.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원곡까지 듣고 왔는데요. 노래를 한 편의 시처럼 낭송해드리는 가사의 발견.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가사 속에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바로 젊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아, 이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은 지금 이 순간의 젊음을 후회 없이 보내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대요. 그렇게 후회 없이 보내셨나요, 여러분은? 아니, 지금 보내고 계신가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돌아보니 글쎄, 그때 젊을 때는 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막 그걸 후회 없이 보내기보다 뭐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말이 예전에 있었지만 그거를 그때는 못 받아들였었는데 딱 돌아보니까 그 제가 이제 그런 노래를 불러도 되는 나이가 됐잖아요. 아 그러니 어르신들이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했고 그런 노래를 옆에서 장난처럼 부르셨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음이라는 게 진짜 금방 지나가는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젊은 시절을 기쁘게 만끽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왜 아우 뭐 나 지금도 젊은데 나 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 순간들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순간들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너무 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 나이가 조금은 내가 그래도 중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여전히 난 젊음을 느끼고 있다. 난 전혀 나이가 들지 않았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 어떤 순간이 그런지 좀 얘기 같이 나눠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비슷한 순간이 있지만 또 잘 몰라서 못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자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0931 100원의 정보 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나 CPBC 빵 앱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또 오늘의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래는 젊음 얘기했으니까 김수철의 젊은 그대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죠.

0: 순이와 정이의 옛날 옛적에 순이 선생님이 해주시는 재미있는 옛날 얘기도 듣고 교훈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거기다가 정이와 함께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때 그 시절 추억까지 같이 나눠보는 순이와 정이의 옛날 옛적에 홍명순 말글 연구소 대표 홍명순 소아 대례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이 선생님.
1: 안녕하세요, 짱이님.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더위에 잘 계셨군요. 네. 건강해 보이십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들이 막 교육을 마쳤다고요?
1: 네, 전국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들이 목요일 날에 이제 대장정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0: 이제 아이들에게로 출발하는 날만 이제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1: 네, 하반기 이야기 준비를 위해서 할머니들이 네. 열심히 교육을 받으셨죠.
0: 아, 네. 네. 네. 그 이야기 할머니하고 관계가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보니까 네. 자료가 있던데 거기 우리 선조들이 휴가를 갔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선조들이 휴가를요?
0: 예. 휴가를 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특히 농민들은 마지막에 김매기를 딱 마치면 호미를 씻어서 걸어두고 그냥 좀 이렇게 쉬었다고 해요. 하루나 이틀 동안 막 음식도 먹고 즐기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걸 호미 씨시라고 한다는데 아.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씨 밑에 시옷 받침에 네. 씻기가 아니라 씻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표현도 참 너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우리가 선조들에 대해서 좀 무심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1: 예.
0: 시대가 변했지만 요즘 우리도 딱 그때잖아요.
1: 예.
0: 어떻게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스님?
1: 저는 휴가를 아직 못 갔어요. 아. 네, 계속 강의가 있었고
0: 네.
1: 제가 부산에도 갔었고 서울도 갔었는데
0: 네.
1: 일만 했던 것 같아요.
0: 아유, 그러니까요.
1: 숙소가 휴가지였던 것 같아요.
0: 아, 그 남들이 좋아하는 호캉스를 하신 거네요.
1: 아, 그렇죠. 네. 네.
0: 저는 지난주에 여름 휴가를 갔는데
1: 아, 어디 다녀요?
0: 강원도 평창을 갔었거든요.
1: 오, 예.
0: 저희는 이제 친척이 계셔서 이제 잠깐 인사드리러 간 김에 거기에 숙소를 잡고 있었는데
1: 예.
0: 와, 생각보다 열대야가 없었어요.
1: 오.
0: 그래서 진짜 예. 친척을 보러 간 휴가였는데 정말 피서를 했구나. 여름을 피해서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 아, 강원도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좀 시원한가 봐요.
0: 그렇죠. 게다가 저희가 이제 해발 700m 고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시원했었습니다.
1: 제대로

0: 해외 휴가를 하셨나요? 네. 예.
1: 그래서 다들 좀 이렇게 여름을 피해서 이 한여름의 뜨거움을 좀 피해서 좀 잘 쉬다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나요?
0: 네. 오늘은 넣기만 하면은 두 배로 늘어나는 요술 항아리 이야기입니다.
1: 그러니까요. 더위는 넣지 말고 시원함을 넣어서 두 배로 시원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얘기를 한번 청해 볼까요?
0: 네. 요술 항아리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옛날에 가난해서 자기 땅 하나 없는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는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하루는 농부가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땅부자 영감을 찾아갔어요.
1: 영감님, 안녕하세요.
2: 자네가 웬일로 우리 집에 왔는가?
1: 영감님, 땅을 좀 사려고 왔지요.
0: 땅을 사겠다는 농부의 말을 듣고 부자 영감은 돌멩이가 가득한 제일 나쁜 땅을 팔았어요. 그래도 가난한 농부는 자기 땅이 생겨 기분이 좋았어요.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돌멩이를 골라냈어요. 밭에 무엇을 심을까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지요. 하루는 농부가 돌을 고르고 있는데 곡괭이 끝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1: 무슨 소리지?
0: 농부가 땅을 파보니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어요.
1: 옳거니 항아리가 없었는데 마침 잘 됐다.
0: 농부는 신이 나서 항아리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1: 여보, 우리 밭에서 큰 항아리가 나왔어. 여기에 쌀을 담으면 좋겠어.
0: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3: 여보! 여보!
0: 아내가 농부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1: 쌀이 왜 이렇게 많소?
0: 농부는 항아리에 쌀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 모르겠어요. 어제 분명 반도 안 되게 쌀을 담았는데.
1: 이상하네. 혹시 이거 요술항아리 아니요?
0: 농부는 항아리에 엽전 하나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엽전이 두 개가 되었어요. 두 개를 넣으면 네 개가 되고 네 개를 넣으면 여덟 개가 되었지요. 집어넣기만 하면 뭐든 두 배로 늘어나는 요술항아리였던 거예요. 농부는 요술항아리 덕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소문을 들은 부자 영감이 찾아왔어요.
2: 여보게! 내 요술 항아리를 내놓게!
0: 부자 영감이 말했어요.
1: 그게 왜 영감님 항아리입니까? 제 밭에서 나온 제 항아리지요!
2: 난 자네에게 밥만 팔았지. 항아리는 안 팔았다네. 그러니 어서 내놓게!
1: 영감님,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땅을 팔았으면 땅 속에 있는 것도 모두 제 것이지요.
0: 농부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2: 어디 그럼 자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사또님께 가서 물어보세.
1: 좋습니다.
0: 결국 두 사람은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는 농부와 부자 영감의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2: 이깟 이상한 항아리 때문에 서로 싸우다니. 이 항아리가 있는 한 너희는 계속 싸울 것이다. 이 항아리는 내가 잘 보관할 테니 그만 돌아가라.
0: 요술 항아리가 탐났던 사또가 꾀를 했던 거예요. 농부와 부자 영감은 억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사또는 요술 항아리에 엽전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엽전이 두 배로 늘어나지 뭐예요.
2: 이제 나는 부자다.
0: 기분이 좋아진 사또는 다음에는 또 무엇을 요술 항아리에 넣을까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2: 아보마! 아보마! 날 좀 꺼내다오!
3: 사또 아버지가 아침부터 큰 소리로 사또를 찾았어요. 사또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글쎄 아버지가 요술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4: 아니 아버지, 거긴 왜 들어가셨어요?
2: 아, 못 보던 항아리가 있어. 뭐가 들었나? 들여다 보다가 빠졌지 뭐냐?
3: 항아리 밖으로 나온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2: 아범아, 날 좀 꺼내다오.
3: 항아리 속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항아리 안에는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들어있었어요.
4: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어느 분이 제 아버지시죠?
3: 항아리 속에서 또 다른 아버지가 나오자 사또가 물었어요.
2: 그야 당연히 내가 진짜지. 아, 무슨 소리냐? 내가 진짜 내 아비다, 아범아.
3: 똑같이 생긴 두 명의 아버지는 서로가 진짜라고 우겼어요.
4: 아이고, 이를 어쩌지. 내가 욕심을 부려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아이고.
3: 사또는 요술 항아리 때문에 아버지가 두 명이 된 거예요. 그 후 남의 물건을 가로챈 사또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는 두 아버지를 모두 모시며 살게 되었답니다.

0: 네. 욕심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라고 딱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옛날 얘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둘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렇군요. 아버지 두 분이 싸우니까 아들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어서
0: 그러니까요.
1: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또 한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쪽에서 약간 속상해하시고 이러니까 양쪽에 똑같은 것들을 늘 해야 되잖아요.
1: 네.
0: 바쁘긴 바빴을 것 같습니다, 진짜.
1: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순희 선생님이 들려주신 요술 항아리 들었는데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요술 항아리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에 나오는 요술 항아리 좀 달라요. 이렇게 막뭐 넣으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항아리.
1: 숨쉬는 항아리.
0: 예.
1: 예.
0: 그래서 뭘 장을 넣어놓으면 장맛도 좋아지고 김치를 넣으면 김치도 맛있어지고
1: 네.
0: 숨쉬는 아주 그렇게 보면은 우리 항아리가 요술 항아리 맞긴 맞네요.
1: 그렇죠.
0: 네. 그 우리가 요술을 너무 좋은 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늘 있는 게 기적이고 정말 좋은 요술과 같은 그런 그 좋은 결과를 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1: 네.
0: 순희 선생님이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 요술 항아리와 노래 요술 항아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방송을 지금 들으신 분 뒤에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1: 네. 부자 현금은 돌멩이가 가득한 제일 나쁜 땅을 농부에게 팔았어요.
0: 네.
1: 가난한 농부는 자기 땅이 생기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그 땅에서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어요.
0: 네.
1: 이 항아리가 바로 집어넣기만 하면 뭐든 두 배로 늘어나는 그런 요술 항아리였던 거예요.
0: 네.
1: 농부는 요술 항아리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죠. 이 농부의 요술 항아리를 탐낸 사또는 그 항아리에 그만 아버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 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또는 자신이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후회를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요술 항아리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면 이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 네.
0: 비슷한 얘기들도 좀 있고, 이제
1: 그렇죠.
0: 기원이 있다면서요.
1: 네. 이 요술 항아리는 재물이 계속 나오는 화수분이 소재인 설화인데요.
0: 화수분? 아.
1: 네네. 네. 설화에는 이 신기한 돌화, 개구리가 준 금그릇, 며느리 등에 붙은 벼락 바가지, 효자에게 금 항아리 등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럿이 있어요.
0: 오, 네.
1: 근데 이제 보면은 누가 어떻게 손에 넣어서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선한 동기가 선한 결과를 낳는다. 네, 즉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말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은 아마도 이거죠. 재물 자체보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위험한 것도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 칼을 요리사에게 주느냐 아니면은 강도에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1: 네.
0: 바로 그 얘기인데 이게 또 넣었더니 재물이 두 배로 나온다 이러니까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그죠?
0: 예, 그 요술 항아리 얘기 들으면서 저도 아, 뭐 넣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바로 했었거든요. 혹시 정말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 뭐 넣으실 것 같아요?
1: 아, 진짜 고민했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0: 네.
1: 사실은 제 차를 넣어서 차를 한대더 만들고 싶은데,
0: 네.
1: 항아리 크기만큼의 되는 물건이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뭘 넣을지 진짜 고민이 되네요.
0: 아, 항아리, 그렇죠. 항아리 크기가 있죠.
1: 네.
0: 그 항아리에 물론 아버님께서 들어가실 정도는 됐는데
1: 네.
0: 사람 하나는 들어갈 정도로 큰 지금 보면 이게 독에 가깝지 않았나
1: 그럴 것
0: 큰 독에
1: 같아요. 예.
0: 그랬는데 차는 안 들어가겠네요.
1: 차가 안 들어가죠.
0: 차 부품 아니면 뭐 이런 거다 집어넣어야 될까요?
1: 그래서
0: 네.
1: 생각해 봤어요.
0: 네.
1: 제가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0: 선생님이요?
1: 네.
0: 선생님 두명 되는데 그러면?
1: 각자 역할들을 좀 나누어 가지고 좀 해보면
0: 아.
1: 어떨까.
0: 그럼 방송하러 오시는 선생님은 누구실까? 전또 그게 궁금하네요.
1: 가족들이 힘들겠네요.
0: 가족들이요? 왜요?
1: 나중에 엄마가 둘이면 참
0: 아.
1: 힘들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일 때문에 일이 많으니까, 아, 내가 두 사람이 되면 좀 일을 나눠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비슷한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무슨 공상과학 만화 뭐 이런 데서 본것 같아요. 이렇게
1: 예.
0: 막 복제를 해가지고 박사님이 두 명, 세명 되니까 막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이런 만화를 봤던 것 같은데, 또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가족 구성원을 비해서 모두가 막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사또 같은 그런 고민에 빠지겠네요, 진짜.
1: 고민스럽겠어요.
0: 아,
1: 네.
0: 네.
1: 제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가는 걸로.
1: 뭐 넣고 싶으세요?
0: 저는 솔직히 집을 넣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 맞다 집도 안 들어가겠구나.
1: 네.
0: 그냥 돈을 넣어서 그 돈을 두 배 세 배 불려서 좀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갖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또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나중에 내가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하던데 그 나중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 아유 좋은 마음이네요.
0: 아,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요술 항아리 오늘 얘기해 보면은 사또가 진짜 뭐 그 땅을 판 농부도 그랬지만 사또가 참 이렇게 욕심을 부린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두 명이 되고 이런 곤란을 겪게 되는데 혹시 뭐 선생님은 뭔가를 욕심내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1: 일 욕심은 있는데
0: 아,
1: 물건에 대한 욕심이
0: 없으시군요.
1: 없진 않겠죠. 선뜻 안 떠오르네요 지금. 예. 네.
0: 근데 이제 뭐든지 일이 더 중심이 돼서 네. 그래서 아까 나도 두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할 만큼 저는 이제 또 그런 거 있거든요.
1: 예.
0: 먹는 거 생각보다 되게 제가 집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음식 같은 거 있으면은 그게 좀 싸게 나온다 하면 엄청 사는 경향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냉장고에 막 쟁여두고 나중에 막 이렇게 그거를 꺼내 먹다 보니까 상해 있고 이런 경우 너무 정말 많거든요.
1: 예예. 예.
0: 선생님은 먹는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1: 저는 음식에는 크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 남편이 있어요.
0: 아,
1: 남편이 좀 많이 사고
0: 네.
1: 많이 해놓고 누가 먹는다고 이렇게 많이 하냐 이러면 또 먹으면 되지.
0: 그렇군요. 여튼 이 음식도 그렇고 모든 네. 것들이 이제 가질 만큼만 가지면 되는데 그 이상 가졌을 때는 결국은 그게 욕심이 되는 거구나.
1: 네.
0: 남고 필요 없고 뭐 부모님이 좋지만 부모님이 두 사람이 되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1: 올 여름에
0: 네.
1: 집을 많이 청소를 했어요.
0: 아, 네.
1: 옷도 많이 버리고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해보니까 참 뭐가 많았어요.
0: 오.
1: 그래서 안 사야겠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0: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더 사고 싶은 게 없으셨던 거예요. 더욱더. 원래도 그렇지만.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요술 항아리가 있으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옛날 얘기 듣다 보면 꼭 들거든요. 그런
1: 네,
0: 생각이.
1: 네.
0: 램프의 요정 얘기하고 나면은 아 나도 지니가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 어릴 때 다 했을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지니가 있으면 글쎄 과연 좋을까?
1: 옛 이야기를 보면
0: 네.
1: 이제 우연한 행운들이 주어지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우연한 행운이 주어졌을 때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우연한 행운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0: 맞아요.
1: 우리 옛 이야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요.
0: 그러고 보니까 어릴 때 읽었던 뭐 동화책, 서양 동화책도 그렇고 뭐 세 가지 소원 했는데 이제 욕심 자꾸 되다가 마지막에는 그 소원이 다 물거품이 되는.
1: 그렇죠. 과유불급이다 이래서.
0: 네. 예. 그 어느 때보다 이게 물질적인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아이들 얘기가 무슨 하하 했는데 실은 이게 결국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얼마 전에 이제 환경운동하는 분을 한번 만나게 됐는데
0: 네.
1: 아 정말 물건 안 사고
0: 뭔가
1: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0: 네.
1: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진짜 아니 어쩜 이렇게 더운지 그 예전에는 뭐 더우면은 양산 쓰고 걸으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 여름에는 양산을 쓰고도 걷기가 힘들 정도잖아요.
1: 서울에 가보니까
0: 네.
1: 전에는 여자분들이 양산을 주로 쓰고 다녔잖아요.
0: 네.
1: 요즘은 남자분들도 양산 우산 쓰고 많이 다니더라고. 너무 뜨거우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런데도 이제 지열이 너무 뜨거우니까
1: 예.
0: 이것도 걷기 힘들다 해서 제가 어제 기사를 봤더니
1: 네.
0: 요즘은 그 300m, 500m도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1: 저 지하도로만 다녔어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정말 이렇게 뜨거운 이 날씨에 우리가 어떻게 버티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소비를 좀 줄여서
1: 네.
0: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싶고 요술 항아리에 정말 시원함을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자연적인 시원함 있잖아요.
1: 예.
0: 에어컨 시원함 말고
1: 네.
0: 그걸 많이 이렇게 좀 공기 안에 퍼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 한편으로
1: 참 드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0: 네.
1: 네.
0: 생각만 해도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죠.
1: 아, 네.
0: 네. 예. 네. 오늘 수인 선생님이 해주신 요술 항아리 얘기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했는데 우리 좀 시원해진 상상하면서 이 여름을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홍명순 말글 연구소 홍명순 소아 대리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멜로망스의 욕심 듣고 왔습니다. 어디까지가 욕심일까요? 아, 진짜 고민스럽긴 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과 욕심과 이 선을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도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네,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쨌든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고요. 왜냐하면 날씨가 더우니까. 더울 때 막 욕심 부리면 더 기만 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지금까지 구성의 나유선, 제작 진행의 김현정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CCL의 Summer Snow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신나게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소유의 알로하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토요일 2부는요. 과거의 차트 살펴보면서 추억의 음악을 함께 들어보는 뮤직 올드 앤 뉴 함께 할 거고요. 신곡도 만나볼게요. 김태우 피처링 알리의 시원해 그리고 정승환의 타임라인 듣고 돌아옵니다.

과거로 떠나는 음악 차트부터 새롭게 나온 신곡까지 토요일에 만나는 음악 종합 선물 세트 뮤직 올 데이 뉴. 과거 8월 첫째 주에는 어떤 가요가 사랑을 받았고 또 같은 해에는 어떤 팝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오늘은 1993년으로 떠납니다. 1993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걸 거예요. 대전 엑스포. 정말 굉장한 행사였고요. 그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대전으로 떠났대요. 그 덕에 집에 꿈돌이 인형 하나씩은 있었죠. 그리고 1993년은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된 첫 해였다 하는데요.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치렀습니다. 8월에 치러진 첫 수능에 비해서 11월 수능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바람에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93년도에는 어떤 가요들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5위입니다. 때밀이 춤을 유행시켰던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아, 너 지금 들어도 참 중독성 있죠? 4위는 치마를 입어도 잘 어울리던 남자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3위는 대화를 나누는 듯한 가사가 재밌었던 약간의 뮤지컬 같기도 했던 푸른 하늘의 자아도취였고요. 2위는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그리고 1위는 이승철의 방황이었네요. 자, 그럼 1993년을 장식한 노래 세 곡 듣고 올게요. 김원준 모두 잠든 후에, 푸른 하늘의 자아도취, 이주원 아껴둔 사랑을 위해.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뮤직 올드 앤 뉴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1993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해 8월 팝 차트에서는 어떤 곡들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볼게요. 5위는 머라이어 캐리의 드림 러버. 흔히들 돌고래 소리라고 표현하는 이 머라이어 캐리의 트레이드마크죠. 휘슬 보이스가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4위입니다. 기타를 처음 연습하는 분들이 코드 연습 많이 해본다는 보넘 블런즈의 What's Up이었고요. 3위는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All That She Wants. 에이스 오브 베이스는 스웨덴 그룹인데요. 이 노래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게 돼요. 2위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OST 피부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의 A Whole New World. 이 노래는 제65회 아카데미 주제가상하고 제36회 그래미 어워즈 올해 노래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UB40의 Falling in Love with You. 원래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였는데요. UB40가 경쾌하고 아주 리드미컬한 레게풍으로 재해석했어요. 3위에 있었던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All That She Wants도 레게 리듬이었는데 확실히 90년대에는 레게가 많은 사랑 받았던 것 같네요. 자, 그럼 1993년을 장식한 노래들 들어볼게요. 보넘 블런즈의 What's Up, 피보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의 A Whole New World, UB40의 Falling in Love with You.

자, 오늘은 1993년으로 차트 여행을 가서 과거의 노래들 쭉 들어봤어요. 가요, 그리고 팝들. 지금 들어도 참 좋은 노래들이죠. 자, 이번에는 올해의 신곡들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곡은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의 개여울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에 곡을 붙여서 정미조 씨등 여러 목소리로 알려진 명곡인데요. 이번에는 웅산 씨가 특유의 낮고 허스키한 음색으로 새롭게 발표했어요. 어쿠스틱 기타와 아코디언 연주 위에 웅산 씨의 묵직한 보컬이 얹어졌거든요. 웅산의 목소리와 아코디언이라니 세상에 안 들어봐도 이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가을이 더 빨리 올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기고요. 이어서 소개할 노래는 벚꽃 연금의 주인공의 여름 신곡 장범준의 그렇게 시작되는입니다. 장범준 씨 노래는 그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어쿠스틱하게 잘 담아내죠. 딱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장점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런 곡이에요. 그냥 억지로 꾸미지 않고 툭툭 던지듯이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건드려요. 이 노래도 제2의 연금송이 될수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고요. 마지막 곡은 레드벨벳의 서핑 보이입니다. 레드벨벳 노래는 이 다른 걸그룹의 노래와는 달리 또 시원시원한 매력이 있죠. 그 밝고 활기찬 에너지 덕분에 듣다 보면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게다가 노래 제목부터 딱 여름이잖아요. 지금 딱 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따끈따끈한 세 곡의 신곡 만나볼게요. 웅산의 개여울, 장범준의 그렇게 시작되는, 그리고 레드벨벳이에요. Surfing Boy.

뮤직 올드앤뉴 따끈따끈한 신곡까지 만나봤습니다. 웅산의 개여울, 장범준의 그렇게 시작되는, 레드벨벳의 서핑 보이 듣고 왔어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임재범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 이 노래 들으시면서 주말 주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빛나는 주말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회 오솔길 예수의 이원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주님은 억눌린 이에게 피신처,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네.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니 당신 이름 아는 이들이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힘겨움도 버틸 수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버틸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오늘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그렇게 든든한 피신처가 있습니다.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숲속 자그마한 오솔길 함께 걸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원영배가 부르는 피난처 대신주 함께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바로 도미니코 성인의 축일입니다. 오늘 도미니코 또 도미니카 세례명 가지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에스파냐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도미니코 성인은 어려서부터 성덕을 쌓는데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된 후 도미니코 수도회를 세우고 특히 설교가 양성을 위해 종교교육에 힘을 쏟으며 살아가셨는데요. 820년이 흐른 지금도 성 도미니코 수도회는 관상하고 전하라는 침묵 중에 기도를 봉헌하고 있죠. 무더위 중에서도 피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침묵 가운데서 하느님과 더 깊이 만나기를 기도드리면서 피정하는 분들을 위해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레나 마리아가 부릅니다. Be Thou My Vision.

밤낮없이 엄청나게 덥고 또 습하기까지 한 계절인데요. 모두 이 시기 건강하게 더위에 지치지 않고 잘 넘어서고 계신가요? 부디 이 무더위 무탈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또 이 무더위를 지내고 계시는 모습 또 어떤 모습이실지 나눠주신 또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성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8월이 왔다는 게 너무 반가워요. 무더위 때문에 7월은 떠나기를 기다렸거든요. 8월은 무더위가 떠나갈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8월에 희망을 안고 오솔길 걸으며 두손 모읍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감사합니다. 또 반갑고요. 그래도 8월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이유가, 그래도 이 8월 한 달을 버티면, 그래도 이 무더위는 물러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희망이신 거죠. 정말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8월 한 달만 잘 버틸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무더위를 이제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히 그러겠죠. 우리 계절은 또 돌고 변하니까요. 지금 아무리 덥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 더위는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희망을 안고 있다면 이 순간도 버틸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크리스티나 님이 나눠주신 이 8월에 품을 수 있는 이 희망 안고 이 무더위 또 걸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유림 마호가니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귀염둥이 마호가니입니다. 미사 중에 주 기도문 노래하기 직전에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라는 구절이 있는데, 하느님을 몰랐던 이들도 하느님 만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참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 마오가니님, 네, 이제 영성체 예식 들어가기 전일까요? 주님의 기도 하기 전에 사제가 하는 기도문이기도 하죠.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또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는 짧으면서도 참 아름다운 기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 할 때마다 제가 이제는 다시 볼수 없는 돌아가신 분들 또 사랑했던 분들 이렇게 떠올려 보곤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미사 중에 이렇게 기도문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 참 소중한 은총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오가니님께서 또 더위를 피해 지난번에 이렇게 카페로 이렇게 더위 피신에 가셨다고 하시면서 주문하신 또 빙수 아주 시원하게 보이는 빙수 사진 잘 받았습니다. 역시 여름에는 빙수죠. 네, 더울 때이 빙수 한 그릇이 또 우리 더위를 싹또 해결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혜정 디오니시아님, 오늘 미사 중에 성체를 모시는데 뒤에서 한 아이의 절규에 가까운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나중에 보니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가 내려달라고 난리법석을 떠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아이를 내려놓았는데 아이는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쪼르르 두 언니 옆으로 뛰어가서는 가슴에 두 팔을 얹고 눈을 반짝이며 시모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 아이들이 나란히 서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신부님을 바라보는지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나는 성체를 모시면서 저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미사 중에 이렇게 만나게 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우리
아빠 품에 안겨있던 아이와 또 두 언니가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두 언니는 아빠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아빠 품에 안겨있는 아이도 언니들처럼 이렇게 내려서 자기 발로 걸어가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내려달라고 칭얼거린 게 아닌가. 그리고 신부님 앞에서 언니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자기도 축복을 받고 싶어 했나 보네요. 아빠 품에 안겨서가 아니라 자기도 이렇게 언니들처럼 서서 신부님의 이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 그게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느껴지네요. 이 가끔씩 영성체 할 때 보면 이 아이들이 축복받으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모님, 엄마, 아빠 품에 안겨오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 아장아장 자기 발로 걸어서 이렇게 신부님 앞에 제 앞에 이렇게 서서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아 이게 천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도 영성체 할 때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냥 그 미사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선물을 그냥 그 아이를 통해서 받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의 이 소중한 신앙, 우리 어른들이 정말 잘 지켜주고 또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천사들 같은 아이들의 마음을 담아 노래 선물 하나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정은지와 허각이 부릅니다. 바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뭇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동시에 불안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치열한 경쟁, 그리고 내일을 알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조급하고 위태롭습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한밤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 사방에서 몰아치는 파도와 위태롭게 싸우며 영적, 육체적 고갈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평화를 잃어버린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정작 더큰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파도 그 자체가 아니라 어둠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질렀던 그들의 착각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삶의 시련과 마주할 때 이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단정짓거나 불안에 눈이 멀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하곤 합니다. 주님의 현존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외로움과 시련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이 되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정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외치시며 당신이 풍랑마저 복종시키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가 안전할 때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를 뚫고 걸어오시는 분임을 드러내줍니다. 베드로가 세상의 거센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내 두려움에 빠져 물속으로 가라앉았지만,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불안 사회를 이겨내는 유일한 해독제는 내 힘으로 파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자 이내 바람이 멎었고 바다는 평온을 되찾습니다. 우리 삶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내삶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현존의 신비입니다. 세상이 주는 조급함과 두려움에서 눈을 돌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내 손을 잡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우리 삶의 길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세상이 줄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있는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정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멘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기도 지기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오신 기도 지향과 또 주말 풍경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애경 잼마님, 벌써 8월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가네요. 신부님, 여기는 부천인데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데 잡을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세월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지요. 저는 부천에서 개인택시하는 60대 중반 이애경 잼마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잼마 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운전 중에 방송 들으시는 걸까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그 이 방송 들으실 때 또 손님을 또 태우신다면 또 선교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는 세월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순간 정말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낸다면 가는 세월도 서운하지 않고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잼마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앞으로도 종종 소식 보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천 대건 안드레아님, 중학교 1학년 때 아빠가 곰을 팔고 퇴근하는 도중에 3륜 오토바이랑 트럭이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한 번씩 보고 싶네요, 아빠. 다음 주일날 아빠 기일입니다. 네, 박희천 대건 안드레아님, 아유, 너무 빨리 아빠를 하느님 품으로 보내셨네요. 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또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삶이 힘들고 씁쓸할 때 아빠가 얼마나 많이 그립고 또 보고 싶었을까요? 다음 주일날이 아빠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다음 주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얼마 남지 않은 아빠도 혹시 신자이실까요? 혹시 알려주신다면 저도 미사 때 아버지의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미사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귀동 세례자 요한님, 어제 꿈에 커다란 레지오 마리의 교본 두 권이 기역자 모습으로 제 앞에 있었어요. 네, 세례자 요한님, 꿈을 꾸셨네요. 네, 꿈에 레지오 마리의 교본이 두 권 나왔다라는 거. 제가 꿈을 이렇게 막 자세하게 해몽하는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꿈에 어떤 이런 성물과 관련된 것, 뭐 성화와 관련된 것이 나오는 것은 아주 좋은 상징이라고 합니다. 레지오 마리에 우리 성모 성심 또 성모님을 의미하잖아요. 아마도 성모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는 세례자 요한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교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네요. 혹시 뭐 레지오 활동 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모 성심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또 더불어 예수 성심의 그 마음이 계속 물들어 가는 그런 신앙생활 이어져 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소개드릴 지향은 기도 지향이기도 한데요. 김베로니카님의 지향입니다. 신부님, 제 오랜 벗 김은자 세실리아가 몇 년째 다리부터 힘을 못 쓰다 넘어지고 부러지기를 반복하면서 일상이 버거워졌어요. 지난 수요일 서울대 신경과 병동 입원, 수많은 검사용 체열, 뇌 MRI 검사들 하면서 무섭고 두려운 검사들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검사하고 수요일엔 귀가 허락 내리길 바라고 있는 벗, 세실리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주에서 본당 봉사도 오래오래 즐겁게 했던 것이 이제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서 나아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베로니카님 정말 오랜 벗 김은자 세실리아님을 위해 보내주신 기도지향, 정말 마음 울림이 가득한
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의 그 우정이 아주 절절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 검사 시작되었으니 부디 좋은 소식 기다리며 함께 우리 모두 마음 모아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 전하는 기도 올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골고타 언덕길,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몇 번이나 넘어지신 주님, 당신께서 넘어지고 부러지기를 반복하는 기문자 세실리아의 고통을 누구보다 아프게 보고 계시나이다. 그의 삶은 온 몸의 뼈가 부서지도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삶이었나이다. 또한 교우들을 위해 성당에서 오랜 기간 봉사를 했던 세실리아의 팔과 다리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새 힘을 주소서. 부디 길고 긴 고통의 원인을 알아보는 검사 결과가 희망의 소식이기를 바라는 벗의 마음도 헤아려 주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안에서 세실리아가 하루하루 나아지는 나날이기를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하나이다. 아멘.

한덕훈 신부님이 부르는 힘을 내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오솔길 산책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이치현과 번님들이 부르는 집시 여인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도미니코 사제의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인 마태오 17장과 그 공관 복음인 마르코 9장을 함께 보면서 오늘 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몸이 뻣뻣하게 쓰러집니다. 공관 복음인 마르코 9장은 그 아이가 벙어리 영이 들렸다고도 말합니다. 지금으로 이르자면 아마도 간질 증상이 있는 아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치유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치유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율법 학자들에 둘러싸여 논쟁하고 있었다고 공관 복음은 전합니다. 제자들과 율법 학자들은 논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아이를 보시고 다가가십니다. 율법 학자들과 아이를 두고서 예수님은 논쟁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벙어리 영을 곧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복음에 더하여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관 복음인 마르코 9장으로 더 풍부히 살펴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손길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길을 드러내시는 통로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우십니다.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보다도 사람에 대해 먼저 물으시고 또 기도를 우선하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지만 옹골찬 믿음을 지닐 수 있기를 염원해 봅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멘.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산성당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깨똑 친구 몇 명이나 되세요? 저는 업무 특성상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장돼 있긴 한데요. 근데 어째서 정작 외로울 때 말 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까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휴대전화 주소록에 또 깨똑에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요. 정작 마음이 힘들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나 봐요. 살면서 좋은 친구 딱 한 명만 있어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고요. 자, 코미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싶은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안녕하세요, 김수래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첫 곡으로 조PD와 인순이가 함께한 친구여 띄워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뭐 가족도 좋고 식구도 좋지만요. 가끔 친구 만나서 이런저런 속에 있는 얘기 좀 하면서 주말 보내고 싶기도 하죠. 근데 이상하게 깨똑 친구 목록 막 수백 명인데 오늘 당장 편하게 불러낼 수 있는 사람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좀 씁쓸해지기도 하고요. 아니 뭐 깨똑 친구 수백 명이면 뭐하나 아이고 의미 없다 싶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혹시 또 저랑 비슷한 분 계실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라디오가 있어서 참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시콜콜 사는 얘기할 수 있는 공간 하면 저는 진짜 라디오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우리 서로에게 그런 좀 허심탄회한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로바로 문자메시지 소개해드리지는 못해도 읽고 다음에 또 모아서 소개해드리니까요. 네,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효린의 바다 보러 갈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8월 8일이에요. 오, 이렇게 동그라미가 4개나 있는 날이네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 이런 날이 있었어요? 고양이의 날.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재밌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달력에도 공식적으로 딱 인쇄가 되어 있어요. 세계 고양이의 날 이렇게요. 나름 공신력이 또 있는 날입니다. 이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캠페인, 또 기부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시민들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대한수의사회 공식 인별그램에서 응원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 하나당 무려 사료 2kg이 동물보호소에 기부되고요. 게시물을 올리면 10kg이 기부된대요. 우와! 아주 간단하게 또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네요. 그리고 통영 용호도에서는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고양이의 날 기념 축제가 열립니다. 용호도 섬 전역에서 마을 투어, 자전거 트레킹, 또 고양이 예술품 전시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고양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게 함정이네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갈 수 있지만 정작 고양이는 참여할 수 없는 세계 고양이의 날. 자, 우리 코미들 중에도 고양이 집사들 있으시죠? 세계 고양이의 날이니까 오늘 두 배로 알콩달콩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부터 키웠던 고양이가 친정에 있거든요. 고양이한테 고양이의 날 축하한다고 오늘 인사 한번 해줘야겠네요. 고양이들에게 보냅니다. 선우정아와 아이유가 함께한 고양이 듣고요. 이어서 심규선의 고양이 왈츠 듣고 올게요.

네, 심규선의 고양이 왈츠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선우정아와 아이유가 함께한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저희 아빠도 고양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고양이를 먼저 인사해요. 집에 오셔도 안녕 이렇게 안 하고 오 우리 조로 어디 갔어? 이렇게 먼저 인사하시거든요. 고양이 집사들의 예, 모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나라의 달콤한 5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좀 휴가 시즌이잖아요. 휴가가 시작됐는데 이제 놀 일만 남았는데 혹시 몸이 좀 아픈 그런 증상 겪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용어까지 따로 있는 증상이에요. 바로 레저 시크니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몸살 기운이 돌거나 막 두통이 시작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행 때문이 아니래요. 여행 가려고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억눌려 있던 그런 피로와 통증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정식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겪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죠. 코르티솔이 그 휴가 시작과 동시에 짠! 하고 다 사라지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정상 수준이 될 때까지 며칠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레저 시크니스를 잘 달래기 위해서는요. 휴가지에 도착하자마자 일정을 막 빡빡하게 잡기보다 충분한 수면 그리고 휴식을 먼저 취하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장거리 이동한 뒤에는 잊지 말고 스트레칭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혹시 장시간 걷는 그런 일정이 있다면 새 신발보다는 그동안 신어온 편한 운동화를 신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지만 휴가는 뭐 사실 휴가는 사랑이죠. 네, 휴가에 아프면 두 배로 억울하니까 휴식과 일정을 잘 배합하면 좋겠습니다. 신난다고 또 너무 무리해서 잡으면 안 되고요. 우리 지금 휴가를 떠나 있는 달디는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저 시크니스? 이런 거는 다 극복하는 체질인 것 같아요.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신나게 가보죠. 이정현의 썸머 댄스, 그리고 박명수, 바다의 왕자입니다.

보통의 우리. 어떤 자리에서 오래간만에 지인을 마주쳤습니다. 땡땡씨 오래간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고서는 뭐 그냥 헤어지기는 좀 정 없잖아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하고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너무 좋죠. 저는 이날하고 이날 시간 돼요. 그렇게 즉석에서 성사된 다음 약속. 땡땡씨랑 저는 약속된 날에 만나서 맛있는 점심을 하고 차도 한잔하고 헤어졌어요. 둘이서 약속을 잡아 만나니까 평소보다 얘기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죠. 조금은 더 친밀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다 다음에 밥 먹자 하는 말을 그저 인사치레로 여기지 않은 땡땡씨의 반응 덕분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하는 말이 그냥 공수표로 끝나는 일도 많은데요. 그 말을 뭐 그저 흘려보내지 않은 그 상대방 덕분에 또 좋은 인연이 하나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거 배웠으니까 바로 써먹어야겠죠. 저도 누군가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하면 바로 이 말 해보려고 합니다. 저 이날 이날 시간 되는데 언제 괜찮으세요? 이렇게요. 조그만 용기가 오래갈 인연을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땡땡씨, 제가 한수 배웠습니다.

0: 네, 리쌍과 장기하와 얼굴들이 함께했어요. 우리 지금 만나.
1: 너무 신나죠?
0: 네, 우리 지금 만나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저 이날 이날 되는데 언제 괜찮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밥 한 번 먹죠 했을 때 저 이날 이날 되. 그래서 약간 소개팅이나 요런 약간 그런 애매한 썸의 단계일 때 애매한 그런 사이일 때 언제 밥 한번 먹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이날 이날 되는데 이거 약간 그린라이트 아니에요? 관심 있다는 표현 아닌가? 남녀 사이에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몰라요. 저 연애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한번 던져본 건데 왠지 그런 게 아닐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토요일 저녁이 다가옵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대에 뭐 할까? 또 고민인 분들이 계시겠죠? 네.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께 유용한 그런 분들을 위한 재밌는 행사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름을 맞이해서 한여름밤에 정원극장을 운영한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또 봤더니 서울숲에 야외 무대를 만들어서 영화들을 상영해주는 그런 이벤트예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자연과 환경, 가족, 또 힐링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주는 행사인데요. 기간이 8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몇 주 남지는 않았으니까 계획 있으신 분들은 빨리 준비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프로그램이 되게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 8일 저녁에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는 15일 광복절에는 영화 말모이가 상영됩니다. 또 8월 22일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죠. 이웃집 토토로가 마련되고 마지막인 29일에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 2 선보인다고 합니다. 예, 영화들이 다 저도 본 영화들이 있는데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영화들로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들로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낮 시간 엄청 덥잖아요. 폭염 피해서 밤에 정원에서 즐기는 극장이라니까 왠지 낭만적인데 다만 열대야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서울숲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어서 조금 날씨가 괜찮다 하면 아이들이랑 나가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노래 듣고 올까요? 그냥과 윤딴딴의 여름꽃 듣고요. 아이일의 여름밤 로맨스 듣고 올게요.

그냥 윤딴딴이 함께한 여름꽃 들었고요. 여서 아이일의 여름밤 로맨스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름이면 더 생각나는 음식이고요. 먹고 돌아서도 또 먹고 싶은 음식이고요. 특히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저희 아이들 하루에 막 3개도 먹어요. 이쯤 되면 또 예상하신 분 있겠죠? 예, 맞습니다. 아이스크림이에요. 더운 계절이면 쭈쭈바나 하드 아니면 소프트콘 하나씩 물고 달달하게 먹는 게 또 재미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옆 나라에서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색 아이스크림을 팔더라고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한 지역에서 여름 한정 메뉴로 글쎄 생굴과 간장을 올린 소프트 아이스크림 판매한대요. 이건 먹을 수 있을까? 아니, 간장만 올린다 그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난이도가 참 높은 음식일 것 같은데 생굴 올린다고요? 이거 실화인가 싶으시죠? 실제 사진도 있습니다. 생굴이 턱하니 여러 개 올라가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 AI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좀 힘든 비주얼 아닌가 싶긴 한데 의외로 현지 반응이 나쁘지가 않대요. 이 굴의 그 풍미랑 유지방이 아이스크림과 제법 잘 어울린다 하는 평도 있다고 합니다. 또 간장을 더해가지고 달콤 짭짤하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근데 저는 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굴 아이스크림? 도전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초코맛, 녹차맛까진 괜찮아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으로 만족할게요. 노래 듣고 올까요? 레드벨벳입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네, 시원하죠.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듣고 왔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겠다 그럴 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 더우니까 한 서너 세 개까지는 봐줘야겠다 싶어요. 더위에 기력 잃기 쉬운 요즘입니다. 집이 너무 덥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 하면 꼭 무더위 쉼터나 시원한 공간 찾아가셔야 합니다. 특히 밖에 조금 걸어 다니시는 분들,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면서 음식도 조금 간간하게 드시면서 몸 축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이 부르는 시즌 인 더 선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ll,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Away,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We're going to have a party.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뻘뻘 흘리며 움직여보는 오후인데요. 이 더위가 대체 언제 물러가려나. 이렇게 날씨 어플만 들여다보는 대신에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아이스크림을 정확하게 똑 반으로 갈라서 나눠 먹는 기쁨, 매미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기쁨, 다시는 그리워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더위도 결국에는 언제고 그리워지는 그런 여름이라는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워도 만나면 좋은 이웃이 있는 이곳은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첫 곡 DJ DOC의 여름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진짜 덥습니다. 아, 어쩜 좀

0: 떠도 이렇게 푹푹 찔 수가 있을까 싶은 여름인데요. 그래도 잘 나고 계시죠? 네, 이럴 때는 진짜 아이스크림 하나 딱 잘라서 먹고, 예, 그냥 시원하게 선풍기나 에어컨 그늘에서 쐬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최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또 해보는 그런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그런 추억들이 남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다들 지혜롭게 잘 지내시고요. 여러분 대신에 또 다양한 이웃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진짜 속마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 시간 이웃집 라디오에서 들어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를 기억해 주시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남기고 싶으신 말씀, 또이 시간에 만나고 싶은 이웃이 있으시다면 샵 1053번, 한건 100원 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기웃기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이웃 기웃기웃. 네, 아무리 더워도 신나는 일이 벌어진 현장이 있으면 지나칠 수가 없는 분, 우리 이웃기웃기웃 허윤희 리포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나칠 수 없는 곳이어서 네, 전시가 이번 달 마지막 그 8월 30일까지인데 네, 예, 방학 지금 끝자락에 있는 학생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한번 방문해 보시라는 의미에 다양성 만화 전시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0: 와.
1: 네, 올해 세 번째인 그 형형색색이라는 이름의 다양성 만화 전시인데요.
0: 네.
1: 한국 만화 영상 진흥원 산하에 있는 한국 만화 박물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천에 오. 있습니다.
0: 네. 네.
1: 아마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미 예, 한두 번씩 이렇게 방문해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만화와 다양성이 만나는 현장이라 이 주제를 찾고 저는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
0: 네.
1: 어떤 다양성 만화일까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고요.
0: 네.
1: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다양한 계층의 사연들을 만화로 이렇게 접목을 해서 노인이라든가 또 이주민이나 요즘엔 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많이 뜨겁죠.
0: 그쵸?
1: 네. 그리고 유기견, 뭐 다양한 가족의 모습, 또 가부장제에 뭐랄까 피해를 입은이라고 할까요? 가부장제에 노출돼 있는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여섯 가지 주제로 만화 그 스토리가 펼쳐지는데요.
0: 네.
1: 이 만화를 전시로 푼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네, 어떤 뭐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화라는 네. 한국 만화 영상 진흥원 만화 박물관 팀의 박혜원 큐레이터님이 그 이제 대학원 공부 과정에서 다양성이 이제 많이 수업에 노출이 돼서
0: 네.
1: 관심사가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진흥원 차원에서 매해 한 100편 정도의 다양성 관련 만화를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대요.
0: 네.
1: 예,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다양성 만화 전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그 박혜원 큐레이터님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 네.
2: 그렇죠. 일단 만화 전시가 일반 미술 전시하고도 다른 점은 만화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시각 예술이기도 하고 뭔가 스토리 라인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전시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그런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좋은 장면을 끄집어내고 또 관람객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재구성하는 과정들이 저는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세대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고 비주류 만화, 주류 만화 크게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류 만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웹툰 이렇게 딱 들어가기만 하면 뜨는 이제 흔히 선호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뭐 로맨스 코미디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SF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다양성 만화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좀 장르도 다양하고 좀 주제도 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것들이나 그 뭐 만화가들이 좀 더 연구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로 좀 그리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좀 나와 다른 삶

0: 삶의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 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오늘 이웃집 라디오 이웃기웃기 시간 한국 만화 영상 진흥원 한국 만화 박물관에서 지금 열리고 있고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제3회 다양성 만화 전시 형형색색 주변에서 중심으로 전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박혜원 큐레이터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 큐레이터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전시일까 저도 궁금해 가지고 우리
0: 네.
1: 리포터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조금 참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화를 전시하기가 어렵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알긴 알겠어요. 이게
0: 그쵸.
1: 컷컷이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거를 그냥 하나만 둘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0: 스토리가.
1: 이어서 놔야 되니까 좀 새로운 시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보니까 또 이게 만화이다 보니 어린이들도
0: 완연초.
1: 많이 좀 진짜
0: 그쵸.
1: 다양한 분들이 와서 볼수 있게 되어 있네요.
0: 네. 그러니까 그림에서 일단은 좀 귀엽고 이런 동물이 있고 이런 그림에는 아이들이 확실히 머물러 있고요. 근데
1: 네네.
0: 스토리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쵸? 뭔가 나와 다른 조건의 삶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의 이야기이고, 주제나 그 어떤 도구는 만화라는 거를 이용하지만 메시지는 어른들에게 더쾅 와닿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역시 이번 그 다양성 만화 전시도 만화라는 캐릭터가 입혀져 있어서 아이들도 부모님 손잡고 많이 오긴 하지만 그 받는 메시지 차원에서는 어른들이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다. 나도 뭔가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 또 어떤 그 직장인 여성분이셨는데 그 마치 진짜 뭐 대학원생 논문을 준비하는 것처럼
1: 오,
0: 굉장히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배낭을
1: 그래요.
0: 메고. 그래서 저는 학생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휴가를 내고 그 지역에 살고 계셔서 일단 박물관부터 오셨다고 하시면서 다양성이라는 게 형상화돼서 어떤 이미지는 있었는데 이렇게 만화로 그려내니까 굉장히 용감하네요라는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이 다양한 여섯 가지 주제 중에 본인은 노인에 대한 그 부스가 굉장히 많이 인상적이었고 저도 거기 그 부스의 그림이 좀 와닿더라고요.
1: 좀 약간 오는 게 있었어요.
0: 그렇죠. 그 뭐랄까요. 뭐
1: 네.
0: 만화에서 굉장히 코믹하게 그 작가님이 그리셨는데 이제 70대야. 그럼 응애 좀 해봐. 아직 멀었어. 엔 뉘앙스고. 우리가 1년마다 1%의 근손실을 뭐 갖고 있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짧은 글귀로 그리고 귀여운 만화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부스에 좀 머물러 계시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또
1: 네.
0: 그 외에도 뭐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황에서는 각기 4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각자의 꿈이 있는 거예요. 이 플랫폼 노동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작가님이 그리셨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래퍼가 꿈인 어떤 누군가, 또 장애인이지만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 또 제일 처음 부스에는 나는 시 고양이로소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1: 시고양이로소이다.
0: 그쵸? 시자가 들어가는 고양이인 거예요. 시댁에, 시가에 있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예, 이주민의 어떤 주제인데 뭐 그런 다양한 시선을 볼수 있는 네, 현장이었습니다. 우선 관람객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2: 다양성을 머리로는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을 했고 노인분들 나오는 코너가 조금 인상이 깊었고 올해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나서 그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디가 아픈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온대. 그러면 노화라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되게 재밌었고 노인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약간 좀 힘들고 그런 존재로 약간 느껴질 수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3: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왔는데 전시를 다양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이해도도 빠르고 저희 집도 다문화 가정이어가지고 저도 외국에서 느끼는 게 저는 새엄마는 아니지만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걸 우리 아이들도 겪고 있지 않을까? 만화를 통해서 그걸 좀더 쉽고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4: 그런 쪽으로도 지금까지 삶이 잘 살아왔나도 반성하게 되고, 아, 나 혼자만 이런 걱정, 근심이 있는 건 아니구나. 공감하시는 사람들이 같이 많구나. 이주 여성들 그런 쪽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가부장적인

0: 시간이 좀 세잖아요. 그게 지금 세대들은 많이 없지만 우리 50대 이후의 여성들한테는 그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인 스스로도 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와서 보면 어 나도 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시작해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1: 네,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 오늘 허윤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부천 소재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지금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 8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 전시 제3회 다양성 만화전시 형형색색이라는 전시 이야기, 방금 전에는 이 전시를 관람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뭐 다양한 이 계층들, 뭐 소외계층들, 뭐 노인, 플랫폼 노동자, 유기견, 이주민 등등등등 뭐 주제가 만화로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감상하신 분들의 감상이었는데 감상하신 것들이 다 가볍지가 않네요.
2: 맞죠.
1: 그래서 지금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뭐가 있길래 지금 이분들이 이런 걸 느낀 거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는데, 궁금하시면 이번 여름방학 맞아서 또 아이와 함께 가셔도 좋을 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 방학 끝자락에 진짜 일단은 요즘에는 밖이 너무 하잖아요.
1: 네.
2: 극한의 저희가 폭염 속에 살고 있는데 시원한 곳이 최고이니까.
1: 그쵸.
2: 그 조건에 우선은 충족되는 한국만화박물관이기도 해서 한번 가족분들이 함께 나들이 삼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박혜원 큐레이터님께 궁극적으로 관람객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점점 더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성이 더 노출돼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요.
1: 네.
2: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주고자 하신 건가라는 걸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는 우리가 나와 다른 삶의 조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 네.
2: 예, 큐레이터님의 얘기 들어봅니다.
1: 네.
3: 정말 이 전시 제목이 형형색색이잖아요. 형형색색이라는 전시 타이틀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전시명 그대로 이제 내용도 형형색색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또 동물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형형색색한 그런 세상. 저는 이게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나요? 이 사람의 뭐 출신이나 배경이나 생김새가 어떻든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우리는 존중을 해줘야 되고 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잖아요. 좀 편견 없이 좀 세상이 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나요?
1: 아유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나요? 요 글귀로 이 박혜원 큐레이터님의 딱 그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것 같고,
2: 그렇습니다.
1: 이 얘기 듣고 있다 보니까 아 저도 모르게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쓱 한번 보고
2: 맞아요.
1: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조금
2: 돌아보게 되는.
1: 그렇죠. 예. 그렇네요.
2: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복잡한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희들의 의견을 막 입혀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잖아요.
1: 그쵸, 그쵸.
2: 그런 것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저도 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앞으로의 세상에는 특히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그 아이들의 세대에서는 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일 텐데요.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와 다른 조건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허윤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 부천에 소재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회 다양성 만화전시 형형색색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았고요. 이 전시는 올해 그러니까 8월 30일까지만 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빨리
2: 네.
1: 일정을 잡으셔서 가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음 주에도 허윤 리포터님의 어디를 기웃기웃 하시는지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2: 네.
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세요.

0: 네,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이웃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 시간. 오늘은 영유아 신앙교육도서 하느님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 를 기획하고 집필하신 정준교 박사님을 모셔서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셨는지 또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을지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교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정준교 스테퍼너입니다. 청소년과 교육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살림연구소를 맡고 있고요. 1923년에 설정된 수원교구 북성성당에서 왔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 자기소개 하실 때부터 그 1923년에 설정된 수원교구 북수동성당에서 왔다. 이 엄청난 역사성을 딱 뒤에 등에 딱 업고 오셨는데 말씀만 들어보면은 100년이 넘은 거예요. 성당이.
1: 네, 그렇습니다. 100년이 103년이 됐습니다.
0: 와, 그러면 이 성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 네, 지금 성당에서 성체 분배 봉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리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이 교리 교사가 보통은 어느 본당이든 가면 좀 그 청년들이 하거나 아니면 자모 교사님들이 하시거나 이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1: 근데 네, 그렇습니다.
0: 우리 박사님은 물론 목소리는 지금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은 젊으신 분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약간 나이가 있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한데요.
1: 네. 아, 지금 제가 북성성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네.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고 네. 그다음 첫영성체 어린이반 교사 함께 맡고 있습니다. 올해가 본당 근속 41년째 되고 있습니다.
0: 쉬지 않고 그러면 41년 동안 쭉 하신 거예요?
1: 네. 북성성당에서만 41년입니다.
0: 우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1: 네. 하느님 은총. 네.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되돌아봤더니 네. 하느님 은총이었다. 사실 그게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0: 네. 이게 한 번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 직분을 누구보다 또 잘하시니까 누가 뭐 아예 이제 졸업하실 때 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박사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리교사를 하고 계신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1: 청취자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교리교사들이 부른 교사의 노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0: 아, 알죠.
1: 예, 네. 거기 보면은
0: 천국에서
1: 별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0: 네, 빛나게 하소서.
1: 네. 예. 사실 이제 그게 마음에 계속 와닿는 부분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사실 저는 그 예수님께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실 때 말씀하셨던 이웃. 누가 이웃이냐라고 했던 바로 그 이웃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도움과 배려 환대 동반이 필요한 친구들이 이웃이 지금 과연 누구일까?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입시 짓눌린 곳삼, 그 다음에 지금 자리를 못 찾아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오늘 책 주제이기도 하지만 신앙교육의 기회를 사실 박탈당하고 있는 영유아들이 사실은 아마 그런 이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웃들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내장이 끊어지듯 아파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런 마음을 부모님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41년이 됐습니다.
0: 그렇게 41년 동안 현장에서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부모님들과 함께하신 정준교 박사님이신데 자 지금 우리 정준교 박사님을 오늘 영유아 신앙교육도서 하느님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의 저자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역사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하느님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 이 책에 의의가 있다면 어떤 의의가 있는 걸까요?
1: 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영유아 신앙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출간된 책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의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근데 저는 이게 이런 책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없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야 이거 의미가 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또 떠올리시는 것도 대단하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 또 영유아 가지신 그 자녀분들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신 것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 저자가 32명의 부모와 또 정준교 박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1: 네. 31명의 어머님과 한 분의 아버님의 네. 32명이고요. 예,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더 많은 분들이 사실은

0: 여기에 관여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 탄생에 그 주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것을 저는 이 책에서도 동일하게 그 원리를 발견하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1: 네.
0: 네, 먼저 제가 PD님께 한 가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네. 천주교에서 신앙교육이 언제부터 하는지 아시는지요?
2: 일단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유아세례 주지 않습니까?
0: 네네.
2: 네,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0: 네.
2: 아닌가?
0: 맞습니다.
2: 아, 네네.
0: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죠?
2: 네.
0: 네, 주일학교는 초등부 때부터 시작하고
2: 네.
0: 또 일부 분당에서 유치부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네네네.
0: 그런데 이제 뭐 저희 그 손자도 이제 태교 때 아기에게 성서 말씀 읽어주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제 딸과 이제 서희가 이제 계속했었는데요. 사실 성당 주일학교는 유치부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2: 네.
0: 개신교는 1970년대부터 영유아 신앙교육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2: 와, 1970년대부터 그쪽은 이미 그걸 시작한 거예요.
0: 네, 바로 옆엔 영락교회도 75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 와.
0: 개신교는 많은 곳에서 0, 2세 반, 2, 4세 반, 4, 6세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큰 곳은 더 나이를 세분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PD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 아, 네, 한번 뭐 뭔지 뭐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개신교 영유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어머니들 표정이 어떨까요? 매우 밝을까요? 아니면 힘들어 지친 표정일까요?
2: 영유아 예배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 솔직한 말로 가본 적이 없는데 그냥 네. 상상을 해보면
0: 네.
2: 우리 천주교에서는 네. 그 영유아들이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러니까
0: 네.
2: 막 유아방 가 있고 막 되게 좀 어머니들이 지쳐 보이시기도 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0: 네. 저희 쪽은 힘들어 지친 표정이라면
2: 네네.
0: 그쪽은 사실 대단히 밝은 표정을 지어 짓고 나오는 네.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0: 예. 그쪽은 아기들이 오게 되면
2: 네.
0: 일단은 부모님들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서 케어를 철저하게 해줍니다.
2: 오.
0: 그래서 그 보통 학교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난 다음에
2: 네.
0: 어머니들이 근처 카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이
2: 네네.
0: 굉장히 그 편하게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2: 아.
0: 예배 보고 나오고 이제 아기를 같이 데리고 나오는 그런 시간이 휴식의 시간이면서 이제 찬양의 시간으로 이렇게 갈 수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다르죠.
2: 그렇죠.
0: 네, 저희는 그 미사가 전례의 정점이라는 얘기를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미사를 봉헌한 영유아 부모들이 성체를 모시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지친 표정으로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것이
2: 네.
0: 이 책에 발견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 아, 그러니까 이 영유아 부모님들이 미사를 지금처럼 막 이렇게 아기 케어하려 울까봐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뭐 그렇게 해서 힘들고 지친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 약간 뭐 배울 거는 배우면 좋으니까 개신교의 그 밝은 표정에서 착안하여 좀 더 기쁘게 봉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해서 출발한 것이 이 책의 어떤 의도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이신
0: 네,
2: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대교구 상봉동 성당 주임 신부이시고 한국 가톨릭 문화연구원장도 함께 맡고 계신 김민수 이냐쇼 신부님께서 이 영유아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책을 기획하신 의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PD님께 한 가지만 더 죄송하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 이제 저는 박사님 스타일 뭔지 알았습니다. 네.
0: 예.
2: 네.
0: 성당 생활 오래 하면 신심 수준이 높아질까요? 아닐까요?
2: 아,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원래 이론적으로는 열심히 할수록 이렇게 수련이 돼가지고 신앙심이 높아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제 경험상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좀 소홀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다 알지만 말을 하지 않았던 금칙어. 그것은 성당 활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심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2: 네.
0: 성당 봉사 활동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아실 텐데요.
2: 네.
0: 열심히 하다가 대개 무엇을 생각하는가요?
2: 네.
0: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신분이 바뀌면 그만두겠다입니다.
2: 네.
0: 신분이 바뀌면 이번까지 시행착오를 반영해 더 잘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0: 하신 분이 맡긴 그만두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1: 그거는 저도 좀 찔립니다. 저도 교류교사 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0: 네,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네. 끊임없이 번아웃이 되는 네네네네. 그리고 충전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1: 네.
0: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문 연구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발견해낸 것은 그 이유는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결론을 냈는데 보편교회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알고
1: 네.
0: 저희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그 성당에서 뭔가 직분을 맡고 일을 한 게 그냥 일을 한 거지 뭔가 그 하느님과의 관계가 막 발전되는 방향으로 간 건 아니다라는 부분인 거네요, 그럼?
0: 네, 그렇습니다. PD님도 교류교사를 하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1: 네.
0: 교류교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많은 친구들이 냉담으로 빠집니다.
1: 그렇죠. 나 힘들었으니까.
0: 그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가 사실은 교류교사를 하는 동안에 충전이 되고 그 성당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졌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1: 네네.
0: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번아웃으로 되고 네. 충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그 투자됐던 시간을 기쁨으로 치환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었다라고 전문 연구자들은 그렇게 결론 내렸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이번 책자에 그 박사님과 함께 그 32명의 저자님들의 공통점도 이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가 이제 이 책에 들어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별로 표현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1: 네.
0: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하실 말씀이 자신들의 체험을 근거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하느님 사랑 이야기를 알려주는 신앙 교육이 영유아기 때부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중요한 게 이렇게 좋은 하느님 사랑을 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1: 네네.
0: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청소년 사목지침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정리하면 하느님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 라는 이 책은 영유아 시기에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신부님의 의도도 들어있고 또 하느님의 사랑 이야기를 알려주는 신앙교육이 영유아 때부터 필요하다라는 이 저자들의 의도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엑기스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0: 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 내용이 막 궁금해지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첫 번째 글, 곧 여기서 미사 드리고 싶어요 라는 게 뜻하는 바가 굉장히 상징적일 것 같은데 이건 아무리 봐도 유아방이나 유아실 얘기 같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책에 실린 글 다수가 사실은 유아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 네.
0: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엔 유아실이 있는 성당들이 많습니다. 물론 최근 지어진 성당 중에는 유아실이 없는 곳도 꽤 됩니다. 예전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님께서 유아실을 없애야 된다는 말씀하신 적도 있으신데 여전히 유아실 문제는 크게 의견이 엇갈리는 주제입니다.
1: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 책에 참여하신 저자분들은 이 유아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대부분은 유아실 반대 입장이십니다. 물론 찬성인 분도 계십니다.
1: 네.
0: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제발 미사 시간에 영유아를 데리고 미사를 기쁘게 봉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영유아 신앙교육의 중요한 것은 전례 중심 미사의 온전한 참여 온전한 봉헌입니다. 유아실 부분은 사실은 부차적인 상태였고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지금 한국교회에서 연령대별로 가장 냉담을 많이 하고 있는 연령대가 어디일까요?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1: 제 생각에는 저도 언제 이 성당 좀 덜 나가게 됐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청년에서 딱 그 결혼하고 아기 나왔을 때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좀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아기 때문에.
0: 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요. 청년 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결혼하여서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육아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른과 전혀 다른 일정으로 생활한 아기를 아침에 깨우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성당에 가려면 오전 10시나 11시 미사시간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1: 야.
0: 그런데 대부분 성당의 미사가 또 오전 10시나 11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성당에 가는 것은 곧

0: 논쟁이 됩니다.
1: 네.
0: 게다가 성당에 도착하면 유모차를 끌고 성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개 유모차는 성당 밖에 세워둬야 합니다. 그러면 아기를 24시간 내내 부모가 안고 있어야 합니다. 성당 안의 환경은 밖과 달라서 아기에게는 낯설니까 울거나 부채기라도 하면 주변에서 눈총이 쏟아집니다. 쫓겨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자 중에는 성당에서 쫓겨난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유아실에 가면 또 다른 전장이 그곳은 시작됩니다. 유아실 가보셨나요? 전쟁터입니다.
1: 네. 네. 그렇죠.
0: 예, 한쪽에서는 떠들고 한쪽에서는 싸우고 한쪽에서는 먹고 한쪽에서는 소리 안 들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1: 네, 집중이 되는 환경은 아닙니다.
0: 네.
1: 네.
0: 황태에서 미사를 하고 쫓겨나서 유아실 가고 그러다가 미사를 봉헌하러 나오면
1: 네.
0: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미사를 드려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청년들이 하게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아 이럴 바엔 한 주 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이것이 거듭되면 결국 냉담으로 이어지는 비자발적 냉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당 가기 싫은 상태가 아니라
1: 네.
0: 성당에 가고 싶고 아기랑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냉담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 냉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현실이 이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없나요?
0: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 교구, 수원 교구, 인천 교구, 대전 교구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속임주의가 아니라 속죄주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자기 본당에서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기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미사를 드리러 우리 본당도 아니고 멀리 다른 교구까지 가서 미사를 드려야 되나?
1: 네.
0: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1: 그렇죠.
0: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이 책에 글을 실어주신 분들도 아무래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고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의 말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책의 내용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1: 아, 네, 예, 네.
0: 아기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 이런 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그 말 속에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1: 네.
0: 아기는 그 아멘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야 가능할까요?
1: 와, 이거는 근데 이게 자주 반복할수록 그 말을 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0: 예, 사실 연구를 해서 정확한 횟수가 나온 건 아니지만
1: 네.
0: 연구를 보면 아기 발달 수준, 그다음 연속 반복, 아기와의 상호작용, 단어의 사용 맥락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에 의하면 아기 아멘은 부모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 그러면 아멘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기도 끝에 많이 붙이니까 그러면 아멘이라는 말을 아이가 따라하려고 하면 그걸 그만큼 많이 했다는 뜻이고 그럼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아기가 갑자기 기도선하고 아멘을 할 리는 없습니다. 저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영유아 신앙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말을 하지 못해도 몸으로 먼저 배웁니다. 웨스호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론에 따를 것 같으면 이때의 신앙은 경험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신앙 교육을 시키려면 먼저 집에서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기가 먹을 때, 아플 때, 잠을 잘 때 아기를 위해서 아기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그럼 이게 부모님의 그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또 요즘에는 그 조부모님도 많이 육아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니까 조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조부모의 영향력은 부모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입니다. 부모가 가장 중요하고요. 조부모 역할은 어디까지나 기둥의 역할, 방파제 역할, 보안의 역할 그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면
1: 네네.
0: 네, 코로나 때 저희 그 손자가 다니는 유치원에
1: 네.
0: 그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1: 아.
0: 그래서 유치원이 셧다운 됐죠.
1: 네.
0: 네, 우리 손자는 안 걸린 상태였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한 달 동안 이제 피접을 와 있는 상태로 저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1: 아하.
0: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분은 한 달을 계획 세워가지고
1: 네.
0: 이걸 어떻게 키울까라고 하는 거를 막 계획 세웠거든요.
1: 네.
0: 그런데 한 주 정도 지났을 때 딸 아이가 와서 그냥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저희 스케줄은 완전히 엉망된 거죠.
1: 그렇죠. 커리큘럼이 있는데.
0: 네네.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조부모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도
1: 네.
0: 부모가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
1: 네.
0: 조부모 입장은 거기서 끝입니다.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의 영향력이 1차적이고
1: 아.
0: 조부모 영향력은 2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네.
0: 그렇지만 조부모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도움될 수 있는 방법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그 어떤 거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0: 네, 자녀 나이를 거꾸로 가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머리가 조금 커서 성당 가기 싫다는 말을 자녀가 부모에게 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1: 네.
0: 이때 방파제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조부모들입니다.
1: 아하.
0: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직접 얘기하라. 라고 부모가 조부모에게 떠넘기는 건데요.
1: 아.
0: 그러면 대부분은 거기서 멈춥니다.
1: 그래요?
0: 네, 그렇습니다.
1: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하면은 좀 약간 그건 좀 하면서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0: 네,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거죠.
1: 그렇구나.
0: 네.
1: 근데 이 책은 영유아 신앙교육 책인데 영유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춘기 청소년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0: 네, 오늘 PD님께서 이제 가장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1: 네.
0: 영유아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1: 네.
0: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있으면 벌써 훌쩍 커서 영아가 유아가 되고 유아가 소년소녀가 됩니다. 그 잠깐 시기가 그 아이의 평생 신앙교육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1: 네.
0: 아마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 다수가 조부모실 것입니다. 조부모님들. 자녀들 위한 결정적인 사후봉사 서비스 애프터스피랄 시기가 그때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자, 그러면 조부모님들이 본인 자녀를 키울 때 조금 뭔가 시행착오로 겪으셨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조부모 집에 아기를 맡길 나이가 될 때 할머니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잠을 깨곤 했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손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손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의 일부임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1: 네.
0: 살레시오 돈보스코 성인께서 사랑하는 것만 부족하고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1: 네네.
0: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늘 널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는 인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0: 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와 통화할 때
1: 네.
0: 꼭 기도하고 있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1: 아. 되게 심리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0: 네.
1: 막 좀 엇나가려고 하다가도 예, 그런 말 들으면은 약간 아예 맞다 그렇지라고
0: 네,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도 흘려 듣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흘려 들으면서도 이제 밑에 가라앉는 그런 것이 있죠.
1: 아, 네. 네.
0: 다음 세 번째는 저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시하신 방법인데요. 성당과 친해지기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1: 성당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네, 유모차를 끌고 할머니 할아버지 오다 가다가 성당에 들리시고 성당 입구까지 가시고 성당 마당에 들어 성무성 앞에 기도하시고 성당 안에 들어가 보시고 하는 식으로 점점 이렇게 성당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조부모님들께서 이미 많이 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1: 네.
0: 네 번째는 아기가 조부모님 집에서 놀 때 아기 예수님상이나 천사상과 같은 것을 만져보면서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오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이때 성물은 던지거나 깨뜨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아이들에게 무언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구교우들이 모여 살던 공소에서는 아이들의 주된 놀이가 신부님이 등장하는 미사놀이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는데요. 외국에서는 아직도 미사전례를 놀이를 해볼 수 있는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기가 첫 돌을 되었을 때 돌이 되면 돌잡이를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돌잡이 합니다.
0: 예, 이때 아기를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의사가 되라는 청진기, 부자 되라는 돈, 공부 잘하는 펜 이런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묵주나 예쁜 선물 같은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영유아 신앙교육도서 하느님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를 기획하고 집필하신 정준교 박사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 조부모님들을 위한 그 팁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조부모님들을 위한 팁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들을 위한 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 신앙교 1차 담당자는 부모님들이시고요. 조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걸 사실 부모님들도 다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십니다.
1: 네.
0: 아기들이 처음 만나는 성당은 사실은 다른 언어가 사용되는 외국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말도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 네.
0: 근데 아기들은 또 개인차가 있지만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의외로 빨리 적응합니다. 몇 달 안에 성당 안에 조용하게 기도하게 된 아이들에 대한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참 많습니다. 적응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해줘야 합니다. 제발 떠든다고 추천하지 마시고 또 떠들지 않으면 아기가 비정상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 하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영유아와 함께 하는 미사에 있는 그 수많은 다른 신자분들이 좀 배려해주고 또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아, 외국 사례를 보면 아기가 성당에서 떠들었을 때 앞에 앉았던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면서 째려본 것이 아니라 가방에서 조그만 사탕을 꺼내서 아기 손에 쥐어줬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막 울던 상황이 딱 이제 바뀐 거죠.
1: 네.
0: 그래 부모님도 좋아하고 그래 성당의 분위기가 긴장했던 부분이 자기 풀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1: 네네.
0: 이런 식으로 그 영유아가 공동체 이론을 함께 드릴 수 있는 미사 문화 조성이 사실은 이 책의 저자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이웃집 라디오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영유아 신앙교육도서 하느님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를 기획하고 집필하신 정준교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박사님, 이 영유아를 위한 신앙교육을 하고자 하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들에게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해주시겠습니까?
0: 네,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1: 네.
0: 예, 지금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시대에 아기를 낳아서 기르며 신앙교육을 고민하신 부모님들은 애국자시고 그다음 애교자이시고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조부모님들 아기들이 왔을 때 집에 있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요. 텔레비전 보지 마십시오. 리모컨 치워버리시고요. 손자네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신앙유산을 어떻게 전수할지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무언가를 하십시오. 신앙교육 교재가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만들어내십시오.
1: 야.
0: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자녀 손자녀들과 함께 기쁘게 미사 봉헌하는 축복을 누리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한마디 조부모님들 돌아가시면 누가 연도해 주겠습니까?
1: 아이고야.
0: 네. 손자녀들 위해서 투자하신 시간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1: 네, 좋습니다. 아, 이거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오늘 박사님이 그 딱 핵심만 다 추려 가지고 여기서 풀어 버리시면 이거 되나 싶기도 해요. 더 좋은 내용이 있겠죠, 책에?
0: 네,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집 라디오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한 곡 추천해 주시고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0: 네, 7월 18일 책 출간 미사 때 만델로 성가대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1: 네.
0: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1: 아.
0: 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곡은 열일곱이다의 노래인데 만델로라는 그 성가대가 불렀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더 많은 이야기가 영유아 신앙교육도서 하느님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에 들어있습니다.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신 정준교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준교 박사님이 신청하신 만델로 성가대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실황 연주 준비했습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이웃집 라디오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6: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가 입추였다는데 여러분들 어제가 입추였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가을이 들어서고 있다는 전갈, 그게 바로 입추인데 정말 그런 절기가 무색할 정도로 전국적인 굉장한 불볕더위가, 이거 뭐 늦더위라고 얘기하기도 그러네요. 그냥 지속되는 더위, 열기, 뭐 여름이 길 것 같다 이런 예보는 진작 있었긴 한데 이 심술이 정말 보통 아닌 것 같아요. 심술이라기보단 지구의 어떤 화났다, 분노의 표시인가요? 지구가 화났다. 요즘 보면 아주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그럴 땐 화를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요? 우리는 지구를 달래야 되는데 지구야 미안하다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찾는 게 시대적 사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주말의 음악 쉼터 성규환의 명동연가. 가을 냄새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주 미세하게 부는 가을 바람. 근데 귀뚜라미는 그래도 울더라고요. 귀뚜라미 달력 보고 야, 입추니까 좀 울어줘야지. 근데 이 날씨가 왜 이러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귀뚜라미 울음소리 같은 그런 음악들 그래도 골라보겠습니다.

씬스틸러였어요. 가을 냄새. 음악으로 이렇게 냄새라도 맡아보자. 뭐 이런 마음입니다. 네, 근데 이게 가을이 오는 거가 기다려지는 거는 둘째치고 이 불볕더위가 정말 우리의 일상 전체를 지금 뭐 거의 뒤집어 놓고 있는데 조금 잦아들면 좋겠다. 뭐 가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금 식혔으면 좋겠다. 식어만 주세요. 뭐 이런 정도 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 주 전국적으로 뭐 40몇 도 이런 말들이 이제는 그냥 깜짝 놀라게 된다기보다는 뭐 40몇 도? 이렇게 되는 그런 한 주를 우리가 보냈죠. 그래도 귀뚜라미는 어디선가 울긴 울어주더라고요. 그래 걱정하지 마 가을이 오긴 와 이런 위로의 귀뚜라미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 듣도록 할게요. 클레오의 모순,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두 곡입니다.

두 곡 들으셨어요. 클레오의 모순,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나의 음악 하나 들어볼까요? 여름에도 또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발라드들, 조용한 노래들, 뭐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여름만 되면 반복돼서 들리는 그런 노래들이 좀 있죠.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라는 이 노래는 1996년에 나왔으니까 딱 30년 된 노래네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름 요맘때 되면 뭐 조금 더 일찍 나오기도 하는데 꼭 우리에게 이렇게 와 닿는 여름 소식 비슷해요. 그 1996년 4월 20일에 발표된 코나의 2.5집에 수록돼 있었죠. 코나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어디선가 여름이 되면 흘러나오는 노래 우리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환의 푸른 아침 상념이라는 예쁜 노래가 있어요. 약간 늦여름, 밤바다, 한적한 새벽, 해변을 드라이브하는 뭔가 휴가 가 계신 분들은 그런 상황을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그라는 앨범에 수록돼 있죠. 뭔가 서정적인 멜로디가 참 좋죠. 네, 두 곡의 여름의 발라드 들려드릴게요.

숨이 정말 턱턱 막히는 이 더위 중에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길 소개도 할 겸 미리 좀 걸어볼까 해요. 평소에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그런 길이죠. 닷새 동안만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걸을 수 있는 길. 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바로 푸른 제주의 검은 오름 용암길이에요. 평소에는 꽁꽁 닫혀있는 그 길의 입구. 그러나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그러니까 13, 14, 15, 16, 17 닷새 동안만 그 광복절 대체휴일이 있는 그 주말 포함해서요. 그렇게 검은 오름 용암길의 문이 열린다고 해요. 오픈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길을 나서 봅니다. 해마다 한 번 열리는 이 길인데 보통은 9시, 아침 9시에 열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탐방객들 편의를 위해서 아침 8시에 문을 연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을 것 같아요. 길목에 있는 탐방 안내소에서 안전 안내를 받고 출입증을 발급받으면 뭔가 이제 시작이다 싶고 긴 트레킹을 앞두고 비장해지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검은 오름 용암길 트레킹은 두 코스가 있다고 해요. 태극길과 용암길 이렇게 두 코스인데 태극길은 평소에 예약을 하면 갈 수가 있는 길인데 용암길은 이번처럼 특별한 기간에만 아주 잠깐 문을 엽니다. 화산섬 제주는 한라산의 땅이기도 하고 섬이기도 하고 동시에 360개가 넘는 오름의 섬이기도 하죠. 마치 미니 한라산 같은 그 제각각의 오름들 한라산 그 큰 산에 아들, 딸들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검은 오름인데 제주시 조천읍 선을리에 자리한 이 검은 오름 다른 오름들도 제각각 멋이 있지만 민둥산 느낌의 그런 오름이 아니라 삼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할 것 없이 정말 숲이 울창해서 약간 검게 보이기까지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검은 오름. 또 신령스러운 공간이라는 뜻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 오름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이유. 바로 보이지 않는데 있는 용암굴이 바로 그 비밀, 그 열쇠라고 합니다. 검은 오름 안에는 20개 넘는 동굴이 밑으로 꿈틀대고 있는데 화산 하나에서 이처럼 긴 동굴이 만들어진 제각각의 동굴이 만들어진 예가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해요. 그 중에 만장굴 일부 구간도 또 접할 수 있습니다. 곶자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곶자왈은 가봤는데 정말 대단한 풍경이었어요. 검은 오름 용암길이 곶자왈로 이어지는데 제주방언으로 곶 이 단어는 숲을 가리키고요. 자왈은 덤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곶자왈은 나무와 덩굴 식물 암석이 뒤섞여서 우거진 그런 숲 중에서 약간 뭐랄까요? 좀 나지막한 그런 나무들이 우거진 정말 신비스러운 곳이더라고요. 이런 숲을 걷다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수만 년 전으로 여행한 듯한 착각이 들게 되는데 가다 보면 또 제주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숯가마터가 보여요. 숯가마터의 진짜 숯을 굽는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지만 한때 숯을 구워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분들의 일터, 숯가마터
에다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군사시설을 만들었던 흔적들도 있어요. 그 깊은 숲에 뭘 또 숨겨진 군사시설을 만든 거죠? 일제강점기와 제주 4.3의 아픔이 녹아있지만 아름답고 신비로운 바로 그 길 곧자왈인데 뭔가 소중한 비밀 만나고 온 듯한 느낌 제주도 숲길이나 오름을 걷다 보면 정말 매번 느끼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신령스러운 길 검은 오름 용암길 걸어봤습니다.

네, 오늘 같이 걸을까요 코너에서 제주도 검은오름 용암길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딱 한 주 후네요. 네, 다음 주 주말에는 그 신비로운 길에 문이 열리는 거죠. 정말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들은 음악은 바이날로그의 너영 나영이었습니다. 제주민요죠? 네, 너영 나영 하면 너하고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를 너영 나영 이렇게 하니까 참 더 정답네요, 그죠? 너영 나영, 뭐 니캉 내캉 이런 말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너하고 나하고를 또 부르는 그런 토속어들. 하여튼 너영 나영이 제일 이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성기현의 명동연가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 찾아뵙는 가톨릭 평화방송의 주말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주말 저녁을 성기환의 명동연가 표, 개성 있는 음악들, 또 친근한 음악들, 저녁 시간에 걸맞는 음악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문자로 우물정 1053,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빵 앱, 스마트폰으로 그 빵톡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사연과 신청을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5977님 애청자시죠? 안녕하세요, 완디님. 용인 모니카입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용인 모니카님 어떻게 잘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거죠? 7월에는 큰언니 댁에 두 번이나 좋지 않은 일이 있어 너무 속상했다고 하셨어요. 큰 형부께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져서 응급실행. 정말 요새 온열질환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픽픽 쓰러지는 것 같아요. 진짜 좀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낮에는 각별히 조심하고 그냥 집에 머물러 있거나 이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퇴원하셔서 기운 차리셨는데, 이번에는 언니가 아이고 뜨거운 음식물에 뭔가 좀 화상을 입으신 모양이네요. 부모님 같은 큰언니와 형부께서 빨리 완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걱정되시겠어요. 저도 큰언니와 형부님, 용인 모니카님의 큰언니와 형부님의 완쾌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순이님의 거위의 꿈 신청하셨어요. 함께 듣겠습니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 함께 들었습니다. 5977님 잘 들으셨죠? 우리 모두의 건강 기원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이죠? 어린 친구들은 참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또 뭐랄까요? 수영장을 데려가야 되나 어딜 같이 방학 동안에 뭔가 그래도 유익한 일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방학 노래 좀 들려드릴까요? SM타운의 Summer Vacation이라는 노래가 있고 또 요조의 두근두근 여름날 역시 그 여름방학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노래죠. 그 소울이 피처링하고 개코가 부른 Vacation이라는 노래도 있죠. 세 곡의 여름방학 노래입니다.

세 곡의 방학 노래 들었어요. SM타운의 Summer Vacation, 요조의 두근두근 여름날, 개코 피처링 소울의 Vacation이었습니다. 1부 끝곡은 세븐틴 노래예요. Holiday.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명동년과 2부 시작했습니다. 스파이로 자이라의 카페 아모레라는 곡이었어요. 8월 한 달 동안 토요일 2부 첫 곡으로 퓨전 재즈의 명곡들 듣고 있습니다. 네, 스파이로 자이라 대중적으로 친숙한 그런 재즈를 했던 팀이죠. 리더가 색소폰 주자였죠. 제이 베켄슈타인. 뭐 걸출한 색소폰 주자이기도 하지만 대중과 친숙하게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또 그런 마음을 잘 반영하는 감각. 네. 그래서 다양하게 색채감 있게 편곡해서 재즈를 뭔가 어려운 음악이라는 생각을 보통 대중이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곁에 있는 음악이라는 느낌을 준 그런 뮤지션이죠. 그런 면에서 재즈가 뭔가 약간 좀 락이나 전자음악 이런 거에 밀려서 뒷전으로 좀 사양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과거의 음악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1980년대 초 뭐 이럴 때의 시기죠. 재즈를 우리 곁에 계속 머물게 하는 그런 공이 또 있는 뮤지션들과 팀인 것 같아요. 스파이로 자이라. 오늘 들은 카페 아모레도 참 감미롭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친숙하게 들리고 또 음악의 색깔도 다채로워서 우리 귀가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었나 싶어요. 1980년에 발매됐던 네 번째 앨범이었나요? 그 카니발이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모닝댄스라는 그 곡이 가장 유명하죠. 뭐 시그널 음악 같은 걸로도 많이 나오는 그 앨범, 그 노래가, 그 음악이 앨범 타이틀도 같이 모닝댄스였는데 1979년 곡이었고 이게 1980년이니까 스파이로 자이라 전성기 때의 음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2부 첫 곡으로는 또 어떤 퓨전 곡이 나갈지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치보이스의 칵테일 같은 느낌의 음악이죠. 코코모 그리고 이열치열 카오마의 람바다 이렇게 두 곡을 듣겠습니다.

람바다 어떻게 신나셨어요? 네. 뭔가 그 치마폭을 이렇게 찰랑찰랑 하면서 좌우로 회전하는 느낌? 화려한 람바다 춤이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 나왔을 때뭐 아주 선풍적이었죠. 람바다. 지금 들으니까 또 추억의 그런 곡이 되었다 싶기도 하네요. 이런 곡은 참 한때 새로 왔다가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서 뭐랄까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곡이 되고 그랬다가 또 언제 그랬나 그랬는지도 모르게 사그라들고 세월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보면 또 다시 와 그때 이 노래하고 귀에 들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카오마의 람바다였습니다. 이번에는 8월의 음악들 좀 들어볼까요? 뭐 제목에 8월이 들어있다거나 하는 노래들. 테일러 스위프트 젊은 층에 참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얼마 전에 결혼했나요? 굉장히 성대하게 결혼식을 한 모양이던데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인가? 하여튼 뉴욕에서 가장 큰 실내 공연장이자 행사장이자 뭐 거기서 복싱 같은 것들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이 아마 거기서 있었나 봐요. 그리고 굉장히 좀 신경 써서 비공개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팝스타지만 또 자신의 사생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중요한 가정의 대소사 그런 건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챙기고 싶었나 봅니다. 당연히 또 이해가 가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거스트 8월이라는 노래 듣고요. 그다음에 1990년대 특히 많이 활약했던 루츠락이라고 하나요? 좀그 락은 락인데 락의 뿌리의 냄새가 좀 나는 카운팅 크로우즈라는 팀이 있었죠. 라운드 히어라는 노래가 당시에 참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했었는데 뭐 루츠락이라고는 하지만 당시에 그 얼터너티브 새로운 흐름의 사운드이기도 했었죠. 이 라운드 히어가 August and Everything After라는 1993년에 카운팅 크로즈의 가장 성공한 앨범이겠죠. 8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라는 참 시적인 제목이죠. 8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 네, Counting Crows Around Here. 그리고 베베우 지우베르뚜 하면은 브라질 뮤지션인데 베베우 지우베르뚜가 처음부터 영어로 제목을 지어서 부른 노래가 있죠. August Day Song. 8월 나날의 노래. 8월의 노래.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네. 베베우 지우베르뚜 또 브라질 사람들이 느끼는 8월은 어떤지 거긴 계절이 정반대인가요? 세 곡의 8월의 노래들입니다.

네, 세 곡의 8월의 노래들이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August 그리고 Counting Crows의 Round Here. 이 노래 제목에는 8월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수록되어 있는 앨범이 August and Everything After였죠. 그리고 베베 우지우 베르뚜의 August Day Song. 네, 2000년에 발매했던 베베 우지우 베르뚜의 참 명반이죠. 딴뚜 템포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였어요. August Day Song 8월의 노래. 성기환의 명동연가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그러니까 주말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 듣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샵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877님 아주 아름다운 노을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김해는 비가 안 온 지가 한 달 가까이 돼서 저수지가 마르고 논바닥이 갈라지고 벼가 목이 타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저도 뉴스에서도 접했는데 김해 근처에 양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양산에서 한국에서 측정 이후 가장 높은 온도 뭐 40몇 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그쪽에 특히 영남 지방에 가물어가지고 참 농작물 피해가 걱정된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했었는데 0877님께서 이렇게 직접 네 정말 절실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하느님께 남부지방에 비를 내려주십사하고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남부지방에 비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한반도 특히 남쪽 영남 쪽에 가뭄 해소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구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선물들로 좀 위안을 드리고자 해요. 더운 여름에 휴식 같은 추억의 R&B들 곡들입니다. R&B니까 뭔가 땀방울이 솟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줄기 시원한 느낌이 나는 곡들이에요. Isley Brothers의 Summer Breeze 여름날에 어디선가 잠깐 스쳐 불어오는 그런 바람 스티비 원더의 Summer Soft 또 빌 위더스의 Lovely Day라는 곡이 있는데요. Lovely Day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가사를 듣다 보면 정말 오늘이 아름다운 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음악이 이렇게 뭔가 중독성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세 곡의 휴식 같은 추억의 R&B들입니다.

세 곡의 한 줄기 불어오는 그 더운 여름의 바람 같은 그런 시원한 바람, 네, 뜨거운 바람 말고요. 그런 음악들이었어요. Isley Brothers의 Summer Breeze. 이건 좀 뒤쪽에 강렬한 부분들도 있긴 했죠. Stevie Wonder의 Summer Soft, Bill Withers의 Lovely Day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오늘 끝곡 역시 R&B 느낌의 기분 좋은 노래 또 뭔가 사랑스러운 열정적인 노래 골라봤습니다. Barry White라는 그 체격이 참 크죠. 그러면서 밴드 리더이기도 하고 지휘도 하는 그런 Barry White 일종의 오케스트라 같은 걸 전성기 때는 이끌기도 했었죠. 스스로 또 저음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기도 하죠. Barry White의 샬랄라 means I love you라는 유쾌한 곡이 있어요. 네, 제목도 참 좋죠. 샬랄라 이러면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뜻이야 라는 1978년도 굉장한 흥행을 거뒀죠. The Man이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 토요일 끝곡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요일날 저녁 7시에 또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크.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요.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회 오솔길 예수회 이원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주님은 억눌린 이에게 피신처,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네.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니 당신 이름 아는 이들이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힘겨움도 버틸 수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버틸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오늘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그렇게 든든한 피신처가 있습니다.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숲속 자그마한 오솔길 함께 걸어봅니다.

신주 함께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바로 도미니코 성인의 축일입니다. 오늘 도미니코 또 도미니카 세례명 가지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에스파냐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도미니코 성인은 어려서부터 성덕을 쌓는데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된 후 도미니코 수도회를 세우고 특히 설교가 양성을 위해 종교교육에 힘을 쏟으며 살아가셨는데요. 820년이 흐른 지금도 성 도미니코 수도회는 관상하고 전하라는 침묵 중에 기도를 봉헌하고 있죠. 무더위 중에서도 피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침묵 가운데서 하느님과 더 깊이 만나기를 기도드리면서 피정하는 분들을 위해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레나 마리아가 부릅니다. Be Thou My Vision.

밤낮없이 엄청나게 덥고 또 습하기까지 한 계절인데요. 모두 이 시기 건강하게 더위에 지치지 않고 잘 넘어서고 계신가요? 부디 이 무더위 무탈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또 이 무더위를 지내고 계시는 모습 또 어떤 모습이실지 나눠주신 또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송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8월이 왔다는 게 너무 반가워요. 무더위 때문에 7월은 떠나기를 기다렸거든요. 8월은 무더위가 떠나갈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8월에 희망을 안고 오솔길 걸으며 두손 모읍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감사합니다. 또 반갑고요. 그래도 8월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이유가, 그래도 이 8월 한 달을 버티면, 그래도 이 무더위는 물러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희망이신 거죠. 정말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8월 한 달만 잘 버틸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무더위를 이제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히 그러겠죠. 우리 계절은 또 돌고 변하니까요. 지금 아무리 덥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 더위는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희망을 안고 있다면 이 순간도 버틸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크리스티나 님이 나눠주신 이 8월에 품을 수 있는 이 희망 안고 이 무더위 또 걸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유림 마호가니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귀염둥이 마호가니입니다. 미사 중에 주 기도문 노래하기 직전에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라는 구절이 있는데, 하느님을 몰랐던 이들도 하느님 만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참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 마오가니님, 네, 이제 영성체 예식 들어가기 전일까요? 주님의 기도 하기 전에 사제가 하는 기도문이기도 하죠.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또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는 짧으면서도 참 아름다운 기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 할 때마다 제가 이제는 다시 볼수 없는 돌아가신 분들 또 사랑했던 분들 이렇게 떠올려 보곤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미사 중에 이렇게 기도문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 참 소중한 은총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오가니님께서 또 더위를 피해 지난번에 이렇게 카페로 이렇게 더위 피신에 가셨다고 하시면서 주문하신 또 빙수 아주 시원하게 보이는 빙수 사진 잘 받았습니다. 역시 여름에는 빙수죠. 네, 더울 때이 빙수 한 그릇이 또 우리 더위를 싹또 해결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혜정 디오니시아님, 오늘 미사 중에 성체를 모시는데 뒤에서 한 아이의 절규에 가까운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나중에 보니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가 내려달라고 난리법석을 떠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아이를 내려놓았는데 아이는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쪼르르 두 언니 옆으로 뛰어가서는 가슴에 두 팔을 얹고 눈을 반짝이며

부모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새 아이들이 나란히 서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신부님을 바라보는지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나는 성체를 모시면서 저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미사 중에 이렇게 만나게 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아, 우리 아빠 품에 안겨있던 아이와 또 두 언니가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두 언니는 아빠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아빠 품에 안겨있는 아이도 언니들처럼 이렇게 내려서 자기 발로 걸어가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내려달라고 칭얼거린 게 아닌가. 그리고 신부님 앞에서 언니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자기도 축복을 받고 싶어 했나 보네요. 아빠 품에 안겨서가 아니라 자기도 이렇게 언니들처럼 서서 신부님의 이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 그게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느껴지네요. 이 가끔씩 영성체 할 때 보면 이 아이들이 축복받으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모님, 엄마, 아빠 품에 안겨오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 아장아장, 자기 발로 걸어서 이렇게 신부님 앞에, 제 앞에 이렇게 서서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아, 이게 천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도 영성체 할 때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냥 그 미사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선물을 그냥 그 아이를 통해서 받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의 이 소중한 신앙, 우리 어른들이 정말 잘 지켜주고 또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천사들 같은 아이들의 마음을 담아 노래 선물 하나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정은지와 허각이 부릅니다. 바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뭇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동시에 불안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치열한 경쟁, 그리고 내일을 알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조급하고 위태롭습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한밤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 사방에서 몰아치는 파도와 위태롭게 싸우며 영적, 육체적 고갈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평화를 잃어버린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정작 더큰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파도 그 자체가 아니라 어둠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질렀던 그들의 착각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삶의 시련과 마주할 때 이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단정짓거나 불안에 눈이 멀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하곤 합니다. 주님의 현존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외로움과 시련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이 되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정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외치시며 당신이 풍랑마저 복종시키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가 안전할 때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를 뚫고 걸어오시는 분임을 드러내줍니다. 베드로가 세상의 거센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내 두려움에 빠져 물속으로 가라앉았지만,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불안 사회를 이겨내는 유일한 해독제는 내 힘으로 파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자 이내 바람이 멎었고 바다는 평온을 되찾습니다. 우리 삶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내삶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현존의 신비입니다. 세상이 주는 조급함과 두려움에서 눈을 돌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내 손을 잡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우리 삶의 길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세상이 줄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있는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정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멘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기도 지기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오신 기도 지향과 또 주말 풍경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애경 잼마님, 벌써 8월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가네요. 신부님, 여기는 부천인데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데 잡을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세월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지요. 저는 부천에서 개인 택시하는 60대 중반 이애경 잼마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잼마 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운전 중에 방송 들으시는 걸까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그 이 방송 들으실 때 또 손님을 또 태우신다면 또 선교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는 세월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순간 정말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낸다면 가는 세월도 서운하지 않고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잼마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앞으로도 종종 소식 보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천 대건 안드레아님, 중학교 1학년 때 아빠가 곰을 팔고 퇴근하는 도중에 3륜 오토바이랑 트럭이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한 번씩 보고 싶네요, 아빠. 다음 주일날 아빠 기일입니다. 네, 박희천 대건 안드레아님, 아유, 너무 빨리 아빠를 하느님 품으로 보내셨네요. 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또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삶이 힘들고 씁쓸할 때 아빠가 얼마나 많이 그립고 또 보고 싶었을까요? 다음 주일날이 아빠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다음 주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얼마 남지 않은 아빠도 혹시 신자이실까요? 혹시

알려주신다면 저도 미사 때 아버지의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미사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귀동 세례자 요한님, 어제 꿈에 커다란 레지오 마리의 교본 두 권이 기역자 모습으로 제 앞에 있었어요. 네, 세례자 요한님, 꿈을 꾸셨네요. 네, 꿈에 레지오 마리의 교본이 두권 나왔다라는 거. 뭐 제가 뭐 꿈을 이렇게 막 자세하게 해몽하는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꿈에 어떤 이런 성물과 관련된 것, 뭐 성화와 관련된 것이 나오는 것은 아주 좋은 상징이라고 합니다. 레지오 마리에 우리 성모 성심 또 성모님을 의미하잖아요. 아마도 성모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는 세례자 요한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교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네요. 혹시 뭐 레지오 활동 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모 성심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또 더불어 예수 성심의 그 마음이 계속 물들어 가는 그런 신앙생활 이어져 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지향은 기도 지향이기도 한데요. 김베로니카님의 지향입니다. 신부님, 제 오랜 벗 김은자 세실리아가 몇 년째 다리부터 힘을 못 쓰다 넘어지고 부러지기를 반복하면서 일상이 버거워졌어요. 지난 수요일 서울대 신경과 병동 입원, 수많은 검사용 채혈, 뇌 MRI 검사들 하면서 무섭고 두려운 검사들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검사하고 수요일엔 귀가 허락 내리길 바라고 있는 벗, 세실리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주에서 본당 봉사도 오래오래 즐겁게 했던 벗이 이제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서 나아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베로니카님 정말 오랜 벗, 김은자 세실리아님을 위해 보내주신 기도지향, 정말 마음 울림이 가득한 지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의 그 우정이 아주 절절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 검사 시작되었으니 부디 좋은 소식 기다리며 함께 우리 모두 마음 모아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 전하는 기도 올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골고타 언덕길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몇 번이나 넘어지신 주님, 당신께서 넘어지고 부러지기를 반복하는 기문자 세실리아의 고통을 누구보다 아프게 보고 계시나이다. 그의 삶은 온 몸의 뼈가 부서지도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삶이었나이다. 또한 교우들을 위해 성당에서 오랜 기간 봉사를 했던 세실리아의 팔과 다리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새 힘을 주소서. 부디 길고 긴 고통의 원인을 알아보는 검사 결과가 희망의 소식이기를 바라는 벗의 마음도 헤아려 주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안에서 세실리아가 하루하루 나아지는 나날이기를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하나이다. 아멘.

한덕훈 신부님이 부르는 힘을 내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오솔길 산책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이치원과 번님들이 부르는 집시 여인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도미니코 사제의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늘 복음인 마태오 17장과 그 공관 복음인 마르코 9장을 함께 보면서 오늘 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몸이 뻣뻣하게 쓰러집니다. 공관 복음인 마르코 9장은 그 아이가 벙어리 영이 들렸다고도 말합니다. 지금으로 이르자면 아마도 간질 증상이 있는 아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치유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치유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율법 학자들에 둘러싸여 논쟁하고 있었다고 공관 복음은 전합니다. 제자들과 율법 학자들은 논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아이를 보시고 다가가십니다. 율법 학자들과 아이를 두고서 예수님은 논쟁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벙어리 영을 곧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복음에 더하여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관 복음인 마르코 9장으로 더 풍부히 살펴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손길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길을 드러내시는 통로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우십니다.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보다도 사람에 대해 먼저 물으시고 또 기도를 우선하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지만 옹골찬 믿음을 지닐 수 있기를 염원해 봅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멘.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산성당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어제도 노력했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제자리인 것 같은지, 그럴 때면 괜히 지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낙심해 있을 때 청소 여사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깨끗하게 청소해도 다음 날이면 다시 더러워지는 곳이 있지만 그렇다고 어제의 청소가 헛수고는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의 삶도 어쩌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애쓴다고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내가 한 노력은 분명 어딘가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 듣고 오셨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생활을 떠올려 보면 저는 좀 유별나다는 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생활 안에서 저는 좀 독특한 사람이 맞았던 것 같고 때로는 제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주변에서 저를 굉장히 독특하다고 보니까 되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서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봐야지 라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다른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 공부를 하고 뭘 할 수 있는 거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뭘 할 수 있는 걸까?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신부님이 정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되게 큰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가장 기준이 되지도 않고 나는 뭔가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것 같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도 너는 너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죠. 혹시 요즘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달라지는 게 보이지 않으면 괜히 지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매일 청소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정리해도 내일이면 다시 어질러지고 오늘 노력해도 바로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어제 깨끗했던 시간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늘 애쓴 마음도 결코 헛된 게 아닐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조금 늦게 찾아올 뿐 우리는 매일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쓴 여러분 모두에게 그걸로 충분히 잘 해낸 하루였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8월 8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구치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사라 본의 A Lover's Concerto, BGS의 Too Much Heaven.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9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희 팀 상사는 제가 의견을 여쭤보면 매번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늘 부정적인 반응부터 나오시는 편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기획 방향을 여쭤봐도 돌아오는 첫마디는 항상 부정적인 뉘앙스다 보니까 이제는 보고를 하려고 하면 또 뭐라고 하실까 싶어서 말을 꺼내기가 두려워집니다. 분명 업무적으로 필요한 대화인데도 자꾸 위축되고 제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사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번쯤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은 그런 상사 밑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저만 병난다고 차라리 이직을 하라고 하는데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당장 그만두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소통 방식을 조율해야 할 저도 마음인 편이 제 의견도 잘 전달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늘 부정적인 말로 답을 하는 상사 때문에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확실히 좋은 모습의 상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매번 부정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그로 인해 직원이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만든다면 건강한 소통 방식은 아닐 것 같아요. 저도 무언가를 함께 결정할 때한 가지 답을 정해두기보다 열린 형식으로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몇 가지 방향을 함께 놓고 어떤 것이 더 나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이런 방식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상사에게 모든 결정을 넘기듯 묻는 것이 아니라 A안, B안, C안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나은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상사에 따라서 모든 건다 내가 결정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거에 맞게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아이디어라면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일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이 A안, B안, C안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나누어서 상사에게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전체 아이디어를 모두 이렇게 받아달라고 하기보다 우선 첫 번째 단계까지만 진행해보고 결과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상사가 하나의 안을 부정하더라도 내 아이디어 전체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상사의 태도는 사연자님께서 노력한다고 절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소통 방식을 잘 조율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이 사람의 부정적인 첫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전달할지 전략을 세우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사의 첫 마디를 내 능력이나 생각 전체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아이디어를 끝까지 설득하려고 하면 사연자님께서 먼저 지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좋은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내가 너무 다치지 않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까지 모두 나의 책임으로 안고 가지 않는 방법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 직장에서 조금 덜 소진되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미션은 다음 보고에서 하나의 의견만 제시하지 않고 두세 가지 선택지를 함께 드리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내가 준비한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필리피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상사의 부정적인 반응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생각과 판단까지 빼앗아가게 두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은 더 슬기로운 방법으로 상대가 바뀌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 전략을 잘 짜서 내가 조금은 수월하게 함께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백지영의 선택.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4567님, 동생과 편의점에 갔는데 간식거리 고르라 할 때 안 먹는다고 하나도 안 골라놓고는 막상 집에 오니까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산 아이스크림을 지가 홀랑 먹어버렸어요. 대판 싸우고 아직도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분명 사준다고 고르라고 제가 했는데 말이죠. 아 진짜 욕 나옵니다. 저것도 혈육이라고. 네, 아이스크림도 그렇지만 보통 라면 먹을 때 라면 한 젓가락 얘기하는 장면이 그려지네요. 라면 먹을래 말래? 그래서 두 개 끓일까 하나 끓일까 하다가 아니 안 먹어 하고 하나 끓이고 나면은 아 근데 한 젓가락만 먹을게 뭐 이런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참 동생과의 관계 아니면은 형이나 누나 언니나 오빠와의 관계에서 예, 정말 사이좋은 관계도 있지만 가끔은 왼수 같은 관계도 있죠. 조금 나이가 더 들면 또 돈 문제가 엮이거나 여러 가지 관계가 그러면 또 그렇지만 그래도 또 혈육이라고 또 정말로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말 기대게 되고 혈육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또 잘 화해하고 잘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735님, 그 유명하다는 하이디라오에 난생 처음 가봤습니다. 친구들이 거기 가면 꼭 시켜 먹으라던 면이 있어서 시켰더니 직원이 눈앞에서 면발로 쇼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슈퍼 아이라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친절했어요. 저 아직 하이디라오 안 가봤는데 유튜브에서는 많이 봤어요. 되게 친절하고 서비스로 굉장히 유명하고 맛도 좋은데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되게 우리나라에서 비싸서 중국 가면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로 참 재밌는 곳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식사도 잘 하셨겠죠. 슈퍼 아이시라도 맛있게 잘 드시고 오셨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2385님, 이 시간에는 쓸데없이 감성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여친에게 연락을 자꾸 하고 싶어지는 시간입니다. 프로필 사진 바뀌는 거 맨날 확인하고 인스타그램 뭐 올리는지 팔로우 안 한 상태에서 몰래 봅니다. 잘 헤어져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 생각이나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밤 시간이 되면 유독 그리운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밤 시간을 넘어서 새벽으로 향하는 시간에 우리 마음이 참 약해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참 낮에는 괜찮은데 밤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또 태양이 뜨니까요. 우리가 이 밤 시간, 새벽 시간을 잘 보내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을 함께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은 연락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때론 잊혀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생각이나 듣고 올게요.

비밀과 고민, 걱정과 외로움, 잊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음악과 함께 사라지길 바라는 시간, 음악과 함께 사라지다. 한 곡의 노래를 골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저의 바람을 담아 골라본 오늘의 노래는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안젤라 기오르기의 뚜께 디 겔세이 신타입니다. 최근에 예술의 전당에서 제작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를 보았는데요, 이번 공연에는 80명 이상의 합창단이 참여했습니다. 큰 규모의 합창단이 강한 소리를 내는 것보다 그런데 제가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산막에서 많은 수의 합창단이 함께 여린 소리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크기를 과시하기보다 하나의 가느다란 숨결처럼 보일 때 대규모 합창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깊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무대는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 미니멀한 미술로 구성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투란도트가 지닌 화려하고 이국적인 색채를 풍성하게 보여주는 프랑코 제피렐리식의 무대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차갑고 절제된 공간과 푸친의 뜨겁고 서정적인 음악이 만들어내는 대비는 굉장히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투란도트 하면 떠오르는 제 첫 번째 곡은 당연히 넷순 도르마이지만 제게 이번 공연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을 하나 고른다면 소프라노 황수미가 연기한 서정적이면서도 연기와 노래가 하나로 이루어진 리우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리우는 칼리프의 이름을 발키라는 고문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투란도트에게 언젠가는 당신도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마지막 노래를 부릅니다. 이 아리아는 푸치니가 생전에 직접 완성한 투란도트의 마지막 대목에 놓여 있었는데요. 푸치니는 리우의 죽음과 그 뒤에 이어지는 장례의 행렬까지는 작곡했지만 투란도트와 칼라프의 결말은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리우의 마지막 노래에는 한 인물의 작별을 넘어 푸치니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와도 같은 특별한 여운이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두운 음색과 섬세한 호흡으로 리우의 마지막 고백을 들려주는 안젤라 게오르규의 노래로 2001년 로얄 오페라 하우스 코벤트 가든에서의 라이브 연주로 골랐습니다. 그럼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산막 안젤라 게오르규가 부르는 뚜 깨디겔 세이 신타, 얼음에 둘러싸인 그대여 들려드릴게요.

영화 레메제라블 OST 중에 사만다 마크의 On My Own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의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610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면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언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언니와는 6살 차이가 나는데 처음엔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 언니의 간섭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통금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만 늦어도 잔소리를 하는데 정작 언니 본인은 그 통금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거기다 언니는 저한테 누구를 데려올 땐 꼭 미리 이야기하라고 신신당부해놓고는 정작 본인은 시도 때도 없이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저와 상의 없이 재우기까지 합니다. 물론 월세나 생활비를 언니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언니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구 사이였다면 그냥 관계를 정리하고 따로 나가서 살면 될 텐데 가족이다 보니 그러지도 못하고 매번 속으로만 답답함을 삭이고 있습니다. 나중에야 저도 취직하면 따로 나가 살 수도 있겠지만 남은 대학 생활 내내 같이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 언니한테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언니의 통제 방식에 답답함을 느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형제 자매는 가까운 사이지만 함께 사는 것은 또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마음이 안 들고 부모님한테 대들거나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형제 자매가 그러면 더 우리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어릴 때 같은 집에서 자랐다고 해도 성인이 된 뒤 한 공간에서 지내려면 또 서로 다시 맞춰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죠. 물론 언니는 먼저 서울에 자리를 잡았고 생활비도 더 많이 부담하고 있으니까 뭔가 동생에 대해서 내가 이 집 주인이고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 것이 또한 걱정되기도 하고 뭐 누구를 만나는지도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호하려는 마음과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다르죠. 더구나 자신은 지키지 않는 규칙을 동생에게만 요구하고 함께 사는 사람의 동의 없이 남자친구를 데려와 재우는 것은 동생의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모습이죠. 월세와 생활비를 더 많이 낸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더 지고 있다는 뜻이지 규칙을 혼자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언니는 내 말을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분명히 듣지 않을 거고요. 감정적으로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규칙을 정할까? 사실 이상적으로는 내가 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확실히 언니한테 이야기해서 언니도 그 규칙을 지키던가 아니면 나도 그 규칙에서 해방되도록 서로가 동일한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요. 그 얘기가 이미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미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연자님이 그러니까 이런 사연도 보내셨을 것 같고요. 사실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던가 아니면 따로 나와서 살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어쨌든 간에 두 가지인데 어떻게든 규칙을 다시 한번 정해서 우리가 서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떻게든 해서 따로 나와 살거나 아니면 정말로 기숙사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밖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6살 많은 자매들에게 그 말을 해서 공동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6살 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또 엄마에게 또 상의해보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무언가 하나의 완벽한 답은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첫 번째로는 그럼 엄마한테 상의를 해보고 언니와 한번 대화를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나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0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들었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델리스파이스의 차우차우입니다. 라디오 구에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처럼 음향 시스템이 없던 과거에는 어떻게 먼 자리에 앉은 신자도 사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성당을 지을 때 소리가 더 멀리 퍼지도록 설계했대요. 특히 고딕 양식의 성당은 그 높은 뾰족한 천장 덕분에 소리가 더 잘 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사실 인류는 해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 마주했을 때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최준익의 믿음의 문으로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죠. 고딕 양식을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해결 방법을 찾아냈어요. 우리도 그중 하나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노래의 날개를 달고 또 제가 고른 슬디픽 생활성가의 가사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어떤 곡을 골랐을지 기대해 주시면서 노래 두 곡 먼저 듣고 올게요. 안부용의 주님께로 와요. 이어서 피데스 오 예수님 듣고 올게요.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은요 2027 서울 WID 공식 주제가 콘피디떼 에코 비치 문둠으로 함께합니다. 동쪽에 떠오른 빛을 따라온 너와 나 잠들던 마음을 깨워 걸어가기 시작하네. 세상 끝 어디든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꺾인 발걸음에도 사랑을 주시는 말씀이시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서로의 길을 비추어라.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도 희망을 품고 이제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콘피디떼 에고 비치 문둠 이루어지소서.

노래 날개를 달고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2027 서울 WID 공식 주제가 컴피디 때 에고 위치 문둠 듣고 왔습니다. 제목은 라틴어고 요게 이제 우리 서울 WID 주제의 성구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제의 성구를 정말 잘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뭔가 우리나라랑 또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 아닌가요? 순교자의 나라이기도 하고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이 가사가 엄청나게 뭐 특별하다, 감성적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신앙을 드러내는 듯한 동쪽에 떠오른 빛을 따라온 너와 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세상 끝 어디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꺾인 발걸음에도 사랑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가사들이 참, 저는 노랫말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도 아, 노랫말이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또 지난 목요일이었죠. WID 주제곡을 작곡한 김지윤 프란시스코 형제님 시상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저도 몇번본 적이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제 음악 작업을 하는 형제님이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한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가족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자리에서 들으면서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셨나 봐요. 저도 함께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이 곡을 꼭 소개해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혹시 못 들어보신 분 계시면 저희 방송에서는 자주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뮤직비디오 못 보신 분들 계시면 너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CPBC 가톨릭 콘텐츠의 모든 것 채널에서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라파엘 님이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 에스텔의 51번째 생일이에요. 마음이 아픈 아들 레오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에스텔을 위해 생일 축하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텔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길 바라며 17이다에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사랑 가득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에스텔 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생일 가족과 함께 또 아들 레오와 함께 보내시길 바랄게요. 성가정이네요. 라파엘님, 에스텔님, 그리고 레오까지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곡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7408님은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신청합니다. 힘들 때 크게 위안받은 곡이에요.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저도 성가 프로그램 하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곡을 몰라서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신청합니다. 무슨 뜻일까? 곡 제목인가? 이러고 검색했더니 룩센스칼라의 곡이었어요. 자, 이곡 함께 들어보시죠. 7408님이 신청하신 룩센스칼라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먼저 들으실 곡은 라파엘님 신청곡이죠. 에스텔님 생일 축하드려요. 17이다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17이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들었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룩스앤스칼라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였습니다. 제목부터 감동이에요. 오늘의 성인 중에는 여성 도미니코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는데요. 사제인 삼촌에게 기초학문을 배운 다음에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 등을 공부하고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사제품을 받고 나서 이제 사제가 된 후에는 이단에 대항하면서 진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1216년에 도미니코회를 창설했고 검소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인은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지금의 묵주기도를 만들기도 했죠. 성 도미니코 오늘 축일입니다. 축일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빅토리노, 성 율리아나 등 22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생각나는 도미니코 형제님 계시면 율리아나 자매님, 빅토리노 형제님 계시면 마음속으로 또 화살기도 보내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축하 인사도 보내주시면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은총 속에서 기쁜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박세환이 부르는 묵주 듣고요. 이어서 석소영입니다. 당신 이름에.

박세환의 묵주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석소영 당신 이름에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산을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희망 잃지 않고 하느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더 스토리가 부르는 믿음으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9일 연중 제19주일 오늘 미사는 원주교구 천사들의 집 원장 고은락 베네딕토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0: 주옵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열왕기상 19장 9절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3: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0: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

0: 저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뭍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믿음이 약해 물에 빠짐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5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풍랑이 그들을 괴롭힐 줄 아시면서도 당신은 한적한 곳에 가시어 기도하시며 새벽까지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 기적의 기쁨과 앞으로 올 영화를 떠올리며 기분 좋게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사나운 풍랑이 몰아치자 기적의 기억도 미래의 꿈도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오직 당면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게 했고 그나마 믿음과 용기를 낸 베드로가 주님의 이끄심으로 물 위를 걷기는 하였지만 풍랑의 두려움으로 인해 물에 빠져 왜 의심하였느냐는 주님의 질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독서의 엘리야 예언자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일독서에서 엘리야는 하느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전에 하나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카르마의 산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어느 신이 진정한 하느님인지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어 기세가 등등하였지만 바알의 강신자였던 왕후 이세벨이 복수를 다짐하자 끝간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믿음의 기세가 꺾여 하느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느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승리로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엘리야에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련을 겪게 하셨고 조용히 여린 소리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에 신앙 안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론 베드로 사도와 엘리야 예언자 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삶이 평탄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없고 부부 사이도 원만하며 자녀들도 문제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진 풍파가 몰아쳐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경제가 파탄나거나 가족에 불화가 있거나 병고에 시달리게 되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던 삶에 제동이 걸립니다. 더 이상 주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과 파도만 보이며 두려움만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세상 풍파에 노출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주님의 손을 놓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둘 다 중요시 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순정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운 믿음은 같은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별로 믿음의 성숙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은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믿음이면 물로 뛰어든 것이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줍니다. 주님을 믿고 따랐을 때 좋은 결과가 생겼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하는 것을 때론 주저합니다. 하느님은 늘 좋은 결과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을 좋은 결과만 위해서 지녀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순교자의 죽음을 나쁜 결과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의 결과는 모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은총입니다. 은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현재 원주 천사들의 집에서 장애아동 32명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아동과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는 순수한 아이들을 볼 때면 매일의 삶이 주님의 큰 은총임을 느낍니다. 1989년에 설립된 천사들의 집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성장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 비좁은 주거공간입니다. 30-40평 남짓한 공간에서 7명에서 1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한 방에서 3-4명이 함께 잠을 잡니다. 연령도 감각 특성도 정서적 욕구도 다른 초, 중, 고 아이들이 밀집되어 살다 보니 아이들 간에 자주 갈등이 일어나고 정신적, 심리적, 행동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갈 때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에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개인의 선택과 사생활을 보장해주며 심리적 안정과 감정조절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주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천사들의 집에는 7년 전 철수하신 수녀님들의 사용하셨던 공간이 남아있어 그것을 수리하고 기존 공간을 보강하면 중고등학생에게 개인실을 지원해 자립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을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고 도움이 시급하여 입소를 기다리는 다른 장애 아동들도 새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비용이 문제입니다. 지자체의 도움을 청했지만 정부의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해 저희 같은 규모의 시설에는 기능 보강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의 손길은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정성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수님의 친절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해질 때 아이들은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평탄치만 않습니다. 때론 모진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련의 때를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엘리야 예언자나 베드로 사도도 주님을 믿는 과정에서 시련을 겪었지만 믿음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희망을 지니고 살아갑시다. 더불어 장애 아동들도 믿음과 희망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의 집에서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후원자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 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0: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며 믿음을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에서도 주님을 찾으며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일어나는 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안정을 되찾아 몸과 마음을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자비로이 보살펴 주시어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1: 예물 준비 성가 217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0: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간에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엽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네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와 모든 성직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상가 아뢰오니

0: 주옵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 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의 추대 받은 이는 복되도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무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2: 파견성가 69번입니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성녀 아빌라의 데레사는요, 천국에서 영혼들이 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분주하게 돌아가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곳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잊고 살 때도 있는데요. 성녀의 말을 들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이 또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9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고요. 첫곡 아무것도 너를 성바오로달 수도회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요. 성녀의 이야기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영혼들이 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이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슬프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이 많고, 저이 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사도 좋아하고 곡도 좋아하고, 또 김춘수님 너무 곡 아름다운 곡 써주셔서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그런데 이 곡, 이 기도문이 생각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아, 이 일은 또 언제 지나가나 이런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곤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평온함, 네, 천국에서 영혼들은 그렇게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미는 시간입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시가 주는 아름다움을 만나는 코너죠.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준비돼 있어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갑니다. 나정신 최현영 프로젝트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듣고요. 이어서 글리클럽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오늘은 김종길님의 또 한 여름으로 함께합니다. 소나기 멎자 매미소리, 젖은 뜰을 다시 적신다. 비 오다 멎고 매미소리 그쳤다 다시 일고 또 한여름 이렇게 지나가는가. 소나기 소리 매미소리에 아직은 성한 귀 기울이며 또 한여름 이렇게 지나보내는가.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김연기의 레인드롭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여름 너무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매미 소리 제대로 들은 적 없는 것 같아요. 요게 조금 한풀 꺾이면서 매미 소리 나지 않을까. 그럼 9월쯤에나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고 여름 넘어간다고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쵸? 6767님이 지난주 내내 토요일에 미사 일찍 다녀와서 주일에는 집에서 푹 쉬어야겠다 생각했어요. 누워서 라디오 들으면서 사과 먹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십니다. 어디 나가지 않지만 또 일찍 일어나서 사과 드시는 6767님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8879님은 취업 준비 중인데 잘 안 풀리는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추준호 예레미야의 샛별에게 들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친구를 또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다움 8979님입니다. 그쵸. 저도 생각해보면 가장 불안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취직하지 않았을 때. 저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고 몇 달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는 항상 뭔가 우울하고 내가 이 집안에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내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곧 또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또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내가 너무 잘난 것 같고 이런 때가 또 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조금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누워서 때는 쉬고 싶다는 6767님 어제 그럼 미사 다녀오셨나요?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로요? 네. 6767님께는 양재윤과 정겨운이 함께한 주님 안에서 쉬어요 띄워드리고요. 8979님이 신청하셨죠. 친구분과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추준호 예레미야와 모란마리아가 함께한 샛별에게 띄워드립니다.

네, 추준호 예레미야의 목소리였죠. 샛별에게였습니다. 신청곡으로 띄워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쉬고 싶은 분들께 들려드렸어요. 양재윤의 목소리였죠. 주님 안에서 쉬어요였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가 있습니다.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진 이 성녀는 유다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철학을 공부한 후에 교수가 되고자 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친구의 집에서 머무르던 중에 아빌라의 성녀에 관한 책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가톨릭으로 개종한 다음에 가르멜 수도원에 입회했어요. 하지만 이 성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돼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해됐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은 성 로마노, 성 도미시아노 등 16분이 계십니다. 오늘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과 또 주변 사람들 축하를 가득 받는 행복한 축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소영과 이형진이 함께한 수녀원 가는 길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주디스, 난 너와 함께 있단다. 듣고 올게요.

석소영과 이형진이 함께한 수녀원 가는 길, 주디스의 난 너와 함께 있단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호수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임에도 여전히 주님의 권능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나 자신을 또 비춰보게 되는데요. 하느님의 큰 은총을 경험하고도 맞바람이 불어오면 바로 걱정하면서 어떡하지? 두려워했던 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겠죠. DES가 부르는 믿음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공동의 집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으로는 내일 뵈야겠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8월에 이야기 나누고 있는 책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제로웨이스트 저자이신 정주혜님과 함께합니다. 이 책에서 제로웨이스트에 입문하는 방법으로 천연 수세미 사용을 권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좀 손쉬운 방법인가요?
1: 네.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가 산림하면서 매일 수세미를 사용하잖아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위생 이슈로 교체 주기가 길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일회용 수세미도 많고 시중 대부분의 수세미의 재질이 플라스틱인지라 설거지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그릇에 묻어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체할 때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계속해서 버리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플라스틱이 발명되기 전에는 채소류에 속하는 수세미 열매를 말려서 그릇을 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세미라는 단어 자체가 수세미 열매로부터 유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세미 열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약간 좀 예전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뭐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약간은 안심할 수 있는 거지 않나 싶어서 책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0: 네, 천연 수세미를 사용해도 정말 잘 닦이나요?
1: 저는 많이 만족해요. 네, 이게 처음에는 좀 루파가 딱딱해 보이고 저거 쓰면 손 아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루파를 이제 가위로 잘라서 세로로 길게 해서 사용을 하면은 손도 안 아프고 그 다음에 루파가 겉면은 약간 좀 부드럽고 안쪽에 까칠한 면이 있어요. 거기에 거품을 내가지고 사용하면 뽀득뽀득 잘 닦여가지고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0: 저도 몰랐는데 제가 선물 받은 수세미도 루파더라고요. 네. 책 보고 알았어요.
1: 네.
0: 그래서 이 동그란 걸 어떻게 사용하지? 했는데 이게 잘라서 사용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어제 바로 잘랐거든요. 확실히 편하게 잘 씻겨 내려가고 거품도 잘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정주혜님은 그 물티슈 대신에 소창 행주를 사용하고 있으시다고 책에 써 있어요. 이게 순면 100%고 플라스틱 성분이 없다는 점 외에도 사용해 보니까 또 장점이 있나요?
1: 네, 소창 행주는 정말 잘 닦여요. 그러니까 두껍지 않아서 물기도 잘 짜지고 그래서 잘 마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청소하면서 왜 약간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 소창 행주를 과탄산 소다에 팔팔 끓을 때 이제 새 것처럼 하얘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수세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수세미와 함께 설거지 비누를 사용하는 것도 조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품도 풍성하고 그릇도 잘 닦이고 천연 수세미랑 가장 궁합이 잘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설거지 비누를 접할 때가 5, 6년 정도 전이에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설거지 비누 종류도 많아졌고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제, 주방 세제를 사용하면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비닐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설거지 비누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 수세미와의 궁합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설거지 비누 정말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요건 힘들지 않을까 싶었던 게 화장실에 플라스틱이 없다면서요. 이게 가능한가요?
1: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인식을 하면 예전보다 훨씬 많이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첫걸음이 비누 사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대부분의 화장실에서 고체 비누바 대신에 액체 비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사용하고 나서 새 제품으로 바꿀 때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통을 깨끗하게 씻고 뭐 말리고 분리수거를 해도 플라스틱 자체가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복합 플라스틱 재질도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없는 화장실을 저희가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냥 그첫 걸음으로 저는 이제 비누 사용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비누의 종류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많더라고요.
0: 아,
1: 저는
0: 그래요?
1: 처음에 이제 비누 하면 그냥 손
0: 하나
1: 씻고
0: 아니에요?
1: 하나로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비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뭐 샴푸바라든지 그리고 린스 있잖아요. 저희는 그 린스를 그냥 머리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바르는 거라고 이제 액체류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비누도 린스가 있어요. 컨디셔닝 바, 뭐 린스 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 예전에 사용하는 비누가 다 비슷한 걸 텐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뭐 올인원 바. 요즘은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올인원 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누의 종류가 참 많기도 한데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이렇게 써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올인원 바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
1: 오,
0: 개 쓰는 거
1: 맞아요.
0: 귀찮아가지고 맨날
1: 네,
0: 하나로
1: 맞아요.
0: 되는 거 없냐고 하는데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세상 많은 일이 그런 것처럼 이 제로웨이스트 역시 서툴러도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꾸준히 계속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조금씩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CPBC FM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동호 신부의 사회 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나 이슈들을 사회 교리로 풀어보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서울대교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오늘 8월 9일 연중 제19주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죠. 네, 우리만 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쩌면은 나름대로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있다거나 혹은 시원한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겠습니다만, 에너지 약자라고 하죠. 경제적인 어떤 형편 때문에 시원한 어떤 그 냉방 장치를 켜지 못하거나, 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좀 경제적으로 좀 덜 발전한 나라에서는 속절없이 이런 더위를 그냥 온몸으로 그냥 견뎌야만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뭐 우선은 이제 이 더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왜 이런 어떤 그 기후 변화가 자주 반복되는지, 심지어는 뭐 이런 너무 큰 고통을 안기는 건 이제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대체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것이 그 인간의 삶의 어떤 양식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었고, 그 화석연료를 태우는 가운데 이제 탄소가 배출됨으로써 이 탄소가 지구를 마치 온실 안에 가두는 것처럼 만들어서 온실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구가 점점 더워진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잖아요. 저절로 이런 기후변화가 생긴 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삶의 양식, 행위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장은 이 더위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우리가 그 관심에서 또 우리의 눈길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떻게 하면 이 탄소 배출을 멈출 수 있을까, 줄일 수 있을까, 완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개인적 혹은 사회 집단적 고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더위에 좀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19주일 말씀을 좀 잠깐 성찰해 보면은, 우선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제 풍랑 속에 있는 그 조건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또 그런 그 거센 바람을 뚫고 가는 그 배 위에서 제자인 베드로가 특히 좀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뭐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죠. 몇 발자국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베드로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빠져들니까 다시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대목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이런 관점에서 성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이든 집단이든 역사 속에서 삶은 마치 그 많은 비유를 들죠. 항구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은 모습으로 이미지로 이 역사의 일 역사를 걷는 인류를 이제 묘사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도 만날 것이고 또 파도가 어떤 경우는 잔잔할 수도 있지만 큰 파도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정말 헤쳐가면서 그 항구 목적지까지 항해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 이렇게 이제 설명을 비유를 하는데 뭐 개인이든 뭐 한 공동체의 어떤 삶이든 그렇죠. 그냥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잔잔한 따스한 그런 잔잔한 그 바닷물 위에서 따스한 햇볕을 받으면서 또 바람도 적절하게 불면서 그렇게 해서 아무런 곤란함도 겪지 않으면서 목적지를 가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그 우여곡절이 심할 때에는 뭐 심지어는 뭐 좀 안타깝지만 배가 침몰하기도 하죠. 역사 속에서 많은 뭐 제국이든 왕국이든 집단이든 그 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또 지속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빗대어 보면은 이제 그 파도 맞바람이라든지 파도든지 거센 바람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언제나 있을 수 있다. 늘은 아니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은 거의 뭐 그 확률로 따지면 100%이겠죠. 그럴 때 용기를 낸다는 것, 그럴 때 어떤 그런 고초를 겪거나 맞바람을 맞았을 때 그래도 변함없이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 그건 대단한 어떤 용기이기도 하고 내구력이기도 하겠죠. 그 용기와 그 내구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할 때 대부분의 뭐 인문학적으로 보면 어떤 희망이라든가 또는 신념이라든가 또는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반드시 배경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가 지나간 얘기니까 뭐 당대를 겪었던 분들의 고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가볍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희망하고 독립을 꿈꾸고 또 독립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그 처신의 차이는 180도 다르잖아요. 독립에 대한 희망, 열망, 그리고 독립에 대한 그 신념, 또 독립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확고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한 분들은 사소한 일상의 몸짓이든 또는 조직적인 뭐 단체의 어떤 활동이든 간에 독립운동을 그 무브먼트 움직임을 멈추질 않죠. 하여튼 되는 대로 그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독립을 향해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일제가 가지고 있는 또 눈에 보이는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독립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일제 편에 서서 편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영합한다 또는 부합한다 또는 부역한다 해서 앞잡이가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앞잡이가 된 분들의 관점에서는 천년 만년 갈 것 같으니까 아무리 내가 모질게 하더라도 뒤탈은 없어. 이런 신념이라든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잘못된 신념,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건데 그런 분들은 정말 무자비하기 짝이 없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제3의 어떤 길도 있었겠죠. 체념한다든지 또는 절망한다든지 그걸 이제 뭐 허무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유 안 돼. 뭐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렇다 그래서 양심상 그 일제 앞잡이는 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무릎을 꺾는다 혹은 팔을 늘어뜨린다. 그 무력해진다. 무기력한다. 뭐 그런 심정으로 또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 세 경우에 독립에 대한 희망, 독립에 대한 열망, 더 나아가서 그 믿음, 신념을 정말 그 잃지 않는 사람과 오히려 잘못된 신념에 빠지는 사람과 아예 무기력한 사람이 세에게 어떤 스타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제강점기를 만약에 우리가 반추해 보자면 그건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나는 또는 우리 사회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데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 형성되리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사방을 둘러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말 난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난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맞바람이 불든 거센 파도가 불든 간에 그렇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젓고

있을 수 있잖아요. 더는 아, 될 대로 돼.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변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그냥 가는 대로 가야지. 뭐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하는 것. 이세 가지 태도는 우리 사회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의 모습을 분명히 형성, 규정 어떤 나타낼 겁니다. 말하자면 독립의 어떤 일제강점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길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역사의 단죄를 받는 심판을 받는 부역하는 길 또는 뭐 무력해서 결국은 뭐 공모의 길을 가는 길은 훗날 역사가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평가한 역사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역사적 교훈으로서 자꾸 되새김질돼서 후세에 전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일에도 모레에도 먼 훗날에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또는 기록이 된다. 사람들의 냉정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 물론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하느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대가 어떤 그 값어치를 치르는 것을 피할 수는 없죠.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성찰하면서 그런 그 성찰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오로의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오로가 이제 유다인들에 대한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는데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정말 저주를 받아도 난 뭐 괜찮다 하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냐 이런 관점은 또 다른 관점이고 우리가 함께 성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공동체성 혹은 연대성 혹은 역사성.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서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이제 반응일 수 이제 그 성향 또는 열망일 수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교는 신앙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말하자면 타인, 타자, 나와 어쩌면은 그 이질적인 어떤 존재, 뭐 바오로 같은 경우 이제 유다인이 되겠죠. 그 사람이 충실한 유다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나서도 전환하기 전에 자기가 몸담았던 유다인 공동체들의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고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내가 가고 있는 이 좋은 길에 합류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성, 구원의 연대성, 구원의 공동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뭐 다른 종교하고 뭐 물론 구체적으로 대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주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일부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스스로 어떤 완전해지기 위해서 나를 돌보는 거죠. 나의 정신, 나의 마음을 수련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 종교적인 방식이든 또는 뭐 심리적인 방식이든 간에 해서 나라는 한 사람의 인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 그 완전함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자칫하다면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지는 거죠. 뭐 쉬운 표현으로 나 하나 완전하게 갈고 내 인격을 완전하게 갈고 닦는데도 시간이 모자란 판인데 내가 뭐 어떻게 다른 사람 처지까지 신경 쓰겠어 하는 태도 같은 거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 개체성 나를 완전하게 하면 돼. 나를 행복하게 만들면 돼. 나를 완성하면 돼. 이런 건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칫하다면 그것이 타인,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심지어는 배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역설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갖춰주는 그럼으로써 내가 행복해진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내가 기쁨을 누린다.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함으로써 내가 완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개인을 넘어서서 범위를 넓혀서 공동체도 될 것이고 또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미래 세대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타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말씀을 성찰할 수 있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에 몸담았던 물론 혈통상으로는 여전히 유대인이지만 그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렇지만 자기가 전에 자기와 동고동락했고 뜻을 같이 했던 유다 동족의 구원을 걱정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초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이타성 혹은 구원의 공동체성 구원의 연대성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 점점 이제 그거를 뭐 개인주의라는 표현도 쓰는데 개인 나의 행복과 성공과 기쁨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에 머물다 보니까 그것이 또 자칫 왜곡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로움 이기죠 나의 이로움을 돌보는 데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거꾸로 나의 이로움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불편함, 다른 사람의 고통, 공동체의 질서의 훼손도 서슴지 않는 일도 가끔 벌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일탈이라고도 하고, 뭐 윤리 도덕에서는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도 하고, 또 법적인 차원에서는 그걸 불의라고도 하죠. 불법이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이게 이제 그런 이기적 개체주의 또는 이기적 개인주의가 아주 마치 그 기준이 돼버리면 그 사는 양식이 돼버리면 집단 자체가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해주는 일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그래서 뭐 그 예전에 뭐 루소 같은 그런 사상가들 말하자면 야만의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죠. 야수의 상태, 정글의 법칙 같은 것이 통용되는 사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중 19주일에 첫째로는 마태오복음을 통해서는 개인으로든 공동체로든 만나는 현실의 그 어려운 조건들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어떤 태도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서는 구원의 이타성, 구원의 공동체성, 구원의 연대성을 함께 성찰해 보게 됩니다. 노래 듣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서미주와 김희성 신부가 부르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사랑 함께 듣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사랑 서미주 김희성 신부가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에게 레오 14세 교황의 첫 사회 회칙, 또첫 회칙이기도 하죠. 제목은 이제 우리말로 아직 번역이 되어 나오지 않았죠.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요. 근데 아마도 이제 뭐 고결한 인간성이든가 또는 인성이든가 또는 고결한 인류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이 될것 같아요. 문맥에 따라서 인류로 나올 수도 있고 이 회칙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문맥에 따라서 인류라는 단어로 그 후마니타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인성, 인간성, 사람다움의 고유함, 고유한 사람다움을 지칭할 때그 인성으로서 후마니타스를 쓰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을 제목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부제는 이런 거예요. 이 AI 시대에 이미 이 시대를 AI 시대라고 설정을 합니다. 이미 AI 기술들이 일상의 생활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아주 깊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런 시대에 휴먼 퍼슨이니까 그걸 인격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고결한 회칙, 고결한 인성, 인간성 이렇게 될것 같아요. 전체를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AI 시대에 인격을 수호하는 것에 관한 사회 회칙, 고결한 인성 이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또 전문가분들은 또 이제 이 문헌을 어떻게 번역할지. 물론 이 문헌은 다른 문헌하고 좀 다르게, 다른 문헌들은, 물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공식 문헌은 라틴어로 내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것을 이제 함께 내놓거든요. 근데 이 문헌은 라틴어 문헌이 없어요. 저는 이제 혼자 짐작하기에 이 AI 시대에 등장하는 통용되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라틴어로 만들어서 그것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이라는 거 지금 아예 디지털 기술을 이제는 번역해서 쓰지 않거든요. 우리도 그냥 디지털이라 그러거든요. 아마 디지털이라는 이 어휘를 자기네 말로 번역하는 거 엄청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언어들은 용어들 특히 용어들은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실제로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 맥락 안에서 충분히 사람들이 서로 상용하고 통용돼도 또 뜻을 알수 있는 어휘들이 등장하는데 디지털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수만 년 동안의 인류의 어떤 문명에서와는 전혀 다른 그 심지어 말하자면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렇게 얘기를 대조를 하잖아요. 그거는 아날로그는 말하자면 뭐 이진법이든 삼진법이든 사진법이든 오진법이든 십진법이든 간에 그 이어져 있는 거고요. 디지털 같은 건딱 이진법을 해서 0, 1이라는 아주 단순한 너무나 단순한 어떤 그 조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전혀 다른 맥락이 전혀 다르다. 그런 점에서 그 아날로그 시대에 서 배경에서 사람들이 통용할 수 있는 언어와 전혀 다른 맥락, 배경에서 출현한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 이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아날로그적 어떤 그 배경에서
디지털이라는 이거를 번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해할 것이다. 그리고 번역을 하더라도 그것을 용어라는 것은 그 용어 자체로서 소통 매개가 돼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낸 그 언어가 디지털을 번역한 그 언어가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0과 1이라는 이진법의 0과 1이라는 욕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물리, 화학, 생물학적 현상을 표현할 수 있게 돼버린 것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전달할 수 있는 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디지털 하면서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또 다시 또 다른 측면 하나는 옛날에는 옛날도 아닙니다. 이렇게 디지털 혁명 흔히 그러죠. 디지털 레볼루션 혁명 이전에는 그냥 용어 하나가 통용될 때 이른바 그 규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주로 지식인들이 그거를 점유했죠. 뭐 아주 단적인 예로 뭐 90% 이상의 사람들이 문맹이었던 시절, 글을 모르던 시절, 그럴 때 정보를 교류할 때 이 글을 글자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이 말하자면은 정보 유통 생산 유통 소비를 독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와 지금은 이 디지털 혁명의 가장 큰 변화는 정보 접근이 정말 무한으로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글을 쓰고 읽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문맹을 벗어난 게 물론 전체 80억 인구를 따지면 다 벗어난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읽고 쓰고 말하는 거 이것에 문자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손으로 쓰고 눈으로 읽고 하는 거지만 디지털의 경우는 터치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자판기 스마트폰의 자판 스마트폰에서 내가 그걸 쓴다, 읽는다, 듣는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지 그냥 그 문자 배열에 따라서 내가 터치를 하면 글자가 되는 거고 그것을 누르기만 하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 그것만이 이제 영상도 되잖아요. 심지어 이번 요새는 점점 말을 하면 말이 문자화가 되고 문자화가 된 걸 그대로 전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른 두 어떤 물리적 세계의 메커니즘에서의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라틴 문자는 라틴 언어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현실에서 사용되지 않고 물론 17, 18세기까지는 전문가들의 전문 용어는 라틴어 아니면 히라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레오 교황이 이 디지털 혁명, 더 나아가서 AI 기술이 생활 깊숙이 들어온 이 시대에서 통용되는 수많은 용어들을 이미 200년, 300년 전에 사용하지 않은 언어인 그 클래시카라, 고전의 언어인 라틴말로 굳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문서로 만들고 그걸 공식으로 내놓는다? 글쎄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만약에 이게 디지털 어떤 시대 또는 AI 시대가 아닌 다른 사회 현안, 인문학의 현안, 사회의 현안 이런 현안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래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1980년대 이후부터는 새로 온 이런 세계 속에서의 나타난 어떤 리얼리티, 실제들을 옛날 언어인 라틴어로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인문학이나 또는 사회학의 상당한 부분들은 역사의 연속성 때문에 흔적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과 저 말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저는 새로운 리얼리티를 서술할 수가 있는데 자연과학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히 자연과학 가운데 이런 공학의 가운데 전혀 새로운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그 영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마 라틴어로 공식 이 회칙의 라틴어 공식본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모르죠. 또 제가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너무 단편적이어서 충분히 또 그 라틴어를 하시는 분들이 용어를 잘 만들어서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라틴어는 또 옛날 사어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오늘의 언어. 다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일부, 극히 일부의 사람만 사용하는 언어로 또 자리 잡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 회칙의 전체 이름은 디지털 시대의 인격, 인간 존재를 수호하는 것에 관한 사회 회칙, 고결한 인간성 또는 인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우리 실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그것도. 그리고 정말 광범위한 영역에서, 심지어는 뭐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뿐만 아니라 또는 그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쟁 또는 군

군비 경쟁 이런 데 분야까지 외교 관계까지 단적으로 미디어 같은 데에서 까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현대인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보화가 디지털 정보화가 아주 고도화된 나라에서는 AI의 영향을 내가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와 같은 AI의 영향 속에 기술의 영향 속에서 자칫하면 사람이 그 객체 주객이 전도가 돼서 그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 기술의 데이터로 전락해버릴 우려가 충분히 있다. 그런 맥락에서라도 이 회칙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주교회의에서는 이제 번역되어서 나오지 않았지만 앞에서 제가 라틴어 그 공식 언어가 공식 문헌이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언어로 뭐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물론 우리말은 없는데 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이 문헌을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분은 아예 이 문헌을 가지고 AI를 통해서 AI 기술을 통해서 번역을 하시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영어로 된 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는가 곳곳에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부분들은 꽤 없잖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일독을 꼭 권합니다. 미리미리. 그리고 또 만약에 이 교회 이 문헌이 글쎄 제가 보기에는 중언부언한다 그럴까요? 오늘날의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 디지털 앞에 잠깐 말한 것처럼 0과 1로 모든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을 환원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화하는 거를 특징으로 하거든요. 효율화라고도 말을 하고요. 근데 그런데 익숙한 오늘날에 꽤 익숙해져 버린 맥락에서는 이 문헌을 읽는 게 좀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그래도 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읽는데 이제 관심 내지는 집중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요구되는데 못 견디겠다 그래도 하는 분들에게 이제 재작년에 2024년에 나온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이제 주교회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옛 것과 새 것.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자기 곳간에서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는 것 같다. 그런 그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 옛 것과 새 것이요. 제목이 옛 것과 새 것이에요. 그건 아주 얇아요. 아마 번역한, 이제 이 회칙을 번역한 것과 따져보면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가톨릭 서점에 보면은 5,000원밖에 안 해요. 뭐 죄송합니다. 5,000원밖에라 그래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컨사이스하게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인간의 지성과 기계의 지능의 차이.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는 같이 쓰잖아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휴먼 인텔리전스. 근데 그것이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요약하자면 인간의 인텔리전스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대체할 수 없다는 걸 하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인문학적인 어떤 해설이긴 한데요. 근데 만약에 마지막 3장에 가보면은 여러 영역, AI와 교육, AI와 진리, 그건 매스컴입니다. AI와 전쟁, AI와 의료, AI와 프라이버시, AI와 지구를 지키는, 돌보는 거, 이런 영역 단위별로 아주 길지도 않아요. AI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AI는 사용에 있어서는 어떤 주의를 해야 하는가를 잘 요약해놨어요. 제목은 옛 것과 새 것. 그리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번역을 해놓은 거고요. 번역도 괜찮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읽을 괜찮다는 이제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독자가 읽는데 좀 편하다. 왜 이게 인문학적인 그 문서들 같은 게 읽는 좀 힘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의역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렵기 쉬운데 옛 것과 새 것 이문은 그래도 비교적 우리 독자들께서 읽기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이 회칙과 함께 옛 것과 새 것. 프란치스코 교황이 몇 년 전에 세계에 홍보주일에 어떤 담화를 발표하고 홍보주일 담화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신앙성 그다음에 문화부 신앙부와 문화부 교황청의 그 두 부의 조인트 해가지고 합동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좀 이렇게 안내 노트 주목할 거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요청에 따라서 정리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노트를 이 회칙에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회칙 레오 14세의 새 회칙 이제 전체 다섯 장으로 돼 있는데 1장은 제목은 사회 교리를 또는 사회적 가르침을 이 회칙이 또는 이 회칙 혹은 사회 좀 더 넓게는 사회 교리 또는 삼옥의 사회 차원 또는 사회적 가르침은 복음의 충실한 접근법이다. 이 배경은 왜 교회가 종교적인 영역의 내용만 집중하지 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냐라는 이런 그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아니다. 사회교리, 사회적 가르침, 복음화의 사회 차원은 복음의 충실한 접근법이다 라는 것이 제 1장의 얘기고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하고 세상의 역사의 무대에서 동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인류의 역사와 동행한다 혹은 인류의 역사를 뚫고 나아간다.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역사의 무대 위에서 교회는 순례한다. 그게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로 따지면 이제 교회 헌장의 교회관이죠. 교회는 역사라는 이 무대 위에서 어떤 고유한 역할을 맡았고, 근데 고유한 그 역할 하나만 무대에서 연출되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배역이 있는 거예요. 함께 무대 위에서 하나의 그 플레이, 극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순례하는 교회 혹은 소명으로서의 교회 성화 소명을 해야 하는 교회 그래서 그걸 뭐 공의회에서는 영어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The Church and the World and라고 쓰지 않고 The Church in the World라 그래요. 세상 안의 교회 그리고 복음 정신에 충실한 쉽게 표현하자면 세상 안의 빛 세상 안의 누룩 세상 안에 소금인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발전시켜온 흔적, 몸짓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교리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회교리란 용어가 아예 없었는데 대신에 뭐 사회적 형제, 사회적 사랑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특히 이제 레오 13세 교황 1891년에 새로운 사태 이때쯤부터 물론 이제 사회 교리라는 소셜 독트린이라는 말은 이제 훗날 쓰여졌지만 이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 때부터 구체적으로 사회 현안에 관한 교회의 교리,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어떤 안내가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모습을 띄기 시작했다. 물론 성경에서도 있었고 구약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계시 종교잖아요. 역사 안에서 이렇게 같이 동행하다가
동의하다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그게 좀 더 구체적인 구체적인 또는 특정한 모습으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계시잖아요. 우리가 계시 진리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불변에 영구한 유일한 계시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역사의 무대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관점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역사의 무대 속에서 그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진리를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구체적으로 어떨 때는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순간으로 어떨 때는 희미하게 어떨 때는 일부지만 또렷하게 그래서 뭐 여러 그 표현을 하는데 진리는 찾는 사람에게 또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진리는 찾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 또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 뭐 그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건 전부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계시 진리란 표현인 거예요. 드러난다 계시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 스스로 혹은 타인에 의해서 그게 이제 계시라는 뜻인데 그래서 교회의 사회교리도 하느님에게서 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 또는 이런 것들의 양식으로서 우리 말씀이 되신 분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서 담아놓았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이 끝난 다음 그 성경이 끝난 다음에는 교부들로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었고 계시 진리가 계속 전승되었고 그리고 그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2차 바티칸 공의와 같은 세계 공의 교회 안에서 대문자 교회죠 보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교회는 그 진리를 찾으려고 늘 길을 떠나고 하느님이신 그 진리는 교회의 그 모습을 시대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보여주시고 그런 맥락에서 사회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교리는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비오 교황 때 용어를 처음 썼지만 레오 13세 교황 때부터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다가 1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1장은 사회교리, 사회적 가르침이 복음에 충실한 적분이고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인도로 오늘날까지 이어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레오 13세 교황 때부터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냈다 또는 교회가 그것을 정형화시키기 시작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박성신이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3: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4: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여름에도 속바지를 겹겹이 입고 지내야 했던 조선시대의 여성들. 정말 더웠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어떻게 더위를 다스렸을까요? 독서로 여름을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책이 귀했던 그때는 새책점이라는 곳을 찾았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도서 대여점입니다. 다양한 책이 있는 거고 빌려줬다고 하는 그곳. 당시에 새책점엔 연애소설, 영웅소설 이런 게 있었고 100여 종이 넘는 수천 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가로질러서 지금은 2026년 여름입니다. 독서로 여름을 보내고 싶은 분은 누구든 오실 수 있는 책으로 떠나는 피서의 공간도 있죠. 여기입니다. 2주의 책, 책방치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8월 9일 이주의 책첫 곡이었습니다. 윤종신의 시원한 걸 들으셨어요. 자, 이번 주는 가톨릭 출판사 영성서적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노가영 마리로사님 전화 연결할 텐데요. 오늘 소개하는 책도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음악 한곡더 듣고 노가영 마리로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My Love.

0: 인정사정 없이 공격해오는 폭염에 정신이 혼미해질 땐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 나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그래, 이 여름도 곧 지나갈 거야. 그래요, 이 여름도 곧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세등등한 여름에 맞서려고 하지 말고 슬쩍 옆으로 피해볼까요? 그리고 여기로 오시죠. 2주의 책,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준비해 주셨네요. 저희 제작진이 투명하고 낭낭한 웃음소리로 우리들 마음의 온도를 0.5도씩 낮추는 가톨릭 출판사의 북셰프입니다. 노가영 마리로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이렇게 먼저 인사로 치고 들어오시는군요.
1: 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0: 예.
1: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안부도 여쭙고 싶고요. 여름휴가도 혹시 잘 다녀오셨나요?
0: 예, 여름휴가 다녀왔고 해외로 가면서 그곳의 이 태양으로 흑인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가족이 흑인이 아니다, 갈인이다, 갈색 인간이 되었다라고.
1: 어디 다녀오셨어요?
0: 아, 저희 베트남에 섬에 갔다 왔는데.
1: 우와.
0: 예, 그곳이 또 가톨릭 또 있잖아요. 성지도 있고 그 성모 발현지도 있고 하니까.
1: 맞아요.
0: 예, 뭐 묵주팔찌 낀 베트남인한테 좀 더 반갑게 인사하고.
1: 아.
0: 예, 그리고 그곳은 기도손을 손을 모으는 게 아니라 팔짱을 끼는 걸로 하더라고요.
1: 정말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팔짱 끼는 게 기도 자세예요?
0: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도 좀 다시 한번 느끼고 신짜오라고 인사하다가 Peace be with you라고 영어로 또 말씀드리고 그랬죠. 예. 어떻게 가영님은 다녀오셨어요?
1: 저는 영화관으로 휴가를 다니고 있습니다.
0: 볼만한 영화가 많죠?
1: 네, 영화도 많고 뮤지컬도 하반기에 막 기다리던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고 어제도 오디세이 잘 보고 왔습니다.
0: 오, 그랬군요. 예, 네. 예, 예.
1: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보니까 벌써 방학이 한창 진행 중이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이제 공연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또 이런 시즌을 맞아서 휴가 시즌에 보시기 좋을 책들을 오늘 좀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0: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휴가철을 보내고 있는 신자들 또 여러분 독자들에게 가톨릭 출판사가 추천하는 책입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네, 가톨릭 교리 입문 워크북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제목 그대로 가톨릭 교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번 딱 말을 잡고 기초부터 탄탄히 다시 짚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워크북이고 약간 노트의 책입니다.
0: 그렇군요.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책인 느낌.

0: 다져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도서입니다.
1: 예. 워크북의 구성을 보니까 35개 챕터입니다. 매일 한 챕터씩 공부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한 달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이틀에 하나로 해서 한두달 완성?
0: 네.
1: 아니면 35주 완성이라 그러면 너무 오래 가려나? 어떨까요?
0: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예.
0: 이게 뭔가 꼭 매일 한 챕터씩 하셔야 되는 거라기보다 여유 되실 때 천천히 공부하셔도 좋고,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아예 길게 35주 텀을 잡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주일마다 뭐 미사 가기
0: 그렇죠.
1: 전 미사 다녀온 후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0: 오.
1: 만하겠다.
0: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아무래도 챕터가 조금 단계가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매일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일에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게 7개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스터디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내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0: 네, 그래서 1번은 6회 펼치기 파트인데요. 오늘 공부하실 그 6회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는 그런 생활 공감형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6회 배우기라는 파트인데요. 그냥 내용을 딱 보시면 6회 1, 2문항을 읽어봅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6회를 직접 읽어보셔야 하는 그 워크북이거든요.
1: 같이 있어야겠네요. 그럼 6회도.
0: 맞아요. 그래서 6회를 가지고 계시면 만약에 그동안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그냥 막 읽기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또이 워크북이 좋은 스터디 가이드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1: 옆 페이지에 6회 답하기를 보면 거기에 6회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질문이 적혀 있어요.
0: 네, 맞아요.
1: 저도 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두 캣을 갖고
0: 네.
1: 부서원들끼리 스터디를 했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6회 또 궁금해서 또 보게 되고, 근데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게좀 있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해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책은 가톨릭 교리 입문 워크북 6회로 시작하는 신앙이라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그날 공부하는 6회 내용의 핵심을 짚어주는 거라 질문을 먼저 읽고 6회를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되겠다. 바로 아래에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0: 아, 네. 이게 6회 공부하시고 나면 뭔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실 수도 있고, 어떻게 신앙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 교리는 어디에서 나온 뭐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실 수 있고,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연결고리가 있는 성경 구절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수록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공부하실 수 있는 파트인데요. 이게 뭔가 저는 6회의 내용도 좋지만 성경 말씀을 함께 보다 보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짚어 볼수 있고 또 이제 증거가 있는 느낌 같기도 해가지고 확신을 얻게 되는 파트여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남은 세 파트는 묵상하실 수 있고 나눔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1: 그렇군요. 묵상하기, 나누기, 실천하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앞에서 공부한 교리를 내 삶과 연결하는 시간이 있어서 확실히 교리를 공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0: 네.
1: 하느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겠다. 아까 미사 전후에 하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미사 후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파견자의 마음으로 질문에 답을 하고 또 책을 읽고 하면 아까 얘기한 나의 삶에 내가 미사에서 느꼈던 은총을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할 것인가라는 가닥이 잡히잖아요.
0: 네, 그럴 것 같아요.
1: 내가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약간 모호한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을 텐데 교리 내용이나 성경 말씀 또 해당 주일 복음 말씀도 같이 엮어서 삶을
0: 네.
1: 자세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0: 너무 좋은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졌는데요.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느낀

0: 장점을 함께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학습도 좋겠지만 청소년 예비 신자분들을 위한 교리 교육의 교재로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신앙 나눔 모임도 많이 있으실 거고 교리 교사 수업 재료나 그 본당에서 소그룹이 또 많으실 테니까 이런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하시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1: 예, 그래요. 직접 두켓이나 유켓을 가영님도 보고 또 나눈 경우가 있으세요? 이게 실제로 청년 단체에서 이런 걸 스터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0: 네.
1: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다들 이게 미사 시간 전에 오면은 미사 준비하고 뭐 이러느라 스터디할 시간
0: 맞아요.
1: 내기도 어렵고, 끝나면은 또 저녁 먹어야죠. 뭐 이러니까. 어떠십니까?
0: 맞아요. 저는 이제 입사 초기에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그 저희 블로그에 유켓에서 이 유켓 가톨릭 청년교리소 이 책에서 제가 궁금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그 문항을 뽑아서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는 글에서 보면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신자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 작성할 때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뭐 이렇게 적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해서 나눔을 하시기에도 또 좋은 소재 같고 책이 기본적으로 교리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누구랑 나누기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혼자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그런 좋은 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간단히 보시면 이게 꼭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분들이 고민해 보셨을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들은 한 번씩 꼭 고민을 해보셨을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답해 가시면서 하느님께 또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래요. 그러니까 체험형 워크북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D-365, 그러니까 1년 전, 1년을 앞둔 시기에 공식 주제가도 나오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더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환대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기쁘게 기쁘게 준비를 하고, 또 1년 후에 전 세계 청년들이 올때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그러려면 밑바탕이 굉장히 단단해야 되는데, 이런 유쾌 같은 책을 좀 보면서 내
0: 네.
1: 마음을 좀 다져야 돌발 상황도 굉장히 많을 거고,
0: 네.
1: 그리고 고충도 많을 거고, 이게 맞나 싶은 순간도 있을 텐데, 내가 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가톨릭 교리 입문 워크북. 우선 이 책을 먼저 봤습니다. 노가영 마리로사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뭐 이왕 이 세계 청년대회 얘기를 하고 또 청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0: 네.
1: 지난 8월 3일에 발표가 된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공식 주제곡 듣고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만든 공식 주제곡이죠. Confidite ego vici mundum.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함께 들을게요.

0: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공식 주제가 함께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왠지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그리고 뭔가 웅장해지는 뭐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잘 만들었다. 이번에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내년 8월쯤에는 흥얼흥얼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 주제곡 함께 들었습니다. 자, 2주의 책, 오늘은 가톨릭 출판사의 영성서적 만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보내고 있는 신자들, 독자들, 2주의 책 가족들에게 추천하는 책, 첫 번째로 가톨릭 교리 입문 워크북, 6회수로 시작하는 신앙 만났고요.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일까요?
1: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책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가톨릭 교리 입문 워크북이 이제 휴가철 동안 신앙을 차근차근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렸다면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책은 지친 현대인 여러분들과 또 여름 나날 동안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으신 분들께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0: 예, 지친 현대인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김지현과 노가영. 아까 가영님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낭낭한 웃음, 투명한 웃음, 예, 한번 나왔다라는 생각.
1: 너무 민망합니다.
0: 예, 한번 웃겼으니까 저는 퇴근하겠다. 뭐, 역시 저는 지친 현대인이다. 뭐 이런 생각도.
1: 아이고.
0: 휴가를 다녀오긴 했지만 인생사 조삼모사이기 때문에 일은 밀려 있고 그 폭풍으로 저도. 라디오에서 계속 뉴스를 진행하는 예, 그런 시간을 보냈고 가영님도 뭐 영화관과 뮤지컬을 보러 휴가를 다니신다고 했지만 안 간 거죠.
1: 아,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에게 그래 그래도 나 생각보다 괜찮아 라고 신부님이 말해보자. 홍성남 신부님이 뭐 그런 네.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1: 네.
0: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소개한 적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 읽어본 적 있고. 네, 근데 이번에 맞아요. 개정판 나왔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예.
1: 네. 7년 동안 또 초판 출간 이후에 사랑을 많이 받아서
0: 예예.
1: 저희 스테디셀러 도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는데 내용을 또 다시 읽어보니까 한번 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어서 인사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0: 그래요. 차이가 있죠?
1: 네, 이제 신부님께 여쭤봤는데요. 이번 개정판 준비하시면서 처음 이 책을 쓰던 마음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를 탓하느라 좀 지치는 일도 많이 생기실 건데 잠깐 이 책을 읽으면서 숨을 고르고 나를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원고를 다듬으셨다고 하는데요. 서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고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때가 많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비교랑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시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신부님이 제목을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지으신 이유도 있을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1: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0: 예예.
1: 예.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불만이 정말 많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데 그걸 계기로 본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셨고 그런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제목에는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탓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감싸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부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앞서서 가영님이 오디세이 보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예, 그 오디세이에 출연하는 여배우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싫어질 때 일단 나한테 그 감정을 한번 다 쏟아봐라. 그리고 나의 어렸을 때 사진을 봐라. 그리고 아이인 나한테 똑같이 말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한테 막 욕하고 너 부족해라고 말할 순 있지만 감히 저 애한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1: 못하죠.
0: 예. 근데 모두가 다 그 사랑스러웠던 아이 때의 모습을 통과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뭐 내면 아이를 만난다고 하고 내면 아이를 어루만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아마 신부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고 그래도 화가 날 때는 화가 나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뭐 그걸 좀 받아들이고 또 화날 땐 화내고 뭐 쉴 땐 쉬어. 뭐 신부님이 그런 제목의 책도 쓰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1: 네네.
0: 예, 그런 맥락의 얘기도 있겠죠.
1: 네, 맞아요.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우울하거나 화나고 불안한 감정이 들 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0: 예.
1: 그래서 감정을 없애거나 이겨내려고 노력하기보다 이해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그게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0: 네. 감정을 이겨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정이 어려운 거다라는 걸 먼저 보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0: 최근에 읽은 책은 다정함의 배신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 네.
0: 사람의 어떤 그 친화력 그리고
1: 네.
0: 따뜻함 그런 것들이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개체를 생존하게 했다.
1: 아.
0: 뭐 그런 류의 반박되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1: 네.
0: 악하지도 않고 이익을 쫓는 것만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존재다. 그러니까 다정함 때문에 생존했다라고 단정 짓지 말자.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이 복잡하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인간은 충분히 인간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약하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걸로 세상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교육을 하든 내 마음을 받아들이든 깨어있는 자세로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얻으려고 일부러 다정하게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너무 궁금합니다. 읽어보고 싶어요.
0: 아니, 다른 책을 지금. 아니, 가톨릭 출판사의 영성서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1: 아,
0: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라 얘기하는 네. 거고 이게 지금 홍성남 신부님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맥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부족한 건 부족한 거다.
1: 맞아요.
0: 그러니까 내가 꼭 어려운 감정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겨내기 전에 이 감정이라는 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일단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맞아요.
0: 예.
1: 이제 조금 참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미덕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 배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다정함을 베푸는 것.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인내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0: 예.
1: 성장을 위한 기다림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를 좀 성숙하게 만들어주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건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었는데요.
0: 예.
1: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게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가장 먼저 실천해봤던 게 나를 병들게 하는 인내를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아야 된다. 뭔가 참으면 지나갈 것이다. 버티면 지나간다 하는 어떤 인내라는 이름 속에 가둬두었던 고민이나 미련이나 뭔가 아픔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조금 털어내고 나니까 뭔가 더 가벼워지고 제가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고 그 자리를 또 새로운 관심사나 흥미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이번 휴가철을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아나운서님께서도 어떤 문장이 좀 기억에 남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0: 네. 아까 얘기를 이어가자면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맥락과 가영님이 얘기하신 책 속에 나를 병들게 하는 인내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게 맞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안 참는 것도 아니고 그 적정 수준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내야지, 밥해야지, 출근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가끔은 또 참지 말아야지, 내려놔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 안 해도 내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야 된다는 그런 식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1: 아, 네네.
0: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장도 저에겐 좀 다가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문장이 뭐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걸 고쳐야지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느껴질 때 내가 나 자신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답이 있다 였는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생각한 대로 표정에 드러난다 라는 게 있고 또 뭐 감정이 태도가 된다라는 다양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상태를 어떻게 뭐 컨트롤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모습이 상대를 대할 때 투영돼서 드러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짜증을 내는데 이게 그냥

0: 그냥 그 사람의 기분이라기보다 내가 오히려 또 반대로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타인이 말을 건네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막 바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한번 들어보고 내가 지금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기준점으로 삼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같이 나눠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래요. 자, 오늘 만난 책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책.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고요. 이 책을 많은 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휴가철에도 계속 출근하시는 분, 계속 일하시는 분, 그리고 이 더위에도 계속 일하시는 분. 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쵸? 예. 뭐, 이 책을 함께 읽길 바라는 어떤 추천의 말과 함께 추천곡도 가져오셨죠. 이어주시죠.
0: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은 짜증이나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영성 심리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풀어내신 홍성남 신부님의 책인데요. 이제 감정을 돌보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조금 유난히 엄격하셨다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지쳐 계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께서도 잠시 멈추어서 쉬셨다는 점을 이야기해드리면서 쉰다는 것을 게으르다, 시간 낭비다라고 여기지 말라고 홍성남 신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가철이나 더운 날씨에는 내가 에너지를 더 써서 무언가를 꼭 이뤄내야겠다, 해내야 된다 하고 스스로를 압박하시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잠시 멈춰서 나를 바라보고 쉬게 해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내일을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라면서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라는 곡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1: 마지막에는 무슨 자기주장 발표대회 같이 하시네요.
0: 아니, 이제 좀 시원한 음악으로 털어내셔라.
1: 이 연사 외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느낌.
0: 저도 막 뭔가 들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1: 예.
0: 힘을 막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말투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아, 좋아요. 좋고요. 쉬세요, 이제.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휴가를 좀 떠나시길 바라며 마음이 푹 쉬는 그 어딘가로 일주일 동안 그냥 푹 몸도 물에 푹 담그고 산에 그냥 한번 싹 걸어보고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 노가영 마리로사님의 신청곡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들려드리면서 가톨릭 출판사 영성 서적 만났습니다. 편집자 노가영 마리로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노가영 마리로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 들으셨고요. 제가 두곡더 이었어요. 루시의 수박게러가 그리고 유다빈 밴드의 언젠가는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만난 가톨릭 출판사의 영성 서적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끝곡 나가는 그 시간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곡은 새소년의 파도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7: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얼죽아라는 말처럼 요즘은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하죠. 여름이야 두말할 것 없죠. 밥보다 커피, 찬 음료를 더 찾게 되는 계절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레트로 감성이라며 다시 떠오르는 여름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인데요. 예쁜 그릇도 아니고 예전에 손님이 오시면 커다란 스텐 대접에 얼음 동동 띄워서 미숫가루를 대접하는 게 최고의 여름 접대였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 카페 팥빙수에 한껏 멋을 낸 녹그릇에 담긴 미숫가루를 보니까요. 그 옛날 레트로 감성 가득한 여름날의 음료가 문득 떠오르네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